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그냥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못 주무시게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해도 되겠어요.
1: 괜찮아요, 언니.
2: 애가 재신 것도 아니고.
1: 오빤?
2: 예,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 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드려진 일인데.
1: 그냥 살 거예요, 언니?
2: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3: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어떡해요?

0: 여보, 나오셨네.
1: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금아 씨 얽힌 뒷얘기를 본인 모르게 취재해서 극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거도.
2: 루포로 구성을 할 겁니까?
1: 형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로 꾸며도 좋고, 근데 루포 쪽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은데.
3: 구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금아 씨에 대한 평가랄까요?
1: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0: 소규동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나서 선생의 산주가 대가 끊기는가 했지. 죽사의 생사도 묘연했고 나도 죽사가 죽었거니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거처나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죽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 몰랐습니다.
0: 테레비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그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언니. 아이고, 유영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1: 안녕하세요, 죽사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2: 어디서 본 듯은 흔디. 우엄매.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말 미안해요. 장난상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데.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 지나쳤네.
2: 안으로 오르시지요. 아, 예. 들어오시고요. 아가, 선생님 상 좀 봐오니라니.
3: 예예.
4: 아, 그러니까 유당 선생도 죽사 선생님의 예술적 동반자인 셈이군요.
2: 무슨 말씀이시래요?
0: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0: 그런 뜻이지. 안 네. 그렇소?
1: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심

0: 종장에 가서는 구름이 걷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지는 거 아니겠소?
1: 무슨 말씀이신지?
0: 나가 방송국 나가서 텔레비 나오는 바람에 날 아는 사람들은 연락이 오거나 다 찾아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 본게 유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소.
1: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요?
0: 뭔 방법이 있겠소?
1: 제가 노력을 해보죠.
0: 그래만 주시면
2: 내 생전에 죽사의 가야꽃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한창 때 죽사는

0: 않았으면.
1: 누가요, 엄마?

0: 그리여 방송국 선상님이 유당을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지. 암. 예, 나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1: 크라이막스는 유당과 이그마시의 해우입니다.
2: 그럼, 유당은 이그마시의 예술적 동반자입니까?
1: 그렇죠. 이그마시의 인상은 유당이라는 사람이 좌우하고 있어요.
3: 왜 행방을 감췄죠?
4: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성격이 괴팍해서 상식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 같아요.
3: 그럼 유당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
5: 예, 컴퓨터 조회도 해놨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 중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6: 글쎄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랄까. 나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1: 아니 왜 저 문화재 지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7: 네. 대금으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1: 문화재관리위원회 문의를 해봤더니 그동안 보조금도 타가지 않았더군요.
6: 사망한 게 아닐까요?
5: 가족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유당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유당이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보조금도 타가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게 아닐까요?
6: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려고 합니까?
5: 아 예. 죽사 이그마시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유당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6: 아 그래요?
5: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그늘에 숨겨진 이그마시 예술이 재평가받고 또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7: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사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세요. 스승이 각광을 받아야 제자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8: 할머니!
9: 아라네네, 얼마나 감사한 거니. 오냐 오냐 오냐. 아, 그 백녀 씨가 어머님 하고 엎드리는디 속에서는 세 살째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토악질이 치솟는디.
8: 아, 그것이 요놈을 안고서는

0: 장내기 놈은 싸이나 먹고 모질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미련하긴 여도 무용이 큰형이 애미를 제일로 끔찍이 생각을 하더구만. 그러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1: 다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0: 아, 며느리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그러지.
1: 그것도 제 팔자고.
0: 황의사 조강지차 안 버리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0: 영식이나 나가 놀아. 응?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나가.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1: 자 우리 큰엄마가
2: 맛있는 거 사줄게. 응?

0: 식사했어?
1: 지금 몇 시?
0: 그럼 차 마시자.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서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1: 이러고 살지 뭐.
0: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1: 우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0: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마는 손주 생겼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세연이는 오빠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사는 오빠 싫어. 오빠가 속죄하는 건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야. 진짜 예술가. 엄마처럼 사는 건 바르지 못하고 불결하지만 그래도 가야금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 그거라도 흉내내.
1: 알았어. 만나 뵐게.
0: 또 한 가지. 나 미국 가기 전에 제실 언니하고 엄마하고 우리 가족 평생 찢어져서 고통만 받고 자랐잖아. 오빠 하루만이라도 웃어보자고.

0: 운명이다 오빠. 오빠.
1: 집이 헐려?
2: 응. 이 지역이

0: 계속 올 거냐?
1: 인사동에 차 망가게 세워둬 놨어. 나머지를 집 사고.
2: 횡재했네?
1: 방 3개짜리야.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살면 더욱 좋겠고.
2: 엄마 만나봐. 창덕이 오빠 죽은 거 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 뭐 딴 이유 있어? 엄마하고 언니 사이에.
1: 없어.
2: 그럼 만나봐.
1: 엄마 만나러 갔었어. 먼 발치에서 봤는데 차마 나설 용기가 없더라.
2: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든.

0: 나도 상처받고 상처 입히며 살아왔어.
1: 집 나가서 살았다고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살 거 없어.
2: 나중에 오빠.
1: 그래, 내 연락할게.

0: 아, 그 무엇이냐? 축구공이냐?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그러게.
1: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
0: 너는 가만히 있으란 게.
2: 이 사람한텐 소리는 왜 치세요?
0: 이놈이 누구 앞에서 지 예편의 역성이여? 내가 이거 하나 못 키워주겠냐? 키우는 것은 문제가

0: 그래요. 그러고 살면 되었지.
1: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0: 우리 집안 전통 아니냐, 니 애미부터. 애비 없는 자식 위아래로 쪼로로.
1: 예. 자, 엄니가 저 시간 내서 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0: 등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그년을 찾아가야? 애미 싫다고 집 나간 년을.
2: 아,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래요?
0: 야, 봐라.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시방 누구한테 성을 내고 그랴? 니 놈은 입이 100개라도

0: 언제 떠날 거야?
1: 졸업한지 끝나고.
0: 졸업에도 참석 안 할 거야?
1: 소프로 졸업장 붙여주든지.
0: 끝까지 날 안 변한 거야?
1: 갈게.
2: 무희 학생?
3: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풍류방에 가서 병풍에 적힌 낙서를 확인해봐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든지.
1: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3: 그래요? 그럼 내가 오버센스였나? 난 무희 씨하고 손윤호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았지. 하긴 뭐 박경현 씨가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는데 김 회장하고 결혼이야 하려고 하겠어.

0: 미학생?
1: 안녕하세요.
0: 왜 그러고 섰어요? 안색이 창백한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그럼 또 봅시다.
1: 안녕히 가세요. 네?

0: 무슨 소리야 그게?
1: 김 회장하고 결혼한다면서?
0: 차 선생이 그러지? 지쳤나 봐.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야.
1: 언니 아파트도 김 회장이 사준 거고.
0: 내가 가야금에 처음 손댄 건 7살 때였어. 어려서 신동 소리도 들었고 대학 졸업하기까진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내 자부심은 하나 둘씩 깨져나갔어. 그리고 널 만난 거야. 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난 100번 죽었다 깨도 너만큼은 못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 아니, 너처럼 굶주리고 비참하고 광기로 번뜩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내겐 없어. 난 그저 여자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칭찬이나 듣고 싶고 허영으로 가득 찬 내 가야금 소리에 난 내가 미워.
1: 언니,
0: 손윤호 그 사람은 악마야. 널 파멸시킬 거야. 난 그러길 바래. 아니, 그 사람이 널 멀리 데리고 가주길 바랬어. 이무희, 네가 있는 한 박정현이는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0: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에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도 몰라.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엔 손윤호 씨하고 상관없어.
1: 들어가시죠.
2: 오늘 저 친구도 많이 취했어요. 에? 오늘 윤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이해를 해 주세요. 들어가시죠. 자, 이리 들어와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이 다

0: 술만 좀 마시라 인마.
1: 만나서 사과하고 변명해. 거짓말 시켜서라도 용서를 빌어, 엄마.

0: 어떠셨어요, 어머님?
1: 뒤왔다 거기다 돌아.
0: 좀 낫어요, 어머님?
1: 열이 높구만.
0: 아유, 온몸이 불덩어리래요, 어머님. 어서 약 좀 먹으세요.
1: 좋았어. 약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1: 야는 영락 없는 나란 게 나 젊었을 적 그거 똑같다. 태어날 때부터 열을 타고 났어. 엄동설한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0: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1: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할 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야는 애미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꼬를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만화님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 노름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글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오. 왜

0: 에야, 그럴 수야 있다.
1: 뭐?
0: 내 역마살 때문에 내 선친께서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군. 북에 미쳐가지고

가지 마시오, 유당. 응? 나 두고 가지 마시오. 응?

0: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그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허거적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막은 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갈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 잃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비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응언어 신수병즉 입을 응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얼른 전기로 삼겹쌌더니 호놈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하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 동요 우주석상 계수 나무 늘은

0: 자리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엄난디 니가 어찌 탄을 내고 누리고 임무 초립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소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하고 대왕 옥체에는 이돌이 번쩍번쩍 서고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뭐 뻘땀 공개로는 간 내 배터리 어디 뭐 차를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고 내 반물 시설 우동동동 떨리 난방이 지나서 만나고도 육방 인육수 주문화가 오신고 전진을 양을 못 했방 제한 제망 제전력에 쓸워봐야 입으로 넣고

0: 결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래에게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바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네 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0: 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 그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의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와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어,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곡이잖아요.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함께 달려볼까나. 동물땡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길 땡 웃어보자.
1: 갸루루루루 갸루갸루.
0: 재밌을 땡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꿀 강아지 꿀 멍멍
2: 정아 수아야 정아 빨리 앉아봐 어. 내가 이상한 책을 발견했어
3: 진짜? 무슨 책인데?
2: 이거야 꿀 강아지
3: 꿀 강아지? 제목이 좀 이상한데?
2: 내 말이 꿀 강아지도 아니고 웬 꿀 강아지냐고
3: 도깨비가 제목에 장난친 거 아니야?
2: 이야기도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야?
3: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얼른 빨리 이야기를 읽어보자고
2: 알았어 창아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4: 오

0: 오늘은 나물이 풍년이네.
1: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2: 조물조물 묻혀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뭐야? 벌집이잖아. 뭔 벌집이 저렇게 크냐?
1: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 가야겠다. 조심, 조심.
2: 어? 잠깐. 벌집이 있다는 건 꿀이 있다는 거잖아. 매일 나물만 먹을 게 아니라 저 꿀을 팔아서 벌집 삼겹살 사 먹을까? 좋았어. 잘 부탁한다. 야짜. 한 방에 성공. 어? 아 맞다. 아이 이러다가 벌들이 달려든다는 걸 깜빡했네. 복순아, 오빠 왔다. 오빠가 벌집에서 꿀 따왔다. 어허, 복순아, 오빠가 설마 이 꿀로만 만족하겠니? 이걸 팔아서 벌집 삼겹살 사 먹자.

0: 벌써부터 이야기가 수상한데?
1: 뭐가?
0: 아니, 이야기에 꿀강아지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맨 삼겹살 이야기만 나오잖아.
1: 도깨비가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든 증거는 아직 없잖아.
0: 맞아, 그렇긴 하네.
1: 일단 내가 좀 더 읽어볼게.
0: 그래.
1: 청년은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당토리로 향했어요.
2: 꿀 사실 뿐! 꿀 사세요!
3: 어리버리한 게 사기치기 딱 좋겠구만. 어디 한번 속여볼까?
4: 꿀이라고 했어?
2: 어이구 깜짝이야!
3: 진짜 꿀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2: 어휴, 그러셔요. 제가 직접 청정지역 깊은 산골에서 딴 겁니다요.
3: 그건 또 직접 먹어봐야 알거든.
4: 와, 이건 진짜 귀염둥이 꿀벌이 하루 종일 비비비비비비비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꽃밭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섬세하게 모았을 것 같은 감동적이고 신선하고 천상적인 맛이요.
2: 어떻게 사실래요?
3: 이 사람이 진짜 큰일 날라 그러나.
2: 왜요?

0: 쌍기역자만 꺼내도 큰일 난다고.
1: 왜?
0: 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은 바로 관아에 끌려가요.
1: 꿀 팔아서 우리 복순이랑 거지 삼겹살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어쩌지? 복순아 미안해.
0: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이러면 어떨까? 내가 자네를 위해서 꿀을 사주겠네.
1: 정말요?
0: 대신 가격은 딱 한 양으로 합세.
1: 겨우 한 양이요?
0: 겨우라니. 꿀의 쌍기역자만 꺼내도 끌려가는 이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꿀을 사주겠다는데. 아이 싫은 말게나. 아, 꿀을 가지고 있다가 끌려가던가 말던가 알아셔 하셔.
1: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0: 잘 생각했어. 한 양 여기 있네. 잘 먹겠네. 아, 내가 꿀을 샀다고 소문은 내지 말게나.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와, 이걸 속는다고? 아니 누가 들어도 이건 거짓말인데?
3: 딱 봐도 사기꾼인데 이 사기꾼 어떡하지?
2: 어떡하긴. 잡아야지. 안 되겠어. 내가 이야기 속으로 가서 사기꾼을 잡아야겠어.
3: 사기꾼이 도깨비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2: 걱정 마, 수아야. 나 이야기 속으로 깨몽이랑 같이 다녀올게.
3: 파이팅!
2: 파이팅!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이 한 양으로 삼겹살을 사 먹을 수나 있을까?
0: 무사히 쏟다.
1: 갑자기 뭐야?
2: 뭐라니요? 우리는
0: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
0: 저희는 아저씨를 도와드리러 왔어요.
2: 아저씨 방금 사기당 하셨어요.
1: 응? 그게 무슨 말이야?
0: 꿀 가지고 있으면 관아에 잡혀간다고 들었죠?
1: 그랬지.
0: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꿀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아저씨를 속인 거라고요.
1: 어쩐지 수상하더라. 이 사기꾼 잡아야 돼.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자, 내가 올 때까지 우리 복순이 좀 잘 좀 데리고 있어줘. 잃어버리면 큰일 나. 알겠지?
0: 네? 같이 가요! 멍멍!
2: 사기꾼 꼭 잡으셔야 할 텐데.
0: 그러게.
1: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오! 저기 있다. 잡았어. 이 사기꾼아!
3: 누구세요?
1: 닮았는데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꼭 잡아야 되는데. 오, 오, 어, 저기 있다. 감히 날 속여.
4: 누구세요? 들들들들.
1: 꼭 잡아야 되는데. 어? 이 옷은 그 사기꾼? 야, 드디어 잡았다! 잡았다! 내 꿀 내놔! 거짓말로 사간 내 꿀 내놓으라고!
5: What happened? What are you doing?
1: 오, I'm sorry. 정말 very very sorry.
5: 황당하네, 황당해! A, B, C, D.
0: 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사기꾼은요?
1: 못 찾겠어. 아주.

0: 그냥 꽁꽁 숨어버릴 것 같아.
1: 괜찮아요. 스스로 사기꾼이 찾아오게 만들면 되죠.
2: 어떻게?
1: 꿀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럼 분명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치러 스스로 찾아올 거라고요.
0: 팔 꿀이 없는데?
1: 제 마법의 가루로 꿀을 만들 수 있거든요.
0: 꿀을 만든다고?
3: 혹시 꿀벌이세요?
1: 저는 청이거든요.
3: 아, 어쨌든 대단하다.
4: 청아, 청아. 기왕 만드는 거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꿀을 만들어버려. 코끼리 콧물로 만든 꿀 어때? 아니면 강아지 똥으로 만든 꿀.
5: 뭐?
4: 나중에 사기꾼이 알면 더럽다고 울고 불고 할 거냐. 생각만 해도 통쾌하다.
1: 오, 잠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0: 그런 게 가능해?
1: 저희에게 코끼리는 없지만 강아지는 있으니까요.
5: 멍?
1: 청의 이름으로 꿀똥 누는 강아지가 되어라. 야!
6: 꿀똥을 눈다니 이게 말이 돼? 아, 너무 웃겨.
0: 복순아, 너 사람 말을 한다?
6: 응? 제가요?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단장 공장 공장장은 진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은 단 공장장이다.
6: 어, 대박! 어, 내 목소리 어, 진짜 멋있다! 어, 끝내준다!
1: 잘 들어. 꿀똥을 누면 마법이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 사기꾼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꿀똥을 누면 돼. 그래야 사기꾼을 혼내줄 수 있거든.
6: 책임감 장난 아니네.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뿌샤!
1: 사기꾼이 아저씨를 보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저랑 복순이만 사기꾼을 혼내주고 올게요.
0: 그래, 부탁한다.
6: 나 신호가 오는데.
4: 벌써?
6: 나 못 참겠어.
1: 이럴 때가 아니야. 복순아, 우리 빨리 장터로 가자. 저희 다녀올게요. 가자.
4: 좀만 참아, 복순아.
1: 복순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꿈 싸게 해줄게. 꿀강아지 사세요. 꿀똥을 누는 꿀강아지입니다.
3: 꿀강아지? 나 같은 사기꾼이 또 있네.
6: 청아, 청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사기꾼이야.
1: 그래? 저기요, 꿀똥을 누는 꿀강아지 안 사실래요?
3: 하! 꿀강아지 좋아하시네. 사기도 칠 거면 적당히 쳐야지. 그게 말이 돼?
1: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요.
6: 청아, 나 더는 못 참겠어.
1: 안 그래도 지금 꿀똥을 누려던 참이었어요. 복순아, 지금 도착.

0: 맛있는 냄새.
1: 에이, 개똥에서 그럴 리가.
0: 개똥 아니고 꿀똥이라니까요. 제가 먹어볼까요? 맛있다.
1: 엥? 진짠가? 그럼 어디 나도 한번. 어? 진짜 꿀이 맞잖아.
0: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1: 거참 신기한 일일세. 꿀똥을 누는 꿀강아지라니. 근데 그거 아나? 요즘에 꿀의 쌍기역자만 꺼내도 바로 잡혀간다는 거.
0: 아, 그래요?
1: 그렇다니까. 하물며 꿀똥을 싸는 꿀강아지를 데리고 있다. 그럼 바로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100대는 맞을걸.
0: 아, 무서워라. 근데 아저씨, 제가 곤장 100대를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 꿀강아지를 아저씨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1: 진짜? 아, 그럼 나야 좋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

0: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지.
1: 아,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뿔뚝 맛있게 드세요.
0: 아, 빨리 가. 이게 웬 떡이냐? 꿀똥을 싸는 꿀강아지라니.

0: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1: 멍멍멍멍멍멍멍멍멍.
0: 아 왜?
1: 멍멍멍멍.
0: 아 배가 아프구나. 꿀을 싸려고 그러는구나. 아유 난리 났네. 꿀을 어디에다가 담지? 아유 꿀을 바닥에 버릴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급한 대로. 시원하게 싸거라.
1: 멍멍.
0: 꿀이 얼마나 나왔나 볼까? 에? 색깔이 왜 이러지? 이건 꿀이 아닌데. 이건 그냥 개똥이잖아.
1: 멍멍멍멍 멍멍멍멍 멍멍멍멍 멍멍멍.
0: 나 속은 거야? 나 사기 당한 거야?
1: 멍멍.
0: 사기꾼들 가만히 안 둬. 아 일단 손부터 닦고 가만히 안 둬. 에 더러워. 아 냄새. 아. 복순아 잘했다. 전재견이 따로 없네.
2: 멍멍멍. 복순아 앞으로도 아저씨 주위에 나쁜 사람 얼씬 못하도록 잘 지켜줘야 돼.
3: 멍멍멍.
2: 깨몽아 그럼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4: 좋아.
2: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청이 심청이
5: 깨몽 깨몽 깨몽이 고백 호.
2: 오늘은 꿀 강아지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6: 진짜 꿀 강아지였다니. 복순이가 아니라 복덩이네.
7: 그러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복순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려고.
2: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 좋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이 깨몽이 랩으로 신나는 전통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굿즈는 빠밤, 바로 항아리. 사람 부처 행접 항아리 항아리 모르는 사람 부처 행접 항아리 항아리 할머니네 있으면 부처 행접 항아리 항아리

따뜻하듯 맛있게 숙성되죠. 고추장 담아요 한가득, 고운 빛깔격 농하죠. 김치를 담아서 땅속 깊이 아삭아삭 끝내주네. 맛있게 따얼쑤. 항아리에 김치를 담아서 땅속에 묻으면 그렇게 맛있었대. 요즘은 항아리 묻기 힘들어서 김치 냉장고를 쓰는 거고.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동요죠. 별따라 꿈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네.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1: 많이 불렀죠. 잘 부르진 못했지만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0: 그럼 짧게 네. 한번.
1: 맑게 개인 공원에서
0: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잘하시네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네.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0: 네.
1: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 옆에 또 예쁜 애,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또 저 예쁜 애.
0: 자, 질문해 주세요.
2: 이어줄 수 네. 있어요?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내내 더 즐거웠어요. 특히 덩덕쿵덕 장단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 더 신나게 준비했어요.
0: 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4: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4: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더 마음에 쏙

0: 마음에 났구나, 거기가.
1: 네.
0: 속 들어요, 마음에?
1: 네.
0: 아이고야.
1: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0: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1: 예.
0: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서로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1: 아예예 예.
2: 어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1: 아유,
2: 벌렁벌렁 예. 오 잘한다.
1: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1: 네.
2: 어,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3: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2: 아, 회식?
1: 회식을 해요?
3: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1: 아, 오,
3: 그래서 요즘은 네.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삼겹살?
3: 네.
1: 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김치 구워요?
3: 네.
1: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1: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4: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네.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하셨거든요.
1: 오.
4: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1: 그래서.
4: 1등을 했거든요.
1: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4: 결국 1등을 해서 예.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야. 츄러스도 먹고 예.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1: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
4: 놀이기구도 많이 재밌게 탔어요.
1: 먹은 것만 아,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1: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5: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이츠미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1: 네.
5: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아,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예,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육상 달리기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완전 맞아. 인정입니다. 예,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근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3: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아 그래 오마카세급.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0: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1: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0: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1: 어쩜 이렇게 저래요? 하나도 안 떨고.
0: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1: 예. 오,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해줘요.
1: 기억해줘요.
0: 되면은.
1: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0: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1: 끼가 진짜 많은 친구예요.
0: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1: 네.
0: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아,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0: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2: 네.
0: 아, 그러면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0: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1: 맞아요.
0: 기분이 어때요?
1: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0: 그렇겠네. 오, 네.
2: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1: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0: 아,
1: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2: 심심하고 아,
0: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1: 네.
0: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1: 네, 맞아요.
0: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1: 한국은 항상 그리운 거 같아요.
0: 아, 그게 정답이네.
1: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2: 네.
1: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네. 문화가 다르고
0: 어허.
1: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 좀 어려워가.
0: 네.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0: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2: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1: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0: 예,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네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리고 그 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1: 네.
0: 예.
2: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헌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국악가락이 더해지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 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네.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1: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네. 자꾸 따라하는데요.
0: 따라해.
1: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1: 연우는 음치예요.
0: 음치예요?
1: 근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예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1: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0: 운동이구나.
1: 쌍둥이지만 네.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0: 그러네. 예.
2: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예.
2: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0: 그래요?
2: 뭐예요?
1: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 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국악 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의로 빛난 민족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0: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2: 대단해요.
0: 예,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네.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2: 네.
1: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0: 쉬자고.
1: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0: 아 진짜
2: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0: 노력한 거죠.
2: 예.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0: 아 그렇죠. 예. 시우네 집은 예.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1: 있어요.
0: 네.
1: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0: 갈비찜을? 어떻게 한대? 왜요?
1: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네.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0: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1: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0: 아 그래요?
2: 어찌됐건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0: 그래도 괜찮네. 네.
2: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1: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0: 진짜. 네.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2: 그러니까요.
0: 컨디션 좋은 것 같았는데
2: 힘도 있고.
0: 우리 시우충을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1: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0: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네.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1: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2: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1: 네.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 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능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앙상블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회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0: 대상까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1: 네.
0: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2: 네.
1: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0: 아, 동아리.
1: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0: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0: 그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1: 진짜요?
0: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나 이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0: 공부 걱정이. 예, 공부는 사실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1: 저는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0: 사회?
1: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0: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1: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0: 근데 사회 쪽이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0: 어떤 장기?
1: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1: 이 무대에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궁금하다.
0: 봐야죠. 제가 한번 딱 매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0: 압니다.
1: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2: 아유 잘 추네. 네,
1: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2: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 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 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2: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라이는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2: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동요를 부르면서 국악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예,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라이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2: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춤 정말 깜찍했는데.
0: 진짜요?
1: 그러면은 그때 네.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0: 못 봤어요.
1: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0: 진짜?
1: 알았어요.
0: 고마워요.
1: 그러면.
0: 엉덩이
1: 한번
0: 춤
1: 보여주세요.
0: 진짜 귀엽고 깜찍하다.
1: 예.

0: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네.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약간 못 미친 것
1: 친구,
0: 같은데.
1: 라이 친구 미안해요.
0: 그래 그래.
1: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예.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0: 와.
2: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0: 네.
2: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1: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2: 락킹이요.
1: 락킹?
2: 아직 응.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야,
1: 이렇게 하는구나. 제대로네 이게.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계속 배우면은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2: 네.
1: 네.
0: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예, 멋져요. 예.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콧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좀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1: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3: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3: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되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3: 네. 네, 맞아요.
0: 그래, 흥겹고 좋다. 예, 정말 프로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이렇게 멋진 현음 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4: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0: 야, 멋지다.
2: 그렇군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연습한 대로만 하자. 또 이렇게 같이 중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1: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밥도둑이라는 곡으로 2024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예요. 사실 2차 예선 이후에 곡이 바뀌어서 연습량이 부족했거든요.
0: 그래요.
1: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4: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0: 예예예. 진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국악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2: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마음이 해려운
1: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3: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4: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3: 이 노래 들어볼래?
5: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6: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5: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 임금님이 맛있는 거 있다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임금님은 털끝은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가셨을꼬?
1: 역시 저를 주워야구나.
0: 임금님이 찾아온 곳은 천안에서 유명하다는 호두과자? 자글자글한 호두 모양의 달콤한 파당금이 듬뿍! 고소한 호두가 일품이지! 임금님, 오늘 호두과자 드시러 오셨나요?
2: 맛있겠구나!
3: 네, 안녕하세요. 저 말차 호두과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4: 말차 호두과자?
3: 네네.
4: 4,000원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이고, 우리 임금님 신나셨다.
3: 자. 이게 뭔지 알겠나?
5: 안녕하세요, 아? 임금님.
3: 예, 네, 피디아봐. 자, 요게.
5: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계셔가지고. 어디서 땡땡이 치고 계신 줄 알고.
3: 아니, 이 사람이 땡땡이라니. 이 임금한테 내가 저 우리 촬영팀들 내가 저 수고한다고 말이야. 어? 내가 뭘 사왔는지 알아? 우리 저 이게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 짜잔.
5: 색깔이
3: 특이하지. 그냥 호두 과자가 아니라 말차 호두 과자라네. 말차 호두 과자. 먼저 먹어봐. 이야. 근데 그냥 호두 과자가 조금 달다 싶은 분들은 여기 말차 맛이 있어가지고 이 단맛을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네. 응. 자, 아이고, 주시오. 자, 여기.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드시고. 자,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야, 나머지는 다 내 거.
5: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3: 아이, 그럼.
5: 생각보다 인자하시네요.
3: 생각보다 인자하다니. 내가 저 참을, 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가 얼마나 인자한 왕인데. 그러니까 저, 어? 나를 저 앞으로 좀 인자한 왕이라고 좀 꿈을 좀 내달라고. 어? 아유, 하나 먹어보자.
0: 임금님, 여기서 호두과자만 드실 건가요?
3: 왜? 먹었잖아, 호두과자. 오늘 여기 이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0: 씨라고 할 줄 알으셨죠?
1: 끝이 아니고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야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호두국. 호두국에 와야만 이 말차 호두과자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호두국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네. 뭔지 궁금하지?
2: 네.
1: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봅시다. 자, 날 따라오시게. 자, 갑시다.
3: 한번 가보자.
1: 얼마나 맛있다고요?
4: 벌써?
3: 천안이야 요즘 말로 호두국이라. 임금님 따라 호두국의 맛있는 안상을 찾아 가보자.
1: 오, 참이 족발이다.
3: 주막 느낌 물씬 나는 이곳은 족발집? 임금님, 천안의 유명한 먹거리가 족발인가요?
1: 어디 보자. 호마 족발에다가 보통 족발 하나 시키고 양념 족발 하나 시키고 아마 그렇게만 시키면 좀 아쉽잖아. 오, 생맛 막국을 하나 같이 시키면 되겠구만. 얼거니. 오케이, 그렇게 시키자. 자, 사장님.
5: 네.
1: 예,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5: 네.
1: 예.
5: 아니, 네.
1: 그나저나 이게 호마 족발이라고? 호마는 뭐예요?
5: 저희가 천안 광덕 호두하고 마늘을 넣어서 족발을 삶았어요. 그래서 호마 족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1: 아, 호두 마늘. 네. 아, 저는 그래서 호마 그래서 호마 너 정말 족발 맛있게 먹어라 이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호마 족발 하나. 네. 일반 족발이죠, 그게?
5: 네.
1: 그다음에 양념 족발 하나.
5: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쟁반 막국수. 네. 아쉽잖아요. 막국수 먹어야죠.
5: 네, 그렇게 물론이죠. 네,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1: 예.
6: 네. 임금님,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기 천안을 호두국이라고 부른다고.
1: 그렇죠, 호두국.
6: 네, 천안은 그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나요?
1: 아, 그럼 천안은 아주 옛날부터 호두로 유명했지. 왜 유명했느냐? 천안이 처음으로 이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다.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호두나무의 시베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고려시대 1290년에 충혈왕 16년에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심었다는 게 그게 유래라네. 지금도 광덕사에 가면 이렇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네. 사장님.
5: 안녕하세요.
1: 실례합니다.
5: 네네.
1: 우와. 아, 제가 호마 족발.
5: 네.
1: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와봤거든요.
5: 네네.
1: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5: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한약재하고 천안에서만 나오는 광덕 호두로 그 소량을 넣어서 쌓다 보니까 그 족발에서 올라오는 구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잡고 있어요.
1: 그 이제 족발 삶을 때 쓰는 그 육수라 그래야 되나요?
5: 네네.
1: 거기에
5: 네.
1: 그때 호두가 들어간
5: 네네.
1: 거예요?
5: 네, 아예 처음에 삶을 때 들어가요.
1: 아, 그럼 그 호두에가 고소하고 깊은 맛이 딱 나는
5: 네,
1: 거겠네요?
5: 또 천안 호두가 훨씬
1: 그럼요.
5: 맛있어요. 고소하고 향도 좋아요.
1: 지금 네. 이게 뭔가요, 그러면?
5: 지금 씨육수예요, 저희 족발 씨육수.
1: 씨육수? 아니, 그 족발에 씨육수가 중요하잖아요.
5: 네, 맞아요. 저희 이것 때문에도 1년 365일 끓여야 돼요.
1: 아.
5: 네. 한번 맛좀보시겠어요?
1: 맛볼 수 있나요?
5: 네네. 이렇게 해서?
1: 네. 와, 잠깐만. 은은하게 호두 향이 곧 네. 나네요.
5: 네.
1: 우와, 맛있다. 야, 그 족발을 그 삶을 때 하는 고기에
5: 네.
1: 어떻게 호두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죠?
5: 이게 장시간 삶아서 나오다 보니까
1: 네.
5: 그 맛이나 향이 깊게 배어들어가더라고요.
1: 네. 이제 광덕사 호두를 쓰시는 거잖아요. 광덕 호두.
5: 네네.
1: 호두를 써보시니까 보통의 씨육수 하시는 거랑
5: 네.
1: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 이제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들을 잡다 보니까 호두가 워낙에 혈액계산이나 이제 심혈관에도 좋다고 생각을
1: 네.
5: 해서 이제 지역이 또 천안이잖아요.
1: 그렇죠.
5: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1: 천안산 호두만 쓰신다 그랬잖아요. 100% 천안산 호두만.
5: 네, 한번 맛좀보시겠어요?
1: 여기 있나요?
5: 네네.
3: 으쌰고!
1: 오! 손질을 해놓으신 거네?
5: 네네네.
1: 오. 저는 까서 먹으라고 그랬지, 알고? 자, 하나 먹어보세요.
5: 네네.
1: 아유.

0: 너무 맛있다.
1: 아 진짜 사장님 말씀 좀 보니까 야 진짜 어우 참 좀 더 먹어도 되죠?
2: 네네 그럼.
1: 그런 그 찐득하고 꾸덕한 그런 게 전혀 없.

0: 잘라서 넣어요.
1: 아, 그렇군요.
2: 선생님 그만 드세요.
1: 너무 뭐라 그러는 사람 맛있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0: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초선 발리또! 오직 천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호마족발 등장이요! 고두와 마늘을 넣은 시육수에다 진득하게 삶아내어 느끼한 맛은 덜고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해졌다네. 하루 치약만큼만 삶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썰어내어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비법이라는데 거기에 양념족발까지. 아이고 군침이 넘어간다. 마늘이든 시육수에 푹 삶은 족발 탱글함과 윤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이것은 그 족발에 양념까지 더했으렸다. 양념의 색부터 영롱한 것이. 아이고 임금님 어서 좀 드셔보소. 아이고 나는 경기증 나서 쓰러지네.
1: 우와. 이야 벌써 푸짐한 족발 한 상을 보니까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는구나. 잠깐만.
2: 배 보이시나요? 네? 배 부르세요?
1: 말이 그렇다는. 이 쌀, 유모, 이거 코드가 나랑 안 맞네. 어? 자, 일단은 그대로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봐. 오, 젤라틴이 부들부들해. 우와.
4: 야, 이거 젤라틴이 엄청 부드럽다. 아우, 야, 이거 색깔은 되게 다른 족발보다 연한데 짭조름한 맛이 딱 나네.
1: 잠깐만, 아까 간장을 왜 말았습니까? 따서 먹어라 그러시지? 자,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을 잎을 싹 놓고 무말랭이, 칼칼한 무말랭이를 넣고.
4: 새우젓만 살짝 찍어서
1: 마늘 하나 살짝 얹고 고추도 살짝 얹고. 이야, 참으로 영롱하구나.
4: 어떠세요, 만자? 고소함과 칼칼함과 깻잎장의 짭조름함과 많이 좋지만
1: 깻잎만 한번 먼저 드셔볼까? 야, 이 깻잎장이 깻잎장 국물이 쫙 입으로 빨려들어가니까 맛이 개운한 게 족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 이번엔 고추만 살짝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4: 족발을 보쌈에 간다. 아,
1: 호두와 마늘로 시육수에서 이렇게 끓여서 그렇게 만들어 그런가 훨씬 고소한 맛이 오네. 짜지도 않고 짜지 않는데 고소함이 강해서 간이 부족한 느낌이 없어요. 나는 족발 입맛으로 먹거든요. 아, 부드럽다. 피디님은 족발 그러면 어느 동네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2: 장충동.
1: 장충동도 맛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2, 30년 사이에 했던 게 성수동 쪽 맛있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강동구 청호동 출신인데 청호동도 맛있어요. 근데 이 족발은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짠맛이 약해. 그러니까 짠 느낌이 별로 없어. 마늘과 호두로 그 나머지 간을 딱 잡아놔서 입안에 충분히 간이 싹 배어든 느낌이 들면서 머글머글 물리지 않네. 느끼함도 하나도 없고. 여기 살짝 뜯어야 되는데.

0: 예. 응? 큰 뼈 뜯으시나요?
1: 응. 내가 모르겠다.
2: 원래 고기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그게 감동이야.
1: 고기 요런데 붙어 있는 살.
2: 아,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나는 오늘 왕이 아니다. 맛있구나. 자, 그럼 어디 보자. 무말랭이를, 응? 아유, 칼한 맛이라고. 아우, 깨도 부러졌네. 오, 아삭해. 칼칼한. 오, 제법 매운데. 매울 때는 물김치를. 아, 동치미. 이제, 양념족발도 한번 먹읍시다. 오, 이거 가루랑 깨랑 마늘이랑 잔뜩 뿌려놨네. 어? 와, 진짜 맛있겠다. 단짠단짠. 어, 호두 씹힌다.
3: 완벽 호두가 씹히는구나.
2: 참으로 맛있구나.
0: 양념족발은 매콤한 거 아니야?
2: 아, 매콤한 맛이 아예 없진 않은데 약간 간장 베이스 쪽에 가까워요. 어, 근데 단짠단짠하면서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다. 딱 좋은데? 잠깐만, 얘는 이거랑 먹어야 했죠? 응? 양파를 쫙 얹어가지고. 아, 야, 이거 그냥 그림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3: 맛있어, 맛있어.
2: 야, 여기 마늘향이랑 이게 나면서 무말랭이의 칼칼한 맛이니까 이게 밥 생각이 살짝 나는데 밥을 좀 달라고 그럴까?
4: 사장님.
5: 네.
2: 혹시 공깃밥 있나요?
5: 네네.
2: 오, 예. 공깃밥 하나.
5: 네, 알겠습니다.
2: 야, 맛있는 건 먹으면 참을성이 탄수화물로 이기고. 자, 다 간다. 이리 먹어봅시다. 일단은 내가 너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 거 1탄. 여기에 밥이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
1: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와, 자, 들어갑니다. 어?
3: 뭐야? 밥이 좋아하니까 완성이다.
2: 아, 그러면 이거 한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족발 맛이 나야 되니까. 자.
3: 얘는 마늘 고추가 필요가 없네. 응? 얘 자체에 맛이 너무 풍미가 많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얘 딱, 밥 딱. 와,
2: 이게 무슨 맛일지. 호두와 마늘. 그냥 호마 덮밥이다, 호마 덮밥. 아유, 먹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에 호두 마늘 이거랑 양념만 따로 받아가지고 내가 덮밥집을 하나 차리면
6: 어이!
2: 좀 괜찮나?
0: 응? 보통 사람들은 집에 싸서 먹고 싶다 생각을 하지 팔 생각은 하진 않는데.
2: 집에요? 아, 아우, 아우, 정말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갖다 주고 싶다. 응. 남을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해.
1: 마늘도 오다가
3: 약간 이런 기분이랄까?
7: 그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셔서 50kg 오신 건 아니죠?
3: 아까 그 반응이 그게 뭔가?

0: 나름 요즘 최대원이 하도 이제 힙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다팝 딱 노래까지 말리도 소다팝 오오오 이게 다 했는데 그거 못 봤나?
1: 아니요, 봤는데 전혀 똑같지가 않아서.
0: 뭘 똑같지가 않아. 그 저 테니스 경기 때 조코비치도 그거 했잖아.
1: 나중에 모니터 해보시죠.
0: 진짜? 그 말이야. 편집 좀 잘해주시게, PD 양반.
2: 말리도 소다팝.
3: 즐겁다.
0: 근데 이쯤 되면은 뭐 궁금한 거 없나?
1: 이제 분량을 알아서 챙기시려고.
0: 그러니까 뭐 코너 속의 코너, 미중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호두의 속살은 쭈그러지고 겹친 것이 배의 형체를 닮았다 하여 그것이 배를 수렴하여 폐기후 호흡이 가쁜 것을 치료한다라고 적혀있다. 폐기능을 돕고 그리고 천식과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호두는 신장을 보호하고 요통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로도 유명하다네. 그리고 말이야, 현대에 들어서는 호두를 혈관 건강 지킴이라고 부른다네. 호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해준다고 하네. 그러니 호두를 많이 드시되 절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4: 장으로 옛부터 족발에는 막국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국룰이라. 잘치되어 시원한 면발에 매콤 새콤 양념을 더하고 정성 가득 살살 비벼주고 신선한 채소까지 듬뿍 거기에 화룡점정 호두까지 넉넉히 얹어주면 참으로 푸짐하도다. 생밥 막국수 완성이요.
0: 호두국의 생밥 막국수는 호두가 듬뿍 뿌려져 있네. 보이십니까 이거? 이런 맛이 좋아. 비비겠습니다. 생밥 막국수로. 무너지 맞다. 잠깐만. 야. 이게 막 비벼서 촤악 먹어야지. 야. 쫄깃한 면발에 매콤 새콤한 이 양념에 중간중간 호두를 씹혀. 아삭아삭. 야. 육삼 막국수. 족발과 막국수를 함께 즐기는. 아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생각해봐. 기쁘구나. 이거 막국수랑 족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 포마 족발도 맛있고 양념 족발도 맛있고 특히나 이 생밥 막국수도 참으로 맛있구나.

0: 와 족발이 흥흥 전하니 좋구나 흥.
1: 아이고 잘 먹었네. 이야, 네? 내 이 호두국 백성들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어. 어디서 오죽을 끓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 아우 맛있잖아.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아,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

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몸에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낙천주의자들은 일이 항상 잘 풀려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긍정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마주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어려운 시기나 도전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믿고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을 매일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즈아이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의 성문으로 소리를 내어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 시리사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라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라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이완을 돕고 허리와 등 그리고 굳은 목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교정 자세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혹시 앞으로 숙이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고 가슴을 앞으로 펴면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뻗어봅니다. 둘, 뒤꿈치도 밀어내봅니다. 셋. 자, 다음은 팔을 뻗어서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턱도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허리와 골반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파비스타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앞으로 펴줄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호흡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따라해보시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무수 작품 순회 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에게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2: 들어볼래?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차 뱃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의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끝이.

0: 향이 뭔지 알아?
1: 오빠!
2: 하도!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문고, 네, 거문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남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2: 바랍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0: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 밴드와 함께 실컷 오늘 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미뉴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뉴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미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미뉴입니다. 나 혹시 미뉴, 나 서도 미뉴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A요, A요, A요.
2: 오,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짜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멋있다운 것 같아요 지금. 4분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네.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실기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요. 아빠가 있어요?
1: 아빠가 있어요?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한데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두 분 같이. 좋습니다. 따님분이세요? 누가 첫째 딸이세요?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6: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세기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런데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0: 지금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구강누리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구강누리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0: 자, 아.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1: 어, 그러면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아,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 시고 해볼까요? 옹 해야 해주면 돼요.
0: 옹해, 옹해.
1: 어쩔 시고
2: 옹 해야.
0: 오,
1: 좋아요. 다시
0: 어쩔 시고
2: 옹 해야.
1: 자쩔 시고
2: 옹 해야.
1: 나도 나도
0: 옹 해야.
1: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와,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0: 투.
1: 예결밴드 부각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합동 무대예요. 아셨죠?
0: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1: 어? 에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0: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0: 그래.

0: 월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4: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5: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6: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4: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6: 이 노래
2: 들어볼래?

0: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율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저희
1: 그런데,
0: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0: 네.
1: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0: 네.
1: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1: 네.
0: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 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1: 네.
0: 슬프기도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0: 네.
1: 아주 눈대목이죠.
0: 그쵸.
1: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0: 네.
1: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0: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의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0: 네.
1: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0: 네.
1: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1: 네.
0: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1: 네.
0: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1: 네.
0: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주
1: 감사합니다.
0: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1: 네.
0: 약간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1: 네.
0: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0: 네.
1: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0: 네.
1: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0: 네.
1: 또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때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동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아.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2: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1: 김윤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 네. 뭔가 지금 네. 해리포터
1: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어 15년 넘었겠죠.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1: 네.
0: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래서
1: 이렇게
0: 내려다보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0: 네.
1: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0: 네.
1: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 어사 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 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그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준양 모친, 형세가 이리려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보는디. 허허 저 거린아
3: 좋다.
2: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3: 좋다.
2: 남원 보중의 성외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 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옥 준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데 무슨 정의 동량 동량 없내어서 가소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량은 못 주나마 박쪽쪽찾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허니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건이 백 말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말하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누구여 해는 좀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혜성이 희가라 해도 날 몰라.

0: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 세.
1: 다?
0: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얼씨구 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원들

0: 잘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하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 가소 어서 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석 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안고

0: 어디오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 민요 창부 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심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0: 네, 좀 들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1: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1: 저렇게. 또.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구 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0: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1: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구 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구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1: 또 이렇게
0: 이렇게 전통 한복
1: 한복도 갖추고
0: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1: 전통 연주와 함께 예,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0: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1: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0: 맞아요.
1: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0: 섭렵까지 또
1: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0: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1: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1: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1: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0: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1: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1: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1: 속초에
0: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1: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 또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바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0: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 이,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가진 것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1: 오.
0: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헐시구 절시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1: 네.
0: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 히트다 히트.
1: 네.
0: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0: 그럼.
1: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주...

0: 윤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2: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2: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2: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오셨고 우리 후맴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2: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2: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2: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2: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2: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하나요?
2: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2: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력을 다해서 배심으로
2: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나봐요.
2: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2: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2: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2: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2: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2: 괜찮죠?
1: 괜찮았어요.
2: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2: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2: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터질 터질

0: 건너. 어.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0: 야, 너무 이쁘네.
1: 이쁘다, 이쁘다.
2: 너무 좋네.
1: 호수도 이쁘고.
2: 너무 좋아요.
0: 야, 여기 뒤에가 이뻐, 형이 이뻐.
2: 형이 이쁘죠?
1: 뒤가 예뻐요. 뒤가 예뻐요.
2: 뭐 질문을 해요, 형이 너. 너무 이쁘지?
1: 뒤가 예쁜데? 뒤에 예뻐요?
3: 저도 뒤가 되게 예쁘네. 경치도 너무 멋있고.
0: 근데 우리 지금 와 있는 데가 어딘지는 압니까?
1: 순천이에요.
0: 순천?
1: 네.

0: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다음 여행지 스팟에 퍼즐 조각 4조각을 만들어놨어요. 각자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1: 에? 에? 이렇게 넓은 데서요? 뭐 찾기 하라고요?
2: 여기서 어떻게 찾아다.
3: 와, 그럴 줄 알았어요.
1: 너무 큰데? 야, 이거 예능에서 이렇게 큰 동종이 쓰는 거 처음.
2: 이걸로 하겠습니다.
1: 장자르 짠짠.
2: 갑자기 혹시?
1: 또 물에 들어가네요.
2: 배인데? 이건 배 보트인데요, 배?
3: 보트 아니야?
2: 저거.
1: 오, 저거다. 저기다, 저거.
2: 저거다.
3: 있네.
1: 저기 있나 봐요.
0: 뒤에 뭐라고 써 있죠?
2: 아, 나루터요.
0: 서령 씨가 갈 곳은 나루터입니다. 자, 나머지 세 분 뽑을게요.
1: 전전전전전전전전전.
2: 오, 뭐야? 오.
1: 원하지 약간 멋있는 것 같아.
4: 자, 아이, 꽃이다. 꽃창 만남 이고 갔던 나.
1: 야, 봐봐, 상식 모른다.
5: 아니, 개구, 난 몇 개월 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1: 왜?
5: 왜요?
3: 왜요?
5: 나 지금 아닌 것 같은데?
1: 겨울이야, 사진이?
3: 왜요?
1: 겨울 사진이?
2: 헐. 뭐예요? 헐, 대박. 뭐예요?
1: 아이스망. 아이스망이네.
5: 빙하 정원이라는데? 거의 나를 냉동고 시키려는 건데, 이거는.
0: 자, 참고로 오천광장은 여기서 왕복 1시간 40분 거리입니다.
4: 언니 화이팅!

0: 제일 먼데인가 봐.
1: 어떡해 언니. 11시 반까지 퍼즐 조각을 못 맞춰 오시면 벌칙이 있습니다. 출발!
2: 가요!
0: 출발! 아, 출발. 아니,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죠? 물어보면 가도 되잖아.
3: 커피 사기다.
4: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
1: 어떻게 찾아?
4: 누구한테 물어봐?
1: 누구한테? 나루터, 나루터. 나 이런 거 처음 타보는데?
5: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나루토 여기를 찾고 있는데 여기가
6: 예,
5: 맞나요?
6: 여기가 맞습니다.
5: 아 여기 맞아요?
6: 예예.
7: 맞습니다.
8: 예, 예. 아, 안녕하세요.
9: 지금 예 안녕하세요.
8: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9: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오세요? 아버님들? 아,
10: 여러분 나
9: 여기요?
10: 체포하다 보니까.
9: 아 그럼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거?
10: 아 이거는 저쪽 나가야 돼.
9: 어디로 가야 돼요?
10: 다리 쪽을 저리야. 그 가다 가도 다 물어보고 있어.
9: 아 알겠습니다.
10: 저쪽으로 나가야 돼.
9: 예예.
11: 국가 정원 식물원 안에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12: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해안 정보
11: 통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쟤는 걸렸어. 쟤는 지금 여기가 집 이름 강아지 마냥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냥.
5: 아 이거 빌리셨어요 혹시? 저기요 아 뭐야 아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래 거기서 빌려나 봤었어.
13: 천천히 제발
5: 지금 엄청 힘들어하세요. 너무 덥고 카메라도 무거워. 미안해요. 지금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담면은 좀 참으세요. 여기
13: 어디 가는데요?
5: 여기 차 빌려줄게요. 차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오토매틱한 거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4: 네. 네, 여기는 오토매틱은 상표까지 복지카드 있으신 분만 가능하세요. 일반인은 안 되세요.
5: 그럼 스태프 차 타고 가면 되겠다. 렛츠고.
15: 반칙 아니야? 반칙
5: 아니죠. 왜냐하면은 뭘 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렛츠고. 감사합니다. 네.
1: 여러분 차 타고 가도 돼요. 어떻게 가든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자.
5: 엄마 양산거 가라.
11: 어머니.
16: 네.
11: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11: 어머니 혹시 양산국 아세요? 양산국?
16: 양산국이 예, 알죠.
11: 야, 알죠.
16: 지금에
11: 아, 아니 여기 따님을 만나서 삼촌 알아 이러니까 모른대요. 그래갖고 엄마는 알걸 이러니까 의심을 하더라고.
16: 아 저는 잘 알죠.
11: 아 어머니 저 정도면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죠. 아,
16: 그럼요. 네네.
11: 들었지. 예.
9: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양상국입니다. 아 양상 봤지.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예.
17: 반갑습니다.
11: 네, 아 저 알죠?
17: 네.
11: 예, 봐봐. 아니 애들이 아무도 나를 모르더라고.
18: 개코나 나오고.
11: 아무도 몰라요, 애들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저 봤지? 삼촌 다 알잖아. 자, 아. 예. 아이고 또 어머니들께 아이돌 양상국. 아이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애들이 점점 늘어났어. 피리 부는 사나이야. 야야 얼음 동굴이다. 들어오세요. 야 영하 18도래. 가람중학교.
19: 네.
11: 우리 가람중학교 들어가서 그 조각 뭐 하나인지가 뭔지는 몰라. 그 찾는 애는 내가 커피에 빵까지만 하나 더 사주도록 할게요. 다치면 안 된다. 뛰면 안 돼. 천천히. 우와.
19: Let it go.
11: 우와.
19: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11: 우와, 야. 와, 춥다, 야, 야. 야, 이거 오래 못 있겠다. 빨리 뭐 찾아봐라. 야, 뭘 찾아봐라. 야, 빨리 찾아라. 어, 추워. 야, 춥다. 야, 이거 얼어 죽겠다. 야, 빨리 찾아. 야, 무슨 조각이 있대. 야, 얼음 차. 후라이 요런 데 좀 뒤집어 봐. 빨리, 야, 삼촌한테 눈을 왜 던지냐. 아, 차가워라. 우와, 진짜 어디 나갔는데? 어, 너무 추운데? 아니, 없어. 아, 이거! 찾았다! 아, 이거! 찾았다! 찾았다! 야, 그러면 내가 찾았으니까 커피는 없던 일로 하자. 너희가 뭐 했는데? 너희가 뭐 했는데? 가자, 모르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춥다, 춥다. 자, 문 열어! 문 열어!
1: 선생님, 이게 만약에 돌면 얼마나 돌아요?
2: 지금 50분, 55분 사이에 한 30분, 35분 이 정도 걸립니다.
1: 지금 이래몬에 걱정할 때가 아닌데. 저도 많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 예, 예, 예.
1: 어디 있다는 겁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풀밖에 없는데요, 호수랑? 없는데? 과연? 우와! 우와, 우와, 뭐예요? 퍼즐이 없는데.
2: 앞에 꿈의 다리가 퍼즐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제 꿈의 다리예요.
1: 오, 퍼즐 형태로요? 네.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조금 좀 천천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찾고 싶어요. 그림. 없는데?
2: 여기서 바로 회전해갖고 내려갈 텐데.
1: 네? 아, 그럼 여기가 끝이에요?
2: 네, 여기가 끝이고 이 다리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1: 진짜 이게 끝이에요?
2: 끝이에요.
1: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11: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우와.

0: 진짜 많다. 꽃이 여러 가지가
1: 우르르고 이런데 얼마나 좋아. 이 버드나무 막 가지가 늘어지고 막. 와우! 와우!

0: 찾았다. 찾았다! 짜잔! 와우, 대박 사건.
1: 신선 노름. 무릉 더원. 잔자라 잔자라 잔자라 잔잔자 너무 좋네요. 애우절사 더덤 써간고 서아요 것이네 사랑. 너무 좋다. 그런데 동물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2: 근데 아까 이게 좀 이상해. 이거는 뭔가 이거 약간 무슨 CG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픽으로 뭔가 저 이 그림이 이 바위가 이 돌이 약간
1: 나 완전 찾은 것 같은데? 나 완전 찾은 것 같은데?

0: 너무 쉬운데 숨겨놨다. 이거 진짜 아니다. 아니 뭐 이렇게 땅속에 한 번. 이거 진짜 너무 심했다. 내가 볼 때 이 성곽이고 성곽 안에 있는 어떤 집이고 돌 사이 이런 데다 넣어놨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너무 쉬웠습니다. 윤서령 있어, 윤서령. 저 윤서령 있어. 그 내가 볼 때 물어보고 있는 거 보니까 못 찾았어,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윤서령!
1: 어? 성태남촌!
0: 뭐해?
1: 남촌!
0: 찾았어? 왜 못 찾아?
1: 배를 탔고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0: 야, 이 사진에 무조건 그게 있어, 힌트가. 이 나무 계단이 보이잖아.
1: 네.
0: 어?
1: 네. 그럼 여기 나무 계단 있고.
0: 나무 계단을 뒤져야 돼.
1: 구명조끼 여기 있고.
0: 이거야, 빨리 계단을
1: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뭐 있나 보다.
0: 이 나무 계단을 찾아. 분명히 그 사진 속에 있어요, 그 사진 속에.
1: 여기 있나? 여기 있나?
0: 봤지? 맞지? 봤지?
1: 어제가 나 거기 가야지, 장소.
0: 레미야, 너 꼴찌다. 빨리 떼어라. 화이팅. 커피 사고.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2: 기사님 차 너무 좋아요.
3: 잘 뛰어가 다니니? 괜찮니? 덥지 않니?
2: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이따 올게요.
3: 애기들 놀러 왔구나.
2: 애기들 노는데 꽃이 이 사진 찍는 각도는 바로 저기예요. 각도가 여기 각도는 여기인데 설마 이렇게 쉽게 올렸을까? 보이는데 없고
4: 곧 뛸 거예요.

0: 제가 그 선물 받으면은 게임 이겨서 예. 선물 받으면은 나눌 테니까 차가운지 뜨거운지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까워질수록 예. 뜨겁다 뜨겁다 자, 아. 멀리질수록 차갑다 차갑다 아. 이렇게
1: 뜨겁다
0: 뜨거워
1: 차갑다
0: 뜨거워요?
1: 애매해요
0: 아니 말이 안 돼 여기는 차갑대 저기는 뜨겁대 여기는 애매한데 많이 달라요 물 안에 있어?

0: 아마 저기 넣었을 거예요, 작가님들. 95%? 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없어요? 없는데. 아, 어디야? 이쪽 어디야? 가자. 저기 첫 번째 장소로 가요. 포기했어.
1: 오리 병아리
2: 피어
1: 양산국
3: 엄청 멀리서 오셨네. 아니 거제에서 오셔도
0: 뭐 하는 거야?
1: 야, 목소리가 작아.
3: 나 좀 저 내 편 좀 들어줘, 엄마들. 엄마들 내 편 좀 신승태 좀 해줘, 신승태.
1: 아, 왜, 왜, 아니, 왜, 엄마, 왜 배신, 배신이야. 배신이야, 일로. 양상국 뒤로 서세요.
3: 일로 오세요.
1: 양상국.
3: 우리 신승태. 엄마, 신승태 좀. 신승태. 신승태. 신승태. 신승태.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왔어! 왔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4: 찾았어! 찾았어! 찾았냐고! 야, 찾았냐고!
0: 찾았어!
4: 어디 어디?
0: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 저게 뭔데?
0: 이거 갔더니 그 그림 있는 데 있잖아요? 곳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의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꽃 옆에서 어. 딱 보고 딱 사진 보고 딱 같은 장소. 아, 찾았다.
1: 일단 저봐 맞춰 보자 그러면.
3: 여기다가.
1: 아니 맞춰 놓
3: 그래,
1: 보자.
3: 갔다
1: 아니 얼추 맞을 수도 있어 이게
3: 그래,
1: 또.
3: 맞아. 이 안에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0: 그래요.
3: 벌써.
5: 아니 여기 여기 넣고 넣고.
3: 아니 이거를 접으면 되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
0: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요.
5: 아니 크기를 맞추자. 아,
1: 아. 색깔이 비슷하네.
0: 비슷하네. 자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3: 연결 됐어 지금.
0: 네 연결. 어, 색은 맞, 어.
3: 아니잖아, 풀이 이쪽 반대로
1: 가야지. 그래, 풀이 반대로 가야지.
3: 반대로 가야지.
0: 좀 밑으로 해. 그렇지. 조금 비슷하게라도 해.
3: 풀이 반대로 가야지. 그렇지.
0: 네.
3: 야, 근데 너 왜 움직이냐?
0: 된 거 같은데?
3: 아, 이 정도면 됐죠.
6: 재개발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재개발 지구인데.
0: 맞아요.
6: 재개발 지구야, 여기가.
7: 자, 오늘 어쨌든 미션은 실패하셨고, 네. 퍼즐 조각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0: 어디였어요?
3: 자, 아니, 앞으로. 그 봐봐. 그 그림, 그 사진에. 우리 앞으로.
7: 앞에. 앞으로
0: 제발
7: 왜왜왜 자 뒤로 오느라
0: 왜,
7: 자 뒤로 오느라
3: 어? 뭐야
0: 뭐야 뭐야
3: 뭐야
0: 뭐야
3: 어? 뭐야
0: 뭐야 뭐야
3: 뭐야
0: 뭐야
3: 어?
0: 뭐야 뭐야
3: 뭐야
0: 뭐야
3: 뭐야
0: 뭐야 진짜요? 어디?
1: 뭐야 얘 또 이제 발견했어
0: 이제 발견했어
6: 아 계속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1: 계속? 처음부터? 네.
3: 와. 그러니까 못 찾지. 우리가 감독님들 뒤에를 볼 그게 없잖아요, 솔직히.
0: 아, 왠지 그 뜨겁다, 차갑다. 아, 여기 가는데 뜨겁대요. 차갑대요. 차갑대요. 여기 왜 거짓말 아니냐고. 방금 아, 뜨겁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아,
6: 그러니까 계속 저 이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기준이 없었네.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래도 뭐 못 찾은 거는
0: 맞아요.
6: 제작진이 나름 또 센스 있게 멀리 있어서 빨리 찾았으면 금방 찾았네 맞네. 어떻게 보면
7: 어쨌든 아. 오늘 미션은 실패고 다음 레인지에서 벌칙 받으면서 시작할게요
6: 네 명 다 벌칙이에요?
7: 자, 한 명만 정하죠
6: 한 명만?
7: 네
8: 양상국! 양상국! 양상국!
0: 쓰리 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네.
6: 가자, 일단 갑시다.
0: 네. 예.
6: 너무 그래 제인 표정 젓지 마. 이래미 발 가야 돼.
0: 쳐라.
1: 아, 제인은 쥐가 잘못해놨고.
0: 쳐라.
1: 아, 제인은 쥐가 잘못해놨고.
0: 알겠습니다. 쳐라.
9: 쳐라.
0: 아, 좀 미안해요.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에요?
9: 아니에요.

0: 아, 나 진짜 이게 아니야.
1: 받았어.
2: 뭐라고요?
3: 아, 저 허벅지를 맞았어.
4: 우와, 그건 아니죠.
3: 어, 희대야. 허벅지 맞.
4: 그러니까.
5: 너 한 대, 한 대만 하잖아.
4: 왜, 누가?
3: 야,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6: 상태야, 이게 맞는 것보다 어딜 때릴 수가 무섭지. 이리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3: 아니, 얘가 저번에 북신 때문에 힘이 세더라고.
6: 자, 갑니다.
3: 잠깐만, 잠깐만.

0: 야,
1: 울래?
2: 누워.
0: 야! 다 맞잖아! 다 맞잖아! 아, 다 맞잖아! 아, 다 맞잖아! 이게 그래야 죄 안 짓고 살아. 야, 허벅지 맞았어, 나.
2: 재밌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뭐, 살살 한다고 뭐.
3: 아이, 승태야, 아이.
2: 서령이 누워요. 아이, 누워, 서령씨.
4: 서령아, 누워.
2: 형, 근데 내가 해봤는데, 살살 때리려고 얘를 너무 살살 때렸잖아.
4: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2: 야, 저쪽 봐. 야, 너 리액션 따야 돼, 저쪽.
0: 아니, 왜 나한테?
1: 야, 소리는 크지 않아.
0: 진짜 세게했어.
1: 아니, 근데 이게 덜 아파. 이게 덜 아파.
2: 아니야. 덜 아파. 아니야. 이거 진짜 아파, 지금. 우리 중에 얘가 제일 아팠어. 야.
4: 아니, 이게 덜 아파.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노래는 아직 여기 못 올랐어?
2: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일단 여기 가운데 오셔서. 예.
6: 나가랍장에 별감으로 있습니다.
2: 아, 별감님.
1: 별감이면 거의 뭐 군수 이 정도 느낌 아닙니까?
6: 군수를 보좌하는 사람.
1: 아, 그럼 별감님은 지금 여기 한 몇 년 사신 거예요?
6: 이제 5대차 살고 있어요.
2: 우와.
1: 5대째.
2: 그럼 여기가 완전 이 읍성이 있을 때부터 계속 사신 거네요.
1: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6: 조선조를 거치면서 인근 11개 면을 관할하던 나간군 소재지죠. 아...

0: 이런 이제 돌담길 참 이쁘죠? 네. CNN 방송에서 한국에 와서 꼭 들러보아야 할 곳 16번째로 이렇게 선정된 곳이기
1: 때문에 CNN에서도 인정하고 이런 데 살면 좋긴 하겠다 진짜.
2: 너 여기 살래?
1: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3: 한 달 살기 하고 싶어요. 한 달 살기.
4: 아, 뭐 그렇게는 되는데.
5: 난 일주일. 난 일주일.
4: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뭐
0: 황토방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이곳을 많이 또 선호하고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 오, 아니 뭐 계시네.
0: 자, 여기 가야금 등창 오태석 선생님 생가거든요.
2: 아, 지금 하고 있나?
1: 멋있다.
4: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 어머, 제가 아는 어머니 맞나요?
6: 맞아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4: 맞아요?
5: 나 후배 어머니.
6: 네, 개콘. 네? 장기현이 엄마.
5: 예.
6: 개그맨.
4: 진짜로요?

0: 아니 근데 병창이라고 하셨는데 네. 병창은 뭐예요? 가야금 병창이라 했는데?
1: 가야금 줄을 뜯으면서 노래를 얻는 거예요. 이래서 민요를 얻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

0: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제가 얼씨구. 얼씨구.
2: 좋다.
0: 좋다 해보세요.
3: 장구 네. 없나요, 선생님?
0: 있습니다, 있습니다.
1: 그럼 제가 장구. 먼저,
2: 장단을. 아, 또 장구가 또 오네.
1: 제가 장단을 또 쳐드려야 또 있습니다.
4: 깜짝하면.
0: 여보시오, 봉사님! 예! 거기 가는 봉사님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짐에! 예! 아,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어디 한번 우리 한꾼에 찌어 봅시다. 어유와 방아요. 뭐가 대보 좋은 후에. 방아소리가 끊쳤더니 머리 성사

0: 채는 고금어 없난데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타령을 허여보세. 아유, 아팠나요. 어, 장단 너무 잘 치시네요.
1: 아, 잘했어, 잘했어.
0: 네, 아, 잘하십니다.
1: 아니, 근데 웬만하면 이게 자식들도 이래 맥을 있잖아요. 기영이는 영 소질이 없었나요?
0: 기영이는 소질이 있었는데, 네. 끼를 개그로 발휘하더라고요.
1: 아, 이게 있긴 있었는데, 조금 네. 다른 쪽으로 갔군요.
0: 네, 개그.
2: 아, 어머니, 제가 그 기영이 전화를 네. 뭐. 근데 아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것 같은데.
0: 아, 그래.
3: 아이고.
1: 예. 잘 지내십니까?
3: 아이, 뭐, 있습니다요.
0: 아들. 어, 오늘 다빈이 사진 찍으러 간가?
3: 예.
1: 어, 기영아, 근데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엄청 유명하셨네. 기영씨 한 번만 그 소리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3: 소리를 안 배웠다고 가야금을 얘기했는데 소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0: 회장이 옆에.
4: 아니 며느님이 하세요. 며느님.
0: 회장이 받고 그럼 회장이.
3: 회장아.
2: 어. 제자를 소개시켜줬어. 어머니가.
3: 회장아.
2: 그래서 결혼을 했어.
5: 아 네.
0: 어 지금 갑자기 전화 연결돼가지고.
5: 아 네.
4: 네 박혜정 씨 네. 지금 저 방송 중이에요. 박혜정 씨 안녕하세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4: 예예 예, 저는 신승태고요.
5: 아 오빠.
4: 아 그러니까.
1: 기영이가 기분 안 좋겠는데 전화 받자마자 오빠 이러면 기분 안 좋은데.
4: 며느님 소리 한번 해주세요. 멋있는 거 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0: 예, 아유, 혜정 씨, 여보, 여보, 여보. 와,
1: 최고예요, 최고,
2: 너무 멋있다.
0: 예,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입니까?
3: 마음이 바다 같으시고, 가끔 맥주도 함께 마시는데, 네, 전공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 드리면, 네.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촬영 잘하고 가겠습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4: 그래.
3: 네.
4: 수고해. 곧 만나자. 그냥 뜯어봐요. 네. 자, 뜯어. 소리 나죠?
2: 좋아요.
4: 자, 네. 네. 해봐. 아.

0: 잘했어요. 잘했는데.
1: 제가 했어요.
0: 잘했어요.
2: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반가웠어요.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2: 오늘 또 뵙겠습니다. 예.
1: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캐슬 뭐지?
2: 성곽.
1: 성곽. 밖에서 아니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2: 여기가 바뀐 거 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예. 어디로 또 가야 되지 않나?
1: 그러니까요.
2: 지금 아직 시간이
3: 뭐 주신다.
2: 우리 촬영팀. 야, 뭐야 저것도.
1: 너 나왔어요, 뭔가.
4: 돈은
1: 아니죠.
4: 미션 아니죠.
5: 돈은 아니에요. 영어예요. 설회가 여러분 해야 돼요.
1: 왜 자꾸 영어
5: 영어
1: 담당.
2: 아, 진짜 영어.
1: 영어 담당.
2: 아하.
1: 읽으세요.
2: 아, 이 정도.

0: 푸드, 로컬푸드.
1: 어, 그렇죠. 그,
2: 로컬푸드가 뭐예요, 서령 씨? 서령 씨, 로컬푸드 뭐예요?
0: 로컬푸드?
2: 현지 음식.
0: 현재 음식이라고 하시네요.
1: 과거 음식 아니고요. 현재 음식이요. 네.
2: 뭐 그냥 가서 그러면 거지. 찾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3: 출발하시죠.
1: 우리가 또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4: 아, 설마
1: 또
4: 딱 주는 거 아니고
1: 우리가 또 뭐 그냥
4: 아,
1: 뭐.
4: 안 줘요. 그냥
1: 만드는 거
4: 세상에
1: 아니야?
4: 세상에 통째가 없더라.
2: 야, 여긴 또 어디지?
4: 아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요.
4: 왜 밭이 있지 왜? 불안하게?
2: 푸드, 푸드.
1: 같이 하나 봐, 이거를 수확을.
4: 수확을요?
1: 농작물 수확 이런 건가 봐.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밟으면 안 돼요. 아,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없네요.
2: 아니, 저희가 지금 이 무슨 로컬 푸드라고 해가지고 듣고 왔는데 여기는 지금 뭐 전혀 음식이 안 보이는데요?
4: 없는데?
6: 음식 재료가 있잖아요. 이게 수천 대표 특산물의 꼬들빼기입니다.
1: 이게 꼬들빼기구나.

0: 야, 내가 꼬들빼기를 먹어봤지 이게 처음 봐 나는.
1: 아 그래요? 아... 아니, 옛날에 김상을 했던 우리 꼬들빼기인데 아... 오늘 제대로 왔어요.
0: 아니 그러면 꼬들빼기로 뭘 만드는 거예요 보통 보면?
1: 김치를 제일 많이 만들어 먹죠.
0: 김치. 예, 예. 그러면 그 김치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1: 떨어졌는데?
0: 예? 김치 재료가 아, 떨어졌다고?
1: 아 김치 만드는 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캐서 김치를 예. 만들어서 먹어야 돼 오늘.
0: 아니 나는 그냥 김치 꼬들빼기 안 먹어도 되는데 저 꼬들빼기 먹을 거예요?
2: 뽑아서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서 먹는다고요? 어,
0: 지금, 아, 지금 그런 먹으면... 그런 느낌인데요 저.
3: 안 먹다로 그냥.
1: 아니 얼굴을 보니까 꼬들빼기 안 먹으면은 못 일어날 것 같아. 아, 아,
4: 잘하실 것 잘하신다.
0: 이건 어디에 좋은데요 꼬들빼기로?
1: 강.
0: 강?
1: 특히 강.
0: 제 술 많이 먹거든요.
2: 네,
1: 염증. 아주 탁월해요. 아.
2: 초록색 부분을 먹어요? 끝 부분을 먹어요?
4: 다 먹어요, 다.
2: 다 먹어요?
1: 네. 아. 아니, 꼭꼭 씹어봐요. 맨 처음에 쓴데. 아, 꼭꼭 씹어 먹어봐.
0: 어때, 어때?
2: 오, 향은 어? 좋은데?
0: 써?
4: 쓰지, 이거 꼬들빼기 진짜 써.
2: 쓰지. 오 마이 갓이요.
4: 진짜 쓰다고, 이게 제일 써.
1: 아, 쓴 게 약이잖아, 쓴 게.
0: 자, 먹을게.
5: 뿌리 이렇게 해봐. 뜨물이 하얗게 나올 거야.
2: 어, 오빠 그렇게 크게 먹으면 돼. 어. 어,
4: 진짜 쓸 텐데.
2: 진짜 써.
5: 아니야, 그래도 그 먹을만해.
0: 나 그렇게 많이 쓴데.
1: 쓴 맛이 입맛을 돋궈주기 때문에 그 일단 좀 더 씹어봐요. 씹어 먹으면.
0: 어 괜찮은데요?
1: 괜찮아요.
2: 그래?
0: 막 그렇게 엄청 쓴 맛은 아닌데.
5: 채무냐는 쓰잖아.
0: 네.
5: 채무냐는 써도 나중에는 안 쓰잖아.
4: 맛있네.
0: 이것도 먹는 거예요?
5: 다.
1: 네, 다 먹는 거예요.
4: 야, 너 배 어디에 왜 그래?
2: 삼겼어요.
0: 아, 이건 안 쓰네.
4: 어, 해.
2: 삼겼어요, 삼겼어요.
4: 갖고
2: 와.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좀 삼겼어. 벌칙.
0: 아니, 근데 먹을만 한데. 야, 애들이.
5: 뒷맛은 괜찮아.
0: 네.
5: 나 맛있어. 먹을 때는 썬디.
4: 오늘 머리도 꼬들빼기 머리 하고 왔네.
0: 그럼 저희가 이거 오늘 한 어느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까?
1: 3시간을 캐야 될걸요?
2: 올라가야 돼요? 수확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이 정도면 기절한데 여기 3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화면으로는 안 보겠지만 여기 기절합니다 이거 3시간.
2: 진짜 더워요.
0: 그거 가득 채워야 돼요. 제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가죠 절로.
5: 여기 꼬지 이렇게 해가 그렇게 풀어서 이렇게.
2: 알겠습니다. 흰놈 많아요.
4: 새뿌리.
2: 재밌네요. 근데 뭔가 집중이 되고 힐링 되는 느낌. 점점 할수록 더 빨래져요.
4: 그렇지. 어머니 농사를 얼마나 지으셨어요 이렇게?
5: 그 한 20년 가까이.
4: 이 꼬들빼기만?
5: 꼬들빼기만.
4: 아이고.
5: 애들이 모두게 말린 뒤 내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이 시방 하고 있지.
4: 그렇지, 자식들은
5: 모두게
4: 또 어머니 또 힘드시니까.
5: 아픔은 엄마만 거스른다고.
4: 그렇지.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어머니 좀 쉬세요, 이제.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허리 아프니까.
5: 알았어.
4: 우리가 다 하면 돼. 어머니.
5: 알았어.
4: 근데 우리는 이제 그만해도 돼, 봐봐. 엄마.
2: 그래, 다 됐는데.
5: 그만해도 돼.
4: 넘쳐

0: 헤런.
1: 아 이거 이래.
2: 이재배란 말이야.
1: 아 나 진짜 일하라고 뭐 하는 거야.
0: 후부후부부가 눈물 흘러오구나. 아리랑
3: 당신의
1: 일하세요 일하세요
3: 사랑에 나무 그
1: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3: 너무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아.
2: 끝났어
1: 어땠어요 어땠어요
2: 아, 우리가 이겼어
1: 야
3: 아, 이겼어 이겼어
1: 자 사령아 사령아 노래 한 곡만 더 하자
3: 노래 한 곡 더요
1: 어 꼬들빼기 하나 먹자 어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면 나무꾼 하고 탁 하고 딱 끝내야지 자 이 축제 불러주지 어?
3: 한 잔 먹어요 그러면 한 잔 다 먹어 한 잔 어른이니까 사장님 근데 왜 이 풀이 왜 이름이 꼬들빼기예요?
4: 옛날에 사려가 있는데
3: 네.
4: 나무로 갖다가 길을 지어 먹었대요
3: 네.
4: 근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 풀을 계속 뜯어 먹었는데
2: 네.
4: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산을 내려온 거예요 길을 찾아서
3: 아~
4: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너무 좁으니까 이것을 임금님께 진상을 했대요
2: 네.
4: 그래서 이 약초리 뭐냐 그랬더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2: 네.
4: 그러면 그 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거씨 두 명하고 이씨 백씨 이렇게 네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아 그럼 고, 둘, 백, 백씨, 이씨 이렇게 앞으로 고둘빼기로 이름 지어라 해서 고둘빼기가 된 것을
1: 에이 그거 좀 심했네
4: 아니 이게 사라 구전으로 내려와서 책자에가 나와 있다니까요
1: 고,
4: 고씨 둘, 백씨 한 분, 이씨 한 분
1: 아 그럼 만약에 양씨까지 있었으면
4: 고둘빼기
1: 양 될 뻔했네요
4: 그렇지, 네, 그렇지.
1: 고씨 둘, 백씨 하나, 이씨 하나
3: 네.
1: 야 이제 많이 했다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덥다 갑시다 자
4: 네 가시죠
5: 좋아요 갑시다 이거 드세요
1: 자 저 좀 들고
5: 아 저
1: 네. 아, 예. 야 여기는 어디예요?
4: 배회집이에요
1: 와 야 이 뭐 지금 뭘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 우와
5: 요리 네. 다 됐네
4: 이제 김치를 만들어야 돼 이제
1: 어.
5: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 그럼 한
5: 요리를
1: 직접 그럼 한 잔 먹고 시작하자
4: 드세요
1: 한 잔 먹고 하자 아니, 소주를 잔이네요, 잔이네요. 소주는 왜 있어요 이거?
5: 지금 안 돼요
4: 아 이따가 수육 삼을 때 넣으려고 놔둔 거고
1: 와
5: 수육 삼다
1: 수육 어디 돼지 어디 있어 돼지
4: 돼지
1: 돼지
6: 그냥 드릴 순 없고
0: 호락호락 가야겠다
5: 아,
4: 있으니까만
1: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형 잘할 것 같아.
5: 아, 대박.
1: 네,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4: 어.
1: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가위바위보. 잘한다, 근데.
4: 아니,
1: 잘한다.
4: 아니,
1: 잘한다. 아니, 생각보다 야. 똑똑하다. 야, 생각. 가위바위보, 꼬들빼기. 꼬들빼기. 와!
4: 좋습니다.
5: 좋아.
1: 자, 내 거. 제가 하겠습니다.
5: 와.
6: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을
1: 개.
6: 위해서.
1: 저 먼저 하실 거예요?
4: 아니, 뭐든. 네.
1: 개.
4: 냉.
1: 이.
4: 개.
1: 아, 연습했다. 냉. 모든 게임을 다 연습했네.
4: 연습했다. 아니, 저는 안
5: 하니까.
1: 자, 시작. 개.
4: 냉.
1: 이.
4: 개.
1: 냉.
4: 이.
1: 개.
4: 개.
1: 이. 어. 개.
4: 개.
1: 개.
4: 개.
7: 개.
1: 슬태야 일로 온다.
5: 슬태야,
1: 슬태 일로 온다. 우리는 액되겠다. 우리는 액되겠다. 우리는 액되겠다. 자, 세 번째 게임. 참. 오, 이건 바로 성공이에요?
5: 피해야 돼.
1: 바로 성공? 오, 한 번이에요?
5: 아 그래요. 이거 언니가 신대요.
4: 333.
5: 오 마이 갓.
4: 333. 333.
5: 오마이갓! 진짜 이렇게 어렵다고? 와 따라만 가네 따라만 가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 아!
0: 아니
5: 아 제가 왜 이렇게
0: 아니에요?
1: 야,
5: 감사합니다
1: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예, 사진 좀 가까워주세요 아 요걸 이제 네가 다 씻어와
5: 뭔가

0: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1: 그래.
2: 아니 왜냐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고기를 대접하니까.
1: 가서 또 터키 말로 우리 욕하지 말고 네. 다 알아.
3: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것은 예. 쌈 싸먹고 예. 우리가 김치 담근 것을 미리 좀 절여서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그걸로 맛있게 만드세요.
2: 아.
3: 많이 준비했지.
2: 비닐하우스에서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했죠?
3: 그럼 캐는 거 다시 할까? 처음부터?
2: 아, 거기는 못 들어가겠더라.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번호하고 좀 준비를 해보자.
0: 어떻게 해요? 일이 하나 더 늘었어요.
4: 아, 왜, 왜, 왜?
0: 뭔데? 이거 또 씻어오세요.
4: 또? 아, 또 늘어나네요. 역시.
0: 언니 화이팅!
4: 많은데?
0: 아, 너무 많아! 많아!
2: 이거 어디서 났어, 지금?
4: 모르죠?
2: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거 생강 한 편.
5: 그건 몰라.
2: 이쁜 건데, 그죠? 그리고 이거 된다.
1: 어, 생강을 넣는다고?
0: 생강?
2: 오, 큰일 났다.
1: 어, 같이 삶을 뻔했다, 와.
2: 커피가루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 프림이 먼저 나와? 와, 이거 다 넣어도 돼.
1: 이거, 이거.
2: 아, 넣어. 괜찮아.
1: 하얀 것만 나와.
2: 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이제 푹 삶으면 되겠다. 근데 저기 양념을 좀 해야 안 돼? 양념을 승태야 네가 할 거지 양념을.
1: 해볼게 내가.
2: 그래.
0: 먼저 그럼 일단 좀 덜을게요. 승태한테는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1: 못해 나 못해.
0: 칼질부터가 뭐가 다르네.
2: 모들빼기 소스를 들어간다.
0: 고춧가루.
5: 슬슬 너무 많이 뿌리지 마봐.
2: 아니야, 이 양이 많아.
0: 맵게 많이 넣으세요.
2: 아니야, 설탕을 마지막에 하자.
1: 아니야, 넣어야 돼. 설탕 넣어. 설탕 많이 넣어, 많이 넣어.
2: 근데 승태야, 이게 아닌 것 같아.
5: 왜?
2: 고들빼기 김치가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서 양념 맛을 보고 넣었어야 돼.
1: 아니, 양념장을 만들어서
2: 그게 그거... 김치가 아닌가?
1: 그거는 배추에 바르는 거고. 풀해가지고
2: 부른나?
1: 그럼 풀해가지고 배추에 이렇게 바르는 거 그 김장김치 할 때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 먹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0: 거 같아. 모르면서 하고 있었어요?
1: 모르지 당연히 뭐 어떻게 알아. 해본 적도 없지. 자체가 좀 짭짤한 거 같아. 자체가
2: 이거를 잘못 썰었는데 이걸 채 썰어야 되나 봐.
0: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2: 그거 반만 여기 좀 덜어줘 봐.
1: 반은 너무 했어.
0: 두 가지 맛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2: 자, 오늘은 나는 요리왕 선발됩니다. 이거 내가 볼 때.
0: 좋아요.
2: 나 새우젓을. 아, 새우 젓갈 좀 주라. 젓갈. 좀
1: 너 참기름 좀.
0: 우리 짜게 하자.
2: 액젓.
0: 자,
2: 좀만 더. 스톱.
0: 오늘 색이 굉장히 다른데요?
1: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그래?
0: 그러니까요. 삼겹살주는 너무 빨간데? 아,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딱 봐도 식당 반찬.
1: 저 참기름도 여기 한번 뿌려줄 거거든?
0: 저건데 이제?
1: 약수? 됐어.
2: 고춧가루 더.
0: 고춧가루 더?
2: 차별화 되게 간다, 우리는.
1: 저로? 응.
2: 됐다! 이거. 아예 다르네 이게. 같은 재료로 했는데도 아예 달라.
0: 우와.
4: 와.
0: 와. 와, 맛있겠다. 와.
4: 얇게 잘 삶아놓고 잘 썰어요.
1: 막 썰어요.
2: 자, 이제 앉아보자. 아이, 고기 올리고. 저 고두빼기도 올리라, 고두빼기. 야, 진짜 우리가 다 한 요리네.
0: 와.
2: 와.
6: 형님.
2: 네?
1: 뭐야, 저거.
0: 뭐 만들었어?
3: 우리가 만든 김치 한번 가져왔습니다.
0: 그럼 우리가
2: 그럼 왜 만들어?
0: 푸짐하다. 우와.
2: 밥도 있다. 나이스.
1: 색이 다르네.
3: 아까 말한 고들빼기 김치.
0: 너무 다른데? 뭔가 다른 데피죠.
3: 이거는 고들빼기 피클.
2: 아, 피클.
3: 고기하고 딱 맞다 그랬죠. 이거는 갓김치.
2: 갓김치.
0: 갓김치 대박.
2: 근데 사장님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냉정하게 진짜 맛으로만 먹어보시고 어떤 게 낫다. 승자를 좀 가려주시고 이 자존심 달렸거든요.
3: 그럼 내가 먹어보고.
2: 네.
1: 굉장히 제가 치면을 기울였습니다. 네.
4: 궁금합니다.
2: 아니 본연의 맛은
3: 왜 심사원을 매수하는 것 같아 지금.
2: 아닙니다. 저런 거 홀리면 안 됩니다.
7: 그런 마음으로
2: 본연의 맛을 먹을 거면 제가
7: 꼬들빼기를
2: 아까 먹었지.
7: 비닐 왔을 꼬들빼기를 하면서 아, 이 맛있는 이 꼬들빼기를 어떤 양념으로 해치지 않고 이 꼬들빼기의 맛을
3: 60점.
2: 60점, 60점. 아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꼬들빼기의 약간 요리로 승화를 해봤습니다. 예.
4: 과연.
7: 근데 너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3: 75점.
2: 와! 너희 둘 한번 먹어봐. 너희 둘이.
4: 너희 둘이.
2: 너희 둘이. 너희 둘이.
3: 아, 그래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완전히.
7: 이게 나는 내 매운 건 못 먹겠어.
3: 이게 막 해서 해놓기 때문에 꼬들빼기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2: 어때? 별로야?
4: 당연히 이거 맛있어요.
0: 아 근데 이번 거는 참 좋은.
7: 얘들아.
0: 아니 맛있는데 참 좋은 게 좀 더 양념이 제대로 된 거 같아서.
2: 자 그럼 우리가 진짜 거 야 이게 진짜. 오돌빼기
3: 진짜 꼬들빼기
7: 잡아줘.
2: 와 진짜 김치네. 진짜 김치입니다. 밥이랑 먹어야 된다. 와
7: 아니 우리 이, 여기 있는 재료 이거 할 수가 없어. 와 이거 너무 시원하네.
2: 김치다 김치.
7: 어.
2: 야. 꼬들빼기.
7: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와, 맛있네.
3: 그리고 야,
0: 완전 맛있어.
3: 지금에게 꼬들빼기 피클 한 접시만 먹어봐요. 한 접시.
2: 와,
7: 수육도 진짜 잘 당겼고.
0: 네, 진짜 이것도 한 몫. 아, 돼지도 한 몫.
7: 그 돼지 약간 그 기름기를
3: 그러죠.
0: 야, 네. 너무 맛있어.
2: 야. 김치 기가 막히다 이거. 야 이래서 사람들이 꼬들빼기 김치를 먹구나. 아.
7: 오늘 진짜 성공적이다.
3: 진정한 로컬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7: 네.
3: 근데 오늘 순천 여행은 어땠어요?
1: 저 그 정원이 진짜 사실 힐링했어요. 저 혼자. 저 사실 제일 빨리 찾았거든요 제가. 그거?
0: 맞아요.
1: 빨리 찾고 그 정자에 누워가지고 한숨 잤어요.
0: 와. 얼마? 아 너무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게.
1: 네. 꽃 냄새가 살살 들어오는 게 코로.
0: 경치도 좋았고.
1: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고.
0: 맞아요.
1: 거기서 다 풀렸어.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0: 저는 딱 오늘 순천을 여행한 걸 그 느낌을 노래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7: 노래요?
0: 제가 또 직업이 가수지 않습니까? 순천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순천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4: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2: 꼬들빼기!
3: 화이팅! 아,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 번 더.
2: 안 해요!
7: 까줘요, 이거.
3: 아니, 안 싸죠.
1: 가자!
0: 가자!
2: 아, 시원하다!
1: 레바! 레바! 레바! 다쳤어!
0: 아, 놀라셨나 보다, 놀라셨어.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부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 온다. 펌이 해령 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3: 들어볼래?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1: 국가징수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행정의 혁신
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동네 저 편 하늘을 향해 부채를 펴고

한 팔만 들어 올려도 춤이 되어 흥이 난다는 동네의 한량춤. 그리하여 신선들의 춤은 덧배기가 되어 나 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빈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예결 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0: 똑같이 나.
1: 오빠 저 마을에 어떤 이가 오빠
0: 몰라.

no.

0: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2: 하도!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멜로디와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0: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 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 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1: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2: 뭐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 여기 뭐라고요?
1: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1: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 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도레 아시죠? 그걸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Let's play. 그래서 이번 무대 밴도레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 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0: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미뉴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뉴트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1: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0: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0: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0: 와, 와우.
2: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짜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10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네. 아,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3: 시키 코리아.
4: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분이세요? 아.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서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체키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런데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의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0: 하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0: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1: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1: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아, 좋아요. 얼쑤 시작!
2: 얼쑤!
1: 여기 안에서부터 아니죠.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2: 얼쑤!
1: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0: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1: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3: 옹해야.
1: 좋아요. 다시.
2: 어쩔시구
3: 옹해야.
1: 저쩔시구
3: 옹해야.
1: 나도 나도
2: 옹해야.
1: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합동 무대예요. 아셨죠?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죠.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4: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

0: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1: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1: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3: 아이고, 미안해요.
4: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 창작 국악

0: 동요죠. 별따라 꿈따라라는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은 씨는 어때요? 어릴 네. 때 동요 많이 불렀나요?
1: 많이 불렀죠. 잘 부르진 못했지만 예. 열심히 불렀습니다.
0: 그럼 짧게 네. 한번.
1: 맑게 개인 공원에서
0: 공원이 맑게 개였네요.
1: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잠깐만 불러도 뭔가
0: 잘하시네요.
1: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네. 떠올리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어린이들에게는 또 맑은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동요가 가진 맑고 따뜻한 정서, 거기에다가 우리 가락과 장단이 더해지면 정말 더 특별한 국악 동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국악 동요는요, 1987년부터 시작된 국립국악원의 창작 국악 동요제를 통해 발표된 곡들인데요.
0: 네.
1: 우리 가락을 따라 피어나는 동심,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친구들의 예쁜 꿈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악 동요 무대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 늘해랑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예쁜 꽃들이 잔뜩 피어난 것 같은데 네.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저희는 예쁜의 옆에 예쁜의 그 옆에 또 예쁜의 예쁜 그 자체 느대랑 중창단입니다. 오. 저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노래도 마음도 모두 예쁘답니다. 예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오,
2: 네네. 예쁜애 옆에 예쁜애 옆에 또 저 예쁜애.
0: 자, 질문해 주세요.
2: 띄워줄 수 네. 있어요? 오늘 이 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던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내내 더 즐거웠어요. 특히 덩덕쿵덕 장단 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 더 신나게 준비했어요.
0: 보는 사람들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이후에 오랜만에 봤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죠?
4: 네.
0: 그래요. 아유, 혹시 그때 대회 때 좀 기억에 남았던 일 있어요?
4: 네. 국악방송 분장팀 선생님들께서 네.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소 엄마가 해주던 메이크업보다 더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또 낫구나,
4: 네.
0: 쏙 들어요, 마음에?
4: 네.
0: 아이고야.
4: 속눈썹도 붙여주시고 아이라인도 그려주셔서 아하. 다들 없던 눈이 생겼다고 눈이 엄청 커졌다고 좋아했어요.
0: 아, 진짜.
2: 전문가의 손길.
0: 엄마는 안 해줘요?
2: 엄마는 비전문가.
0: 속눈썹을 안 붙여주셨구나.
4: 네.
0: 그래, 그래. 지금 네. 그래서 눈이 조금 커진 거예요? 예쁘네.
2: 오, 예뻐요.
0: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네. 저도 기억나지만 워낙 밝고 네. 네. 즐거운 친구들이어서 또 연습하면서 또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1: 네, 연습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가사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콧구멍 벌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0: 예.
1: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 콧구멍이 벌렁벌렁 커지고 뱃살을 꿀렁 웃는 꽃이라는 가사에서는 서로의 배를 쳐다보게 돼서 웃음이 터졌어요.
0: 예.
2: 콧구멍 벌렁 너무 귀여운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벌렁벌렁
0: 아유,
2: 벌렁벌렁 예. 잘한다.
0: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네. 얘기하고
2: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어요.
0: 네.
2: 우리 친구들 연습하는 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까. 또 추억을 만들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이 정말 또 많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3: 저희는 공연이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요.
0: 회식을 해요?
3: 특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2: 고기.
3: 그래서 요즘은 네. 무대가 기다려지는 건지 회식이 기다려지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회식에 무슨 어떤 고기를 드시는데요? 삼겹살?
3: 네.
0: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김치 구워요?
3: 네.
0: 그럼 아는구나.
2: 아우 제대로 하네요.
0: 그 이 정도면 근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께 같이 한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4: 작년 전국 따오기 동요제에서 1등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같이 에버랜드에서 놀자고 하셨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집중하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0: 그래서.
4: 1등을 했거든요.
0: 1등 와 축하합니다.
2: 멋지다.
4: 결국 1등을 해서 예. 다 같이 에버랜드에 가서 치즈 옥수수도 먹고 츄러스도 먹고 예. 핫바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쌀국수까지 에버랜드에 있는 많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었어요.
0: 뭐 먹으러 갔네. 놀이기구도
4: 많이 재밌게 탔어요.
0: 먹은 것만 기억에 남아.
2: 놀이기구는 짧게.
0: 먹으러 가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또 거기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무대 말고도 또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저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일릿의 It's Me 댄스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기대됩니다. 아일릿. 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

0: 네, 너무 멋집니다.
1: 네.
0: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1: 끼도 많고.
0: 예, 매력 넘치고 재미있는 느레랑 중창단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말 예쁘게 예쁘게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국악 동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날샌돌이 물고기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이 또 국악장단과 어우러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궁금한 게 세윤 친구는 진짜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어요?
2: 네. 지난 여름에 아빠와 함께 계곡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휙 낚아채봐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1: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2: 그래서 이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났어요.
0: 잡기가 쉽지가 않죠. 물고기가 정말 빠르잖아요. 네. 우리 세윤 친구는 평소에 물고기처럼 날쌘 편이에요? 아니면 좀 거북이처럼 느긋한 편이에요?
2: 저는 날쌘 편 같아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매년 반에서 계주 선수로 뽑혔거든요.
1: 오, 육상 달리길 잘하네요.
2: 그리고 학교에서 피구도 자주 하는데 공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정도면 날샌돌이 맞죠?
1: 맞아요. 완전 인정입니다. 예, 달리기 빠르고 잘 피하는 날샌돌인데 근데 이렇게 날샌돌이가 되려면 든든하게 좀 먹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친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2: 바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먹밥이에요.
3: 주먹밥.
2: 제가 노래 연습을 하러 다니다 보면 차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요.
2: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마가 주먹밥을 해주시는데 참치, 멸치, 불고기 등 매일 메뉴가 바뀌는 오마카세급이에요.
1: 아 그래 오마카세급이에요.
0: 오마카세.
1: 주먹밥 맛있겠다.
0: 그날 그날 또 기분 따라 맛도 다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네요. 근데 우리 세윤 친구가 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어떤 작품에서 활동했어요?
2: 네, 저는 뮤지컬 아역배우로도 활동 중인데요. 뮤지컬 말리라는 작품에서 어린 말리 역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작품 연습 중에 있어요.
0: 와,
1: 말리에서 말리 역이니까 주인공이지.
0: 주인공의 어린 시절?
1: 네,
0: 그러면 또 출연했던 뮤지컬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2: 네, 물론이죠.
1: 그래요, 자.
2: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안녕하세요, 서말리입니다. 저희 단짝 레미도 인사. 그럼 시작할게요.

0: 예, 진짜 실제 뮤지컬 보는 건 줄 알았어. 저 진짜
1: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0: 뮤지컬 현장에 있는 줄 알았어.
1: 어쩜 이렇게 잘해요? 하나도 안 떨고.
0: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혹시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요?
2: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아, 가수 쪽으로. 네.
2: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웃거나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0: 예.
1: 지금도 멋지지만 10년 후에가 진짜 얼마나 멋진 가수가 돼 있을지 진짜 기대가 되는 세윤 친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꼭 해줘요.
1: 기억해줘요.
0: 되면은.
1: 10년 뒤에 미래의 나, 미래의 세윤이에게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2: 세윤아, 지금도 물고기처럼 열심히 꿈을 쫓아다니고 있니? 비록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그럼 언젠가는 잡았다! 또 잡았다! 하고 신나게 외칠

0: 수 있을 거야. 늘 응원할게. 화이팅!
1: 나는 보니까 가수도 좋지만 배우도 잘할 것 같아.
2: 끼가 진짜 많은 친구예요.
1: 연기를 잘하네. 우리 얘기 꼭 해줘요. 칭찬해줬다고. 자, 파이팅 하면서 10년 뒤에 꼭 만나기로 약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이어지는 무대도요. 국악 동요 사랑의 남다른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백솔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활동을 해왔는데요. 동요 콩쿠르는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노래 녹음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검은고와 함께하는 제 노래 많이 많이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검은고 타자하니라는 곡이었는데요.
1: 네.
0: 아름다운 가야금 자락이 정말 인상적인 국악동요였습니다.
1: 백솔 친구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은 게 이사를 좀 멀리 갔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아요.
1: 어디로 간 거예요?
2: 아빠가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작년 여름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난 직후에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0: 멀리 갔다.
1: 캘리포니아.
0: 아니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2: 아, 미국은 6월 초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0: 아, 방학 시작해서 온 거예요?
2: 네.
0: 아, 그러면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네, 8월 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근데 이 노래 들어볼래까지 나오게 됐네요.
2: 맞아요.
1: 기분이 어때요?
2: 엄청 좋았어요.
1: 네.
2: 그리고 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 끝나고 이제 국악동요를 부를 리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게 돼서 국악동요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1: 그렇겠네. 네.
0: 저희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소리 친구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예요?
2: 이제 한국에서는 집 앞에 슈퍼도 혼자 가고
1: 네.
2: 그리고 친구들도 쉽게 만나서 놀 수 있었거든요.
1: 근데
2: 미국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1: 아,
2: 네, 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랬어요.
0: 심심하고 아,
1: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고
2: 네.
1: 어디 좀 멀리도 가기 힘들고
2: 네, 맞아요.
1: 그게 좀 답답했겠네. 아무래도 한국이 좀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언제 제일 생각이 났어요, 한국이?
2: 한국은 항상 그리운 거 같아요.
1: 아, 그게 정답이네.
2: 네, 특히 친구들이 이제 그리웠거든요.
0: 네.
2: 미국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1: 네.
2: 문화가 다르고
1: 어허.
2: 영어로는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깊은 대화를 하기에 좀 어려워가.
1: 네.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1: 야, 진짜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예.
0: 한국 친구들도 아마 소리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국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2: 친구들아, 나 잊으면 안 돼. 나도 항상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 미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낼 테니까 우리 꼭 멋진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자.
1: 예, 어른 될 때까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전에 중간중간 좀 봐요.
2: 네.
1: 예.
0: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매력의 국악동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5학년 이시우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담은 창작 국악동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석헌 준비한 무대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제38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었죠. 빛나는 연꽃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시우 친구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정말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처음 들었을 때 노래도 예뻤지만

0: 국악가락이 더해지니까 연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국악 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요. 이 곡도 그런 매력이 있어서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1: 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도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 시우 친구의 연습을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이 있었다면서요?
0: 네, 바로 제 쌍둥이 형제 연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자꾸 따라하는데요.
2: 따라해.
0: 특히 제가 꺾는 부분을 부르면 연우는 더 심하게 꺾으면서 흉내를 내요. 저는 진지하게 연습하는데 너무 웃겨서 연습을 못한 적도 있어요.
2: 아니 그 정도면은 방해꾼이 아니라 경쟁자 같기도 한데 연우도 노래를 잘해요?
0: 연우는 음치예요.
2: 음치예요?
0: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열심히는 한다. 너무 반전입니다. 음치. 쌍둥이 형제지만 이렇게 잘하는데 동생은 음치. 그럼 연우는 뭘 또 잘하는 게 있어요?
0: 연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 운동이구나.
0: 쌍둥이지만 서로 잘하는 건 달라요.
2: 그러네.
1: 와, 쌍둥이인데 노래하는 형과 아이스하키 선수 동생이라니 진짜 멋진 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우 친구가 지난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 출연 이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2: 그래요?
1: 뭐예요?
0: 네. 방송을 보신 작곡가님께 직접 연락을 받아 한글사랑 나라사랑 창작동요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2: 네.
0: 국악동요 해가 뜨는 고운 땅에 예의로 빛난 민족이라는 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2: 이렇게 노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1: 대단해요.
2: 방송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께서 직접 연락을. 야, 진짜 멋진 기회였는데. 그러면 시우 친구는 노래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집에서도 공연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표정도 짓고 성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시우야 이제 좀 쉬자, 잠깐만 조용히 하자 라고 해요. 그래도 쉬자고. 저는 꿋꿋하게 계속 노래를 불러요.
2: 아 진짜?
1: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2: 노력한 거죠.
1: 웬만하면 그냥 계속해 이럴 텐데 그만 좀 쉬자 그런 거 보니까 그죠?
2: 아 그렇죠. 시우네 집은 근데 하루 종일 음악이 끊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공연이나 콩쿨 전에 나만 하는 그런 루틴 아니면 꼭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0: 있어요. 공연이나 콩쿠르 전날에 꼭 갈비찜을 먹어요.
2: 갈비찜을? 어떻게 한대? 왜요?
0: 왠지는 모르겠지만 갈비찜을 먹으면 공연 전날이나 콩쿠르 전날에는 힘이 나고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연 전날에는 꼭 엄마한테 갈비찜 오늘 먹는 거 맞아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2: 아 진짜? 그럼 만약 갈비찜이 안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왔어.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돼요?
0: 그럼 공연 끝나고 사달라고.
2: 아 그래요?
1: 어찌됐건에 좀 먹어야 되는구나.
2: 그래도 괜찮네.
1: 그럼 오늘도 일종의 공연인데 갈비찜 먹고 나왔어요?
0: 네, 갈비찜에 김치랑 한 공기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2: 진짜 어쩐지 오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1: 그러니까요.
2: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1: 힘도 있고.
2: 우리 시우 친구는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있나요?
0: 네, 지금도 성악을 배우며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 네.
0: 저는 꼭 열심히 해서 예술중학과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꼭 하고 싶어요.
2: 진짜 그 꿈 꼭 이루길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도 시우 친구만의 그 맑고 고운 목소리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국악동요의 매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노래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7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별 따러 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밤하늘이 떠오르는 예쁜 곡인데 네. 지민 친구,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본인도 받았나요?
1: 네, 저는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악 가락 덕분에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서 꼭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네.
2: 지민 친구 덕분에 저희도 밤하늘 아래서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국악동요를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1: 네.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탄 뒤로 국악동요에 관심이 많아져서 천안의 능수버들이란 곡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앙상블 오디션에도 합격하고 동요대에서는 전체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
0: 대상까지. 와. 야,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 같고 우리 지민 친구는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에요.
1: 네.
0: 중학생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1: 저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오, 네. 바로 동아리 활동이에요.
0: 아, 동아리.
1: 저는 춤과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춤과 노래에 관한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요. 즐거운 동아리와 행복한 학교 생활까지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돼요.
0: 그래요. 맞아요. 삼촌도 예전에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2: 춤 동아리.
0: 그 단장이었는데. 아, 진짜.
1: 진짜요?
0: 정말. 진짜. 아무튼 그렇고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네. 표정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럼 반대로 중학생이 돼서 난 이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공부가 살짝 걱정이 돼요.
0: 공부 걱정이에요. 예, 공부는 사실 네. 그럼 어떤 과목이 좀 특히 좀 자신이 없어요?
1: 저는 네. 사회가 가장 자신이 없는데
0: 사회?
1: 사회는 암기해야 할 단어들도 많고 어려운 네. 문제들도 많아서 중학생이 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0: 사회가 어렵다. 보통 수학이나 네. 영어를 어려워하는데 수학은 괜찮아요?
1: 네.
2: 또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있고
0: 근데 사회 쪽이 네. 이제 뭐 지리나 이런 쪽이 어려운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중학생이 돼서 이제 노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책 볼 시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회 관련 책들을 좀 보고 입학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요.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2: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0: 어떤 장기? 네.
1: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춤에 관심이 많아서 네. 춤을 혼자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2: 독학으로
1: 이 무대에서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궁금하다.
0: 봐야죠. 예, 제가 한번 딱 매의 네.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또 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0: 압니다.
1: 둘이 박자가 마치 한번 맞춰본 것처럼. 아니 저희 딸이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2: 아유 잘 추네. 네,
1: 저희 딸은 좀 그렇거든요.
2: 바로 이 정도면은 바로 데뷔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쳤습니다. 진짜 끼 넘치는 우리 지민 친구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 생활도 잘하시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춤까지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지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 국악 동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호박의 비밀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정말 너무 귀여웠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나와 있는 라이 친구 너무나 네. 귀여운데 네. 라이 친구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노란 호박꽃이 별이 닮았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퉁불퉁 커다란 호박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이구.
2: 특히 작은 씨앗이 진짜 큰 호박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저도 지금은 작지만 호박처럼 커다랗고 예쁘게 자라고 싶어요.
1: 오, 네, 그래요. 아이고.
0: 진짜 노래처럼 생각도 정말 귀여운 친구네요.
1: 네네네.
0: 별을 닮은 노란 호박꽃처럼 우리 라이 친구도 멋지게 자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라이 친구는 꿈이 뭐예요?
2: 저는요, 동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동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호박의 비밀 같은 동요를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도 되고 싶어요.
1: 라이는 그 동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2: 네, 저는 동요 부르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동요를 듣는 것도 좋아해요. 국악 동요를 부르면서 국악 동요 매력에도 푹 빠져버렸어요.
1: 나의 친구는 국악 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인기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기억나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기상 받을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인기를 막 독차지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네. 라이 친구는 그때 본인이 인기상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2: 엉덩이 춤을 추고 도깨비에게 보여줄 미소를 지어서 인기상을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때 엉덩이 춤 정말 깜찍했는데.
0: 진짜요?
1: 그러면은 그때 네. 우리 다은 이모는 못 봤으니까
0: 못 봤어요.
1: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0: 진짜?
1: 알았어요.
0: 고마워요.
1: 그러면.
0: 엉덩이
1: 한번
0: 춤
1: 보여주세요.
0: 진짜 귀엽고 깜찍하다.
1: 네, 이거는 네. 정말 라이도 잘하지만 네. 이모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맨날 해요 이거를. 자, 어때요? 잘했어요? 약간 못 미치고.

0: 친구 같은데. 미안해요.
1: 그래.
0: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무대에서도 안 떨고 정말 잘하거든요. 혹시 원래 좀 긴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2: 저는 사실 무대 오르기 전이 제일 떨려요. 그리고 무대 오르고 나면 떨리는 마음보다 즐거운 마음이 더 커져요.
1: 와.
2: 그리고 사실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1: 네.
2: 드디어 나오게 돼서 행복해서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0: 아, 저희도 오늘 라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기뻐요. 잘 왔어요. 앞으로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던 무대에 나왔는데 좀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2: 락킹이요.
0: 락킹?
2: 아직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추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야, 그래요? 락킹 보여주세요. 락킹 개인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0: 야,
1: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네 이게. 예?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에이. 춤도 계속 배우면은 또 락킹도 엄청 잘하겠는데요? 어, 아니 앞으로도 정말 여러 무대에서 우리 라이 친구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저희 기대할게요.
2: 네.
1: 네.
0: 아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담겨서 더욱 아름다운 국악동요. 다음 무대도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조금 전 들으신 곡은 제36회 국립국악원 창작국악동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매겨라 받아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랫말처럼 매기고 받고 정말 아주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현음중창단이었습니다. 현음중창단은 어떤 팀인가요?
1: 저희는 어떤 곡이든 소화할 수 있는 육각형 중창단입니다. 신나는 곡, 귀여운 곡, 진지한 곡. 어떤 곡이든 저희들만의 색깔로 멋지게 바꿀 수 있는 팀이랍니다.
2: 오, 멋져요. 육각형 중창단.
0: 빠지는 데가 없어요.
2: 여섯 명이라서 육각형인가요? 뭔가 진짜 빠지는 데가 없이 꽉 들어찬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점은 또 오늘 요 불러준 노래가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 매겨라 받아라는 가만히 앉아서 부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흥이 올라옵니다. 연습할 때도 거울을 보면 다들 어깨가 뒤싹뒤싹하고 연습이 끝난 뒤에도 코노래로 흥얼거릴 정도였어요.
0: 그래요? 점점 올라오네. 흥이. 자, 그래서 이게 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1: 막상 연습을 하니 신나게 부르는 것과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흥이 오르면 자꾸 박자가 빨라지거나 소리가 먼저 나오려고 해서 박자에 맞춰 정확히 부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0: 그렇지. 진짜 정확한 분석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예. 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선생님도 좀 힘드셨겠는데요?
3: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를 차분하게 잡아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3: 선생님 덕분에 신이 나지만 차분하게 흥은 살리되 박자는 지키면서 부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그래요. 지금 되게 차분한 상태 맞죠?
3: 네. 맞아요.
0: 그래, 흥겹고 좋다. 정말 프로의식이 넘치는 팀인데 이렇게 멋진 현음중창단.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에만 있다 싶은 좋은 거 뭐 있을까요?
4: 저희는 무대를 즐기는 강심장이 있어요. 큰 무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희는 대기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요.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렛츠고!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떨지 않고 관객들과 즐겁게 놀다 오는 기분으로 무대를 하게 돼요.
0: 야, 멋지다.
2: 그렇군요. 저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떨지 않고 잘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했더니 또 그런 비결이 있었어요. 연습한 대로만 하자. 또 이렇게 같이 중창단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1: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밥도둑이라는 곡으로 2024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예요. 사실 2차 예선 이후에 곡이 바뀌어서 연습량이 부족했거든요.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팀이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좋은 무대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오늘 무대는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하고 비교해서 어땠던 것 같아요?
5: 그때는 대회여서 더 긴장했는데 오늘은 정말 즐겼어요. 그 상 덕분에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기뻐요.
0: 진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력도 그렇고 팀워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음 중창단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노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길 바랄게요. 창작 국악 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예쁜 가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국악 동요 안에는요 동요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녹아있는 동시에 또 국악인 만큼 우리만의 또 멋과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대를 보는 내내 마음이 한결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동요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노래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또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국악동요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은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현음중창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쳤어요.

0: 마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2: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0: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2: 이 노래
0: 들어볼래?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 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롬.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 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먼저 치열한 대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진짜 떨리겠네요.
2: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야.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뮤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4: 야, 굉장해, 굉장해.
5: 야, 정말 장난 아니지.
2: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6: 이야, 온라인 원픽이에요.
5: 오늘 뭐 난리 났네.
2: 아,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쉬운 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0: 어서 오세요. 네.
1: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0: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은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0점, 총 500점이 부여된다는 것.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2: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0: 오히려. 네. 자, 거꾸로 프로젝트.
3: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0: 네. 자, 산옥 씨.
4: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롯이 제 무대만 집중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미우루.
5: 오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6: 그럴 수 있지.
0: 자, 경로 이탈은 어때요?
7: 이 같이 경연을 준비했던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떡하니 지켜보면서 우리를 꺾고 올라갔다는 또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영광의 주인공을 차지할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8: 아니야! 아니야!
0: 2021년 대한민국 제1대 조선 판스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을 펼칠 도전자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9: 즐거웠죠니까?
10: 이거는 원인이 대체 아니.
11: 안녕하세요. 작곡과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
12: 경기 민요를 부르는 박정미.
13: 판소리를 맡고 있는 서의철입니다.
14: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5: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16: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 이런 음악이야 라고 예상하시지 못하게끔 하고 싶어요. 뭐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7: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18: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19: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6: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7: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16: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마지막 무대, 마지막 무대.
1: 화려하다, 화려해.
2: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3: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 있고 경기 민요 하시는 소리꾼도 우리 정미 씨.

0: 관광소리 재밌네.
1: 어떻게 순서가 되나 이렇게 오프닝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맛인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0: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하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1: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2: 맞아, 허망해.
1: 아,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2: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3: 아, 결혼을 했어?
4: 저 그래?
2: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아, 신랑이 보고 있네? 뭐 이런.
5: 얼마 안 됐나 봐.
3: 신혼인가 봐.
5: 그런가 봐요.
0: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의 조선 판정단의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6: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하고 강하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5: 감사합니다.
8: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9: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여지껏 한 무대들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5: 나도요,
9: 했고
5: 나도요. 맞아요.
9: 조선판스타에서 시티팝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뭐 진짜 흠잡을 틈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거꾸로 프로젝트의 총점은 몇 점인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1500점 만점에 1426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10: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요.
11: 잘했어요.
12: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들 한 점수는
5: 저기서 500점.
12: 맞아.
5: 그러니까.
0: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비오로입니다.
13: 올 것 같구나.
14: 안녕하세요. 국악청작그룹 뮤르입니다.
15: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0: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뮤로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0: 드립니다.
1: 유루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0: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1: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답게 뮤루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루 화이팅!
3: 뮤루팀은 항상 매번 무대마다 진짜 멋있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결승 무대잖아요.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1: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아! 멋있어!
4: 자신만만하다.
0: 자신있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5: 뮤루팀 하면은 전통 악기 연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1: 지난번 무대 때 이제 신영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2: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1: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2: 조금만. 네.
6: 주야로 일꽃은 호일산 홍양산 봄 미선이 환연하구나. 준영아 나오느라.
7: 저세요.
8: 뭐야? 아, 야 준영이 나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7: 준영이 나왔네.
8: 잘 지냈어? 완전 오랜만.
7: 자가격리 잘 끝나셨어요? 뉴리오.
9: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10: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9: 이리 오다.
7: 감사합니다.
6: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한결
7: 빨리 담을고
6: 쓸데 있나 쓸데 있나.
7: 너무 잘하는데?
10: 아 그래요? 뭐.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아 있어 있어.
10: 아
7: 있어.
10: 그래요?
7: 목소리 나보다 더 커지. 20몇 년 30년 가까이 소리했는데 더 크다 지금 목소리가. 정말 확 미쳐버린 듯이
11: 확 또.
7: 잠시만요.
12: 네, 오늘 가볼게요. 오늘 감사해요.
10: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12: 맞아요.
10: 여기저기 막 배려하고
12: 쭈꾸리시죠.
10: 나오기 너무 잘했다.
12: 네, 네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10: 열심히 남아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12: 맞습니다.
0: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 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13: 뮤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0: 멋져 멋져.
2: 멋져 그래.
11: 파이팅!
1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이렇듯 겉보기엔 센 언니 같으나 아이같이 연약한 묘루대장. 낮이면 연습실에서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우네. 하루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탁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뮤루 뺑

1위는 블루지 허거, 북소리는 대곡, 목소리는 대퍼, 서나무죠 뮤르다. 힐끗하면 해끗하고 해끗하면

0: 이게 결승전이야.
1: 제 뒤에 지금 뉴로 제작자분께서 흥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니 양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3: 잘한다.
0: 뮤르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무대 그리고 높은 점수를

차지했던 뮤로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을지. 뮤르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0: 와우, 진짜 멋있다.
1: 네.
2: 자랑스럽구나. 뮤르는 이제 어느 한계를 뛰어넘은 그룹이 됐어요. 우리 새롬 씨가 이제 목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많은 무대에서 기대가 너무 돼서 잘 되면 잊지 마. 사랑해요.
3: 사랑합니다.
4: 이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2: 감사합니다.
5: 와, 최고의 칭찬.
1: 그리고 새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4: 목 잘 나왔잖아.
1: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잘했어요, 진짜. 네.
2: 천재야, 천재.
6: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7: 와! 와!
6: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2: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이제 남은 건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6: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결승.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8: 나의 원픽이에요.
2: 감사합니다.
9: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10: 감사합니다.
9: 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참가자잖아요.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초롱입니다.

0: 찢었다. 역시 끝판왕들. 예, 예.
1: 찢었다, 아. 찢었어. 노래만 질리기만 하지 기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2: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5: 패자 부활판입니다.
4: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이로 확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쏟아붓고 가야겠다.

0: 음악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 같이 굉장히 시원했던
1: 정초롱 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2: 결승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3: 다시 저의 길, 저의 자리로 돌아가자. 소리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근데 너 무슨 일로 웬일로 왔어?
5: 내가 결승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 결승에 왔어. 네. 그래가지고
4: 있었다.
6: 진짜 파이브요.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뽕이 들어가더라고. 아, 최고야 최고.
5: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그렇지.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이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평안하지.
6: 네.
2: 모두 기를 주세요.
5: 뜨거운 기를.
7: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3: 제일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해.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화이팅!
6: 우승하고 싶고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7: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다시 울음을째 꿈속에서도 이별 차로 떠나시던 도련님 뒷모습만 떠오르는구나.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의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웅 씨의 조선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우와, 두 명이 100점이야. 전체적으로 우와. 단호파.
1: 100점 만점 두 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4: 그냥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슬픈 영화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말 흐트름 없이 그 한 곳만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편곡적인 부분이 바뀌었지만 초롱 씨가 원래 갖고

0: 있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정철홍 씨 마지막 무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 조선 반스타에서. 왜냐면 다음에는 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1: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네,
2: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팬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철홍 씨 가족들이 오늘 철홍 씨 무대를 함께 지켜봤잖아요. 예, 더 든든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나요?
1: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3: 예.
1: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제가 감정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3: 아, 그렇죠.
4: 그리고, 네.
3: 아,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5: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으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네요.
3: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1: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3: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6: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랍니다.
3: 어,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1: 네, 제일 예민하세요.
3: 아,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초롱 씨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1: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무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사랑합니다.
7: 부모 마음이 자식 안 낳은 사람들은 몰라.
8: 그래.
3: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1500점 만점의 총점 공개합니다.
9: 오! 1458점.
3: 1458점.
7: 이게 판정단에 많이 좌우되겠다.
3: 지금까지 정철홍 씨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3: 제1대 조선판 스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선 이번 경연의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산옥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3: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0: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11: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탑5 안에 제가 든 거예요.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을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 무대를 정말 멋지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얼씨구.
12: 조선판스타 시작해서 이 무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딱 결승 무대만 남았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10: 아, 지금

0: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1: 멘트까지 완벽해. 멋있다.
2: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3: 신동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2: 예. 네,
3: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2: 조선판 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4: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옥아 파이팅!
1: 파이팅!
5: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해보고 해서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6: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1: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2: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엄청 울어.
1: 민규마이어 축하해.
2: 김산옥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3: 아, 다 좋았어, 무대가. 큰일 났어.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3: 할 말이 없다.
2: 치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4: 아, 뭐 때문에 눈물이 난 저도 저 어디 숨어있는 이유겠죠? 정말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그 나무의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움에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뭐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점수가 50개가 됐습니다. 김산옥 씨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5: 야, 100점 맞네.
6: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야. 최저가 97점이야.
5: 야, 신영희 선생님 100점을 주셨네.
2: 100점을 준 분이 6명이나 됩니다.
7: 에, 김산옥 씨 소리는 뚝 떨어진 저음. 사실 어렵거든. 중저음을 아주 절절하게 잘 썼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처음 쳐봤네, 지금.
2: 네.
8: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9: 산옥님이 노래하실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믿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무언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8: 울지 마요. 내가 울 것 같아.
10: 보는 거 보니까 또 눈물 나.
8: 평소에 굉장히 냉정한 것 같고 되게 차가 보이는 인상인데 노래를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서 우리까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2: 조선 판정단 총점 과연 몇 점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11: 1등 가자.
2: 총점을 지금

0: 공개합니다. 1485점. 예, 1500점 만점에 1485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1등한 거 아닌데.
0: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1: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아우,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산옥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판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꾸밀 다음 도전자는 경로이탈입니다.
2: 와, 오래 기다렸어.
3: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이탈입니다.
0: 경로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4: 우승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3: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4: 걱정이 크죠.
3: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5: 저희의 치트키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3: 1등의 명예를 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6: 아니 사실 경로이탈이 마지막 무대에 참 어울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7: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8: 그거는
9: 눈 맡겼어야지.
8: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누가 휴지 좀 줘라.
7: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0: 네. 자 경로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7: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0: 좋습니다.
7: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3: 이런 춤을 노래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다리만 약간 좀
10: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3: 빠 빠 빠 빠
10: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나.
3: 아 네 감사합니다.
10: 고생했어. 잘했어.
3: 내가 고생했지. 어.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10: 어 잘해.
3: 소원을 말해봐.
11: 우리의 소원은 1등.
3: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12: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3: 못 먹어도 꼬야.
0: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13: 오호.

0: 조선 팡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3: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에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주든가 마든가 가장 흥이 나서 구설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고 쌍나팔 참말로 잘 놀아요. 잘 노네 무대에서. 아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조선판정단 총점 공개합니다.

0: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의 그 힘든 게 조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로이탈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2: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 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3: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와, 이렇게 쟁쟁한 소리꾼들 사이에 저희 미우루가 서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대를 끝마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했나? 아직도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2: 네, 초롱 씨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5: 저는 패자 부활판 때.
6: 그랬겠지.
5: 저는 그때 정말 끝났어요, 저한테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2: 김산옥 씨. 그래도 좋은 꿈을 쭉 꾸고 지금 이제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7: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선판스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8: 와, 절제, 절제.
7: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닭발에서 좀.
6: 닭발에다가.
2: 네. 자,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김산옥 씨의 예 말씀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프로젝트.
9: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0: 또 아까 신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악인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했었습니다.
2: 네.
11: 아, 버릴 팀이 하나 없다. 버릴 팀이 하나 없어.
2: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2000점 만점 중 1500점을 차지하는 조선 판정단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 떨려.
2: 조선 판정단의 순위 공개합니다. 5위 1426점을 획득한 거꾸로 프로젝트. 4위 1458점을 획득한 정초롱. 3위 1470점을 획득한 미우루.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1: 진짜 별 차이 없다.
2: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옥.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이제 시청자 판정단을 포함한 총점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순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5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포함한 총점 공개.
1: 너무 떨려.
2: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았습니다. 500점 만점에 360점.
1: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데.
2: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은 5위

0: 경로 이탈입니다. 1835점을 획득한 경로 이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판 스타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1: 울지마.
2: 저희는 무대 즐겼으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0: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5위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 1점이요?
0: 총점 1836점. 시청자 판정단의 410점을 획득한 4위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끝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해보자. 이 무대까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잘했어요.
0: 남은 세 팀 중에 총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요.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 1870점을 획득한 류루. 자, 뭐
5: 안타깝다.
0: 3위도 대단합니다.
6: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7: 최고!
0: 예, 처음 5위를 발표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정철홍 씨, 김산옥 씨. 지금 정철홍 씨 부모님이 막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김산옥 씨의 친구분들이 역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8: 생각지도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산옥 씨.
9: 경로 이탈이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지금까지도 저는 아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 설마.
0: 정철홍 씨는 누가 일대 조선판 스타가 될 것 같아요?
8: 전 그 명예를 제가 정말 얻고 싶지만 산옥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9: 저도 명예를 정말 얻고 싶지만 초롱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과연 상금 1억 원을 차지할 주인공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정철홍이 될지 김산옥이 될지 1위는 시청자 판정단에게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아, 정철홍 씨와 김산옥 씨는 시청자 판정단 두 명 때문에 순위가 갈렸습니다.
1: 20점! 와.
0: 자, 단 두 명으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0: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신영희 선생님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산옥 씨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0: 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이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사와게.
3: 오케이. 네.
0: 제가 만드네서.
3: 위 위 위. 세 노트.
0: 네. It's my best gimmick.
4: 아, 영광이네요.
0: Not heavy. Very.
2: Yeah.
0: We come for camp, djembe camp.
3: Djembe camp?
0: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s and play together.
3: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아민드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5: 리시.
0: 오, 몇 살?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죽이 풀려. 풀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3: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 악기요.
6: 내 와도 얄라 얄라 가니 얄라 얄라 얄라 얄라
3: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걸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7: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say. 슬로리 천천히 네. 천천히 3, 4

집은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과 너무 잠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집은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관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셋. 요새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따가당. 아프리카 타키랑 한국 타키랑 다른 거가 많지 않아요. 영준이 스타일만 조금 달라. 왜냐하면 장구 보면 제메랑 장구 문양 똑같아요.
1: 오케이,
0: 그냥
1: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모자 없어?
1: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 악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연습하는 데 갈 거예요. 이럴 저거리 연습.

0: 아미도 멋지게 입고 왔네요. 에이플랜.
1: 아니 그거
0: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이거 이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1: 이거 샵이야 샵.
2: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원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뭐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아미 누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 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밌어요. 왜냐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한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봄 해령 온다. 봄이 해령 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3: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4: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오늘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도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0: 짧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1: 제 영상을요?
0: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0: 네.
1: 근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0: 네.
1: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0: 네.
1: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1: 그래도
0: 왔는데
1: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0: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0: 아, 네.
1: 해리포터
0: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1: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0: 또 제가 언제 했죠?
1: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0: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1: 네.
0: 제가 선배인데
1: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0: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어 15년
1: 제가,
0: 넘었겠다.
1: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0: 네.
1: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0: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1: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 깔고 이렇게
0: 네. 그때부터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0: 네.
1: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1: 네.
0: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1: 네.
0: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1: 네.
0: 아니라 이건 정말 한번 빠지면 한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0: 관창분 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 어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아.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제. 허나 내가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허고 아.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거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께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춘향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네.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른디 허허 저 거린아
3: 좋다
2: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남원 보중의 성매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옥 준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량 동량 없내어서 가소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량은 못 주나마 박쪽쪽찾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건이 백 빨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네

없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란히 누구여 해는 좀 흐러지고 성부지 명부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성한 성외 많은 이가 어느 이가 둘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가

0: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 세.
1: 다?
0: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얼씨구 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원듬대오 입증이들 아니 꼽고동로 거대 내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공연이 비워허여 내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허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 소어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 안고

0: 어디오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령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령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때

0: 날짜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1: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0: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1: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1: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 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0: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1: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 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1: 또 이렇게
0: 이렇게 전통 한복 입고
1: 한복도 갖추고
0: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1: 전통 연주와 함께 예,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0: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1: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0: 맞아요.
1: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0: 섭렵까지 또
1: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0: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1: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1: 아니, 아지트...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1: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0: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1: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1: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1: 속초에
0: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1: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 또 훨씬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1: 그려진다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오,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1: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0: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그래서 어릴 때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가진 것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로 돌 이런 거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0: 달... 그렇지 밀당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1: 잠깐만, 나 웃음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런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네.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네.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아,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아,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네.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아,
0: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도세라는 도세.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0: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1: 약간.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래에게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법단 못 법단 진조직 목조직 모직나직 사동직 당목강 오곡 당목 이목지 목서양목 당목세 목천수목 흑당목 오곡 당목 모홍고 목양자진 양마우전 주란포 외진갑진.

0: 여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모았던 뭐 LP라든지 책이라든지 또 음반 다루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한 50년 해오면서 나에 대한 모든 소리 역사가 여기 다 담아있죠.
1: 10월 12월 달쯤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약장사 패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펼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를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잖아. 아 누구 소리는 어떻고, 응? 또 누구의 춤은 어떻고. 그러니까 한 내가 10살 때까지 11살 때까지는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뭐야 내 혼자 가는 거지. 그 가설 무대를.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는 덜 다니고 거기 가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갔다 오니까 더 뭐라 그럴까 역정 내시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내 음악적 소양이나 음악적 그 건강에서 거기서 다니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 놓고도 자기 자식이 하는 건 반대하는 거고. 도강 같은 걸 많이 했죠. 어디 뭐 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다 돈 내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난 몰래 들어가서 뭐 누가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커서 집에 소를 팔러 갔었어요. 내가 충주장에 가서 소를 팔면은 아버지한테 걸리니까 그 소를 제천장에 갖다 팔은 거야. 그 거길로 이제 제천서 차 타고 서울로 도망가 갖고 간 곳이 내가 벽파 이창바 선생님은 누군 줄 알아요? 그분한테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차를 태고 택시 타고 내리다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간판 보고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벽파 선생님 그 소리 하시는 데지.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작가부터 제가 요구를 하는, 작가라는 걸 제가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구하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6, 7월 맹꽁이 이런 것들. 뭐 바이탈형, 비단탈형 이런 거. 정말로 음악인으로서 또는 지성인으로서 당신이 갖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다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는 흠모해서 내가 많은 소리꾼한테 소리를 배워서도 주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미니백장을 자주 나가면서 내가 고친 소리가 많아요. 내가 소리를 과연 어디까지 했는가도 되지만은 내가 앞으로 소리를 해도 되겠는가까지 방향을 잡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인정받고 그러면은.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이제 더 심기 일전에서 소리할 수 있는 긴 계기가 되니까 자꾸 가는 거지. 소리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에 대한 이상이 나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욕심도 많았었고 또 호기심, 궁금증 또는 모험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다음을 보는 거지. 이게 뭐, 그 현실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라면 또 그걸 가서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했었을 거고. 경서 소재 많은 분들한테 소리 배울 땐 저도 가늘게 했었어요. 가늘게 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소리에 대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대방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했었는데 그 뒤에는 음악이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 특징은 무엇이고 내 목의 특징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어 나한테는. 그게 30대였었으니까.

약간 이제 통성을 쓴다든지 진성을 더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소리에 어떤 그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소리가 너무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흥겨운 흥의 결거리나 아니면 소모적인 자체 상품으로보다는 이것이 좀 더 고양되고 걸러지고 충만되고 만들어져서 좀 더 퀄리티 높은 또는 그 레벨 높은 그런 음악성을 저는 좀 추구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부르는 병강세 같은 경우 강세란 놈의 심사바라 저 강세 이건 이제 남도 소리도 차입한 거거든요. 그런 소리 이건 이제 덜미도 들어가지만 이런 식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철저하게 부르는 노력 준비 그래서 정서에 대한 자기 이반 자기가 어떻게 그걸 철저히 연출 그런 것들이거든요. 철저한 연출이에요 음악은.

사회 변혁 운동을 꿈꾸는 그런 뭐 모임 집회 장소에 가서 내가 통일비 날이라든지 또 뭐 저 우리 그 음악 중에서도 민족적 정서가 강한 소리를 불러준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입장에서 변혁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좀 개혁적인 사고방식 진보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 상황 그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전통 음악을 좀 더 남과 다르게 남과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내가 이게 소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튜닝하는 과정에서 소리 다 나오더라고. 내가 원했던 소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노력하면 거기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서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한 건데, 응? 그 바깥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나 닮은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사람들이 내 생각에 옳은 좋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예. 힘들었던 걸 잊어버렸으니까 행복한 거였겠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다 살고 있는 거고 또 남들이 복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해왔던 것처럼 오늘 하고 있으면 내일도 오늘처럼 할 거니까 그 여유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죠.
1: 매춘이 폐에 쌓여 발표 죽어야길 백지 한 장 손에 들고 경무청으로 제 돈을 달아가는 맹공이다서
0: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무슨 이는 내가 공부하고 만들면서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문득문득 내가 사라진 뒤에도 바람 불거나 뭐 할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소리꾼을 이렇게 기억되길 바라지.
1: 술나군 애들 겨우 고성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 가자 제 저거라.

강조 선생님께서는 산줄 만드실 때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틀을 딱 정형화해 놓고 느린 때부터 빠른 대로 가라고 그걸 확정 지어 놓고 이름을 가야금 산조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산조라는 것은 한국의 민족 음악으로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음악입니다. 각자의 예술은 다 각각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지만 산조만큼은 그 짜임새도 이제 남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가 경탄하는 이제 민속 음악이 된 것입니다. 3살, 4살 그때부터 고전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커서는 뭐 피아노라든지 서양성악 이런 것도 해주시고 어떤 방면에 재주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술을 접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제가 가야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는 피아노 치는 것도 고전무용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셨지만 가야금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고 서울음악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김정자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김죽파 선생님 댁을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인중에 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이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야금을 시켜보시고 말을 몇 마디 시켜보시더니 저에게 마음이 유리알 같아서 마음의 생각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주파 선생님께서 문화재가 되시기 전이셨는데 이 음악을 이 아이한테 물려줘야겠구나를 그날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예술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빨리 득음을 못하잖아요. 그 음정을 모르겠는 거야. 피아노를 하고 서양음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을 찾는데 계속 그 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을 얻을 때까지 선생님 댁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도 아기 낳고도 다시 또 선생님 댁에 와서 살았죠.

해가 날아간다든지 뭐 물결이 잔잔히 흐른다든지 이런 걸 자연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의 독특한 성음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철학 공부를 해보면 화련관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확 뚫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예술가의 길이 이거구나. 하여튼 어디까지인지 하여튼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술을 깊이 이제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어요. 한국의 전통음악은 변천 과정이 그 사람의 예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거, 내가 경험한 것만이 그 예술을 통해서 그 가락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 선생님은 그 성품이 남자 같으시고 우람하셔요. 그래서 농연이 깊어도 애절하거나 애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이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눈물이 많고 애절해요. 그래서 아주 슬퍼요, 선생님 거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랑 가야금을 타면, 야, 너랑 연주를 하면 왜 이렇게 내가 연주가 더 잘 되냐. 예, 너 어린애 마음에 무슨 한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는 한이 뭔지 모르고 그 성품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예민하면서 아주 애절한 거죠.

98년도에 제가 KBS 명인으로 뽑혀서 공연을 하는데 김소희 선생님, 박규희 선생님, 김죽파 선생님 다 오셨어요. 근데 끝나고는 한바탕을 탔죠. 그랬더니 김소희 선생님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유일무이하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악감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글로 이렇게 유언을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볼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승공을 빈다라고도 쓰셨으니까, 사랑한다고도 쓰셨으니까. 근데 득음의 경지까지 가는 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남도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악기 분야를 하고 소리 분야를 해서 이제 그 뒤에 어느 날, 아, 선생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오긴 옵니다.

너는 전 세계에다가 이제 가야금 산주를 널리 알려라. 이것이 선생님 유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최대의 해외 연주가였어요. 그때에 이제 제 생각은, 아, 이렇게 내가 다니면서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뭐 어느 박물관에 다 가야금, 스위스 박물관에 다 가야금 기증하고 공연했자, 제 인생이라는 건 너무 유한하잖아요.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려면 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기념관이 갖춰져야 되고,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학문적으로 김창조가 창시자라는 걸 밝히고, 경연대회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을 하고, 다 교육을 하고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2012년에 그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가야금 산주를 등재하기로 확정이 돼서 저도 사인을 해서 그 결정문이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소중하긴 소중한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몰라서 올리질 못하고, 지금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것은. 선생님의 유언을 지켜드린 사람이라고. 네. 일생을 바쳐서 선생님 유언을 지켜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가야금 산조의 뿌리를 밝혀낸 사람.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0: 오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2: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0: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좋았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죽,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0: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2: 치, 기타가 더 멋져요.
3: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2: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3: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3: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3: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4: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5: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6: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4: 아,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6: 이 노래
2: 들어볼래?
7: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응!
8: 위험해질 수 있어요.
7: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9: 수분
7: 그늘 휴식
10: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몸에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낙천주의자들은 일이 항상 잘 풀려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긍정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황을 마주하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어려운 시기나 도전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힘을 믿고 나 자신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말을 매일 되뇌어 보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즈아이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의 성문으로 소리를 내어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

코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한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원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이완을 돕고 허리와 등 그리고 굳은 목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교정 자세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살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질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혹시 앞으로 숙이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고 가슴을 앞으로 펴면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뻗어봅니다. 둘, 뒤꿈치도 밀어내봅니다. 셋. 자, 다음은 팔을 뻗어서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턱도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허리와 골반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파비스타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앞으로 펴줄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호흡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발 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을 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펌 해령온다. 펌이 해령온.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2: 들어볼래?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어,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요.
2: 저기요.

여자산 꽃이 피니 다.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안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0: 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삭풍 여름에도 제절 얼개를 곱게 갖는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흩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백 언제 모두가 백 빠르파시로나. 어정 세월은 탓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참든 날 걱정 글진 다 채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늙어지면 봉망산 천으기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부력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쨌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터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북극 주식하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 보세.
1: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과 또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단가 사철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단가는 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부르는 짧은 노래를 뜻하고요. 판소리는 한 바탕을 모두 부르면 최대 8시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이 8시간이나 걸리는 긴 소리를 선보일 때 소리꾼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인데요. 이 다음 무대에서는 이 북을 치는 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무대에 오르면 소리꾼은 물론이고 관객들도 더 즐겁게 판소리의 멋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복 고수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2: 다른 놈이 달려들어 정상우상 아망세를 유저 우리 제꺼 뽁뽁

어때요,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검쳐 업고 예. 남의 수공바다로 둥둥실 떠들어 가난디.

0: 나
1: 아, 어이씨구야. 아.
0: 잘해, 등어.
1: 좋지.
0: 선뜻 내려 잘 경계를 살펴보니 동을 바라보니 일년홍이 얼어있고 서를 바라보니 일발정산청 정한내 빛을 색이 얼어있고
1: 좋지.
0: 복을 바라보니 약속 담절리해 통과 정의로다 깊게든 깊다마는 들어와 보니 별천지로나 이러한 좋은 곳을 그를 한숙 못 지어야 우려운 대장글 할 수 있나
1: 좋지
0: 복귀 그를 한숙을 풀적어
1: 좋다.

0: 어흥이반중해라.
1: 옳다.
0: 여토 선생, 음? 방금 물푼 그거리 우리 훈련 대장 깡그리 분명호.
1: 아멘.
0: 여기 잠깐 앉아 개 없으면 우리 소국 라면 내보낼 것이니 그거 타고 들어오시오.
1: 그래.
0: 그리허워. 별주부 총총 들어가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 여겨 만리 원경을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잡아왔는가? 예, 대왕의 성덕으로 만리 원경을 무사히 광내하옵고 진세 일개태를 생금하여 항우 수정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하,
0: 옳게 특타 초보지충이여. 오주를 내려 지하하신 후에 어서 토끼 잡아들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강신나졸 별군질과 수많은 노로모 개모지리 정상우사가 막새를 요하에 벽교에 차고 노로로로로로로 토끼 개했느냐.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나는 토끼 아니오.

0: 개가 무엇이냐? 도둑 지키는 개요. 계란이 더욱 좋다. 삼복이들을 잡을 약기장도 좋거니와 장보관이 더욱 좋다. 이게 바삐 말아가지. 아이고 내가 망아지요. 말이라니 더욱 좋다. 요단 항장 전리마로다. 여지도 고백금으로 주군표 사갔으지 도를 산차 말하다 대광전을 맞췄으면 정금 상을 아니 해주랴. 이망하지 말아가지. 아이고 내가 송아지요. 소라니 더욱 좋다. 도탄애들을 잡어 양기 투졸갈비양 횟감이 신미로구나. 이소밥비 말아가지. 아이고 이 제끼들 헐 헐놈들이 동기부감을 얼마나 보았던지 저렇게 얻은 놈들은 처음 보았네. 아이고 내가 네 외아랩이다. 여러 놈이 달려들어 정상우사가 막세를 유저 우리 질끄북꼭 주장대 콕 찔러 영덕 저저저저룩 대랑 대랑 대랑 얼음의 광 동댕이쳐 내던지며 토끼 잡아들였어.
1: 북창단과 추임새 그리고 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함께 감상하셨고요. 조용복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자, 국악콘서트판의 최다 출연 고수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 아니요, 몰랐습니다.
1: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시고요.
2: 네네.
1: 네. 굉장히 많은 소리꾼들께서 찾으셨을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러나 오늘 무대는 반대로 조용복 씨가 소리꾼을 찾아서 오신 거죠?
2: 네, 그렇게 됐네요.
1: 좀 느낌이 다릅니까? 평소랑 달라서?
2: 뭐, 그 전에는 네. 말씀대로 이제 제가 섭외를 당해서 와서 네.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소리꾼과
1: 모셔온 거잖아요.
2: 모셔서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아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1: 그럼 올해로 북을 잡으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2: 제가 19살에서 20살 그 사이부터 잡았었거든요.
1: 네.
2: 한 33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와, 정말 긴 세월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2: 네네.
1: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2: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1: 네. 막 머리에 막 쫙쫙 지나가시죠?
2: 네,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 네. 아, 그 전국 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또 그 대회에 12년 동안이나 도전을 하셨다고요?
2: 네네. 전라북도 전주에,
1: 네.
2: 과학협회에서 개최하는 고수대회가 명문고수대회라는 네. 전주에 있는 그 고수대회를 89년도부터 제가 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인부를 시작해서.
1: 네.
2: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대명고부에서 대통령상을 타게 됐는데요.
1: 네.
2: 한 그러니까 12년
1: 만에
2: 네, 나갔는데
1: 네.
2: 대회 참가는 다른 대회도 있어서 1년에 두 번도 나가보고 네. 그래서 한 15번 정도
1: 네.
2: 나갔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 지방에 이름을 날리는 명고수가 세 분이나 있으시다고요?
2: 네. 제 바로 이 형님이 네. 전라북도 명문화재 국보보유자로 지금 조용한 선생님이 계시고요.
1: 네.
2: 또 사촌 형님인 국립극장에 조용수 명고가 네. 있고요. 제가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저희 식구 자체가 어쨌든 저희 둘째 고모님 필두로 해서 네. 소리꾼들이 많아요.
1: 오.
2: 그래서 거의 뭐 활동하고 있는 친척들이 한 30여 명 정도
1: 네.
2: 이렇게 되고
1: 30여 있고요. 명이요?
2: 네네.
1: 무슨 어디 단 같네요.
2: 조그만 소 단체 정도 되겠죠.
1: 네.
2: 둘째 고모님께서 조선영 선생님이신 둘째 고모님께서 이제 문화재를 하고 판소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친척들이 조카들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됐죠.
1: 아니 근데 그 한 집안에 명 고수가 세 분이나 있으면 뭐 북을 잘 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2: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0: 과는 또 차이가 좀 있으니까
1: 아.
0: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심청가하고 춘향가를 또 고모님께 배우신 거잖아요.
0: 네네.
1: 소리 얘기를 아무래도 다른 고수들보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또 다른 소리꾼들께서는 와, 그럼 이분은 우리를 더잘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또 무대를 하다 보면 고수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소리꾼이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럴 때는 어떻게 소위
0: 근데 이제
1: 커버를 해 주시나요?
0: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긴 한데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이제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뒷가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1: 잊어버릴 수
0: 네,
1: 있죠? 네.
0: 그러면 잊어버리면 장단을 계속 달고 있으면서
1: 네.
0: 그 뒷가사를 던지는 거죠. 추임새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고수가?
0: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의 신봉사는 이 가사였다면
1: 네네네.
0: 그때를 부르고 신봉사를 놓쳤어요.
1: 네.
0: 그러면 장단을 계속 치고 있으면서
1: 네네.
0: 얼씨구 좋다, 신봉사는 좋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1: 팁을 하나 주는
0: 네네
1: 거군요.
0: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장단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1: 아,
0: 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공연을 갔을 때
1: 네. 네네.
0: 창자가 뭐 감기였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목이 많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다가 목이 잠겨서 못하면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1: 네.
0: 아, 내가 고수인데 어떻게 창자를 놓고 내가 소리를 할수 있겠니? 그래서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됐어요. 공연을 하다가 목이 이제 안 나오니까.
1: 소리가 더안 나오는 지경이 돼버렸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서 있는 상태에서 저를 소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1: 뭐라고요?
0: 존재 조순호 선생님이라는 조씨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소리도 잘하신다. 그러니 제가 목이 이렇게 됐으니 내가 북을 치고 이분이 소리를 해주시 그렇게 해서 소리를 해본 적도 있어요.
1: 그분이 북은 잘 치던가요?
0: 아, 북은 잘 치셨죠.
1: 와, 그렇게도 되는군요.
0: 네.
1: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멋있었던 그런 공연이 있습니까?
0: 공연도 멋있는 공연도 있었고요.
1: 네.
0: 대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 대통령상
0: 예,
1: 받으실 때?
0: 2000년도에 대통령상을 탔던
1: 네.
0: 그 본선 대회 때 김영자 명창님께서 소리를 해주셨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때는 이제 토끼의 노름이라는 소리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토끼가 발을 이렇게 발노름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정말 그때는 아, 이게 소리꾼과 고수의 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1: 벌써 10년 넘게 공연을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0: 네네.
1: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군요.
0: 네네네네. 그 소리가 그
1: 교감인가요?
0: 교감인 거죠.
1: 네.
0: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고
1: 네.
0: 또제 북가락과 소리의 가락이 이렇게 합이 된다고 그러죠. 잘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너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감정들이.
1: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결과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거였군요.
0: 그렇죠.
1: 네. 자, 뭐 끝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수라는 어떤 사람인지, 또 고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고수는 반주자이기도 하고 지휘자이기도 하고 청중의 대역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1: 네.
0: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이제 공부할 때 말씀하실 때 예술보다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랬듯이 저희 고수는 배려하는 마음 창자도 그렇고 어떤 주자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장단 안 들어가는 음악은 없으니까
1: 네네.
0: 그 음악에 대한 뭐 이해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예술성과 잘 혼합이 될수 있는 고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가무대에서는 산조 장단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엔 북으로 장단을 치신다고요.
0: 네네. 그 김상현 교수가 김상현 가락의 대금산조라는 대금산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네네.
0: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저기 북으로 장단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김상현 가락 대금산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엔 깊고 넓은 우리 음악의 전통을 마치 기둥처럼 단단하게 받쳐주고 계신 명인 명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소리의 멋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 명창을 모셨습니다. 서울 굿을 무대화시키고 또 경기 민용의 전통이 살아있는 다양한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김혜란 명창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자, 얼씨구 좋고 지화자 좋은 경기 소리를 들려주신 김혜란 명창의 무대였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이 노래가락과 창부타령을 들어봤는데 이 두 곡은 경기민요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대표곡이죠. 이게 좀 토속민요에서 통속민요로 바뀐 겁니다.
0: 토속민요에서 통속민요로.
1: 네네.
0: 네. 그럼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1: 아, 그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네. 무속인들이 많이 자유스럽게 부르다가
0: 네.
1: 저희는 소리를 공부를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통성민요가 되죠. 아무래도 다 끄고 좀 만들고 문양새를 좀 만드니까.
0: 뭔가 좀 체계가 좀 잡히는
1: 네, 그렇죠.
0: 그런 거군요.
1: 한번 맞들어지고 조금 네. 멋있게 좀 만들어지죠.
0: 네. 네. 그 이 경기민요를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1: 저는 한 55년?
0: 55년.
1: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0: 몇 살이신 거예요?
1: 그 원래

0: 그 시작은 네. 다섯 살 때부터 국악계 좀 공부를 하다가
1: 다섯 살.
0: 예, 그때 이제 공 좀 학교 다니고 뭐 해서 흐지부지 좀 하다가
1: 네.
0: 정식으로는 열일곱 살부터 시작했죠.
1: 야, 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신 건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0: 제가 아버님이 일찍 작곡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외롭고 많이 위로할 데가 없어서 그 전에는 그 여성 국극단이 굉장히 성행할 때예요.
1: 국극단이요.
0: 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팬이에요. 네. 후원 회장도 하시고.
1: 오, 네.
0: 이제 외롭고 그러시니까 근데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극장 그 전에는 무대 공연이 하루에 3회를 했어요.
1: 네.
0: 그 조그만 아이가 그걸 다 보고 집에 와서 다 숙내를 내고.
1: 오.
0: 네. 그래서 뭐 어리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네. 이제 그전 이제 고전무용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1: 고전무용.
0: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걸요. 울고 있으니까요. 슬픈 장면이 나오면.
1: 아.
0: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여성 국극단인지 경기민요인지 서도민요인지 뭔지 모르고 좋아하다가
1: 네.
0: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직업이 돼버렸어요.
1: 하다 보니까 경기민요 쪽으로 더.
0: 경기민요인지도 모르고 그냥.
1: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창배 선생님 문화에서 소리를 배우셨고 그다음에는 안비치 명창께도 네. 배우시고 그러셨어요.
0: 이제 이창배 선생님하고 정동만 선생님께 사사를 했죠.
1: 네.
0: 그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정식으로 안비치 문화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중년무용문화재 57호시거든요.
1: 네.
0: 안비치 선생님이.
1: 네.
0: 이창배 선생님은 선소리 산타령에서 19호고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할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 문화생으로 아주 선생님 손붙잡고 가서 그거 연결을 해주셨죠.
1: 네. 그 안비치 선생님께서 이제 생전에는 스승님과 함께 공연이나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는데
0: 네.
1: 이렇게 함께 공연 다니시다가 무슨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0: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너무 잊어버렸죠. 맨날 그 전에는 그 저기 선생님이 좀 센스도 있으시고 멋쟁이세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니까 지금 뭐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야단 맞은 일밖에 없어요.
1: 네.
0: 꾸지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대가가 돼서도 안 된다. 뭐를 책에 있고
1: 네.
0: 또 좀 잼새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그런 국악인이 돼야 된다. 맨날 방송을 보시거나
1: 네.
0: 그러면 이제 많이 꾸지람을 주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데 그 당시는 많이 서운하죠. 그죠? 근데 집에 가서 꼭 연습을 하고 나오죠. 다음에 야단 안 맞으려고.
1: 안 맞으려고.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리가 느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1: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을 네.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그 선생님께서는 그 서울굿을 무대화하고 또 대중화시키기도 네. 하셨는데 서울굿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0: 네, 자꾸 이제 그 무대 공연을 많이 하고 자꾸 안비치 선생님께서는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경기민요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직접 무석인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죠.
1: 안비치 선생님께서요?
0: 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고 그걸로 해서 저는 많이 그 영광을 누렸죠.
1: 네. 서울굿을 통해서.
0: 네네.
1: 네. 어떤 분께 그러면 배우셨습니까?
0: 이지산 선생님이시라고 지금은 원래 무속인이세요. 그분이냐.
1: 네. 당연히 무속인한테 배웠을 것 네. 같습니다.
0: 저 이제 그 문서도 굉장히 좋고
1: 네.
0: 가사도 좋고 이제 소리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그럼 원래 있던 어떤 그 구세 형태와 좀 유사한 건가요?
0: 똑같은 거죠.
1: 거의 똑같은 건가요?
0: 네, 똑같은 건데 이제 하는 분마다 조금 틀려요 이게.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걸로 해서 제가 정도 600년에 큰 공연을 가졌는데 정말 저한테는 그런 영광 그때 이름이 김혜란이가 났어요.
1: 아. 네.
0: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또 큰 무대를 많이 섰죠 이걸로 해서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보통 레파토리가 빤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저는 레파토리가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럼 이제 서울굿을 또 하나의 어떤 특기로 만드신 건데 서울굿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나요?
0: 서울굿의 특징은 뭐 우선 복색도 이쁘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그리고 또 안일이가 굉장히 또 맛들어지고 그리고 또

0: 춤 사이가 좋고 소리는 경기 소리가 들어가니까 좀 상큼하다 그럴까요?
1: 그 경기 민요의 대중화에도 굉장히 앞장서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1996년이었나요? 그 경기 소리를 바탕으로 한 국악 가요하고 국악 동요에 관련된 작업도 하셨죠?
0: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설구수로 끝을 내려고 네. 준비를 했었는데 또 그 평론가 하시는 분이
1: 네.
0: 저기 새로운 음악을 접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작을 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신 황병기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네. 박범원 교수님 뭐 7인의 작곡가를 해라요. 곡을 다 받아갖고 완전히요. 네. 새로운 곡을 받아서
1: 네.
0: 근데 저는 그 자신이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때 그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왜 고생스럽게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했어요. 그게 네. 바로 백띠오라입니다. 백띠오라. 그게 제 소리고 제가 제작한 거예요.
1: 네.
0: 박범은 교수께서 또 그 작곡을 하시고
1: 네네네.
0: 지금 여러분이 다 많이 부르잖아요.
1: 네.
0: PR도 안 했는데
1: 그렇죠.
0: 저는 너무 감사하죠.
1: 아, 네. 그렇게 시작된 거였군요.
0: 네.
1: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0: 경기 민요가 전통 곡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좀 새로운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진보적인 게.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반 작업이고 뭐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작창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게요.
1: 네.
0: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
1: 아 그러셨군요.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0: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 이제 후학들한테 더 좀 남겨줄 수 있는 작업. 저는 이제 이만큼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더 좀 도와줄 수 있는 길
1: 네.
0: 조금이라도.
1: 네.
0: 그래서 제가 건강이 따라주는 날까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1: 후학 양성으로 더 힘을 쓰시겠다.
0: 네네.
1: 네. 한 곡 더 청하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0: 고사덕담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 소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가.
1: 네.
0: 뭐 노래가라 창부타랑 뭐 이런 기나리랑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도 또 그 평론하신 구이서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1: 네.
0: 그분이 글만 써주시면 제가 작곡이 저절로 돼요. 이상하게.
1: 네.
0: 고사덕담인데 우리가 그게 원래 전래에 옛날부터 네. 풍습 아닙니까 고사가?
1: 네.
0: 그렇죠. 어떤 종교를 떠나서.
1: 네네. 네,
0: 그래서 비나리 같이 고사덕담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좀 더 위안이 됐으면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복덕이고 명덕이고 다 좋으라고.
1: 네.
0: 비나리죠 뭐 말하자면. 네.
1: 비나리처럼.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혜란 명창과 김혜영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사덕담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국악 콘서트 판이 열리는 자리.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한마음으로 편안하고 모두 모두 복을 받아 운수대통 이뤄지리라. 아. 코로나도 물리치고 액도 물리쳐서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해서 망고 복덕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사 덕담을 드리는구나. 고사 덕담을 드리는구나.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시간 판티스트입니다. 오늘은 해금 연주자 문세한별 씨의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이 문세한별 씨는 전통음악의 뿌리를 두고 대중과 소통하는 연주자고요. 또 이 해금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해서 이 시대가 공감하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줄 음악은 외줄타기입니다.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게 외줄타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외줄의 끝에 도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내는 모습을 해금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젊은 해금 연주자가 풀어내는 인생 이야기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귀 기울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문세한별입니다. 네, 저는 해금 피아노 듀오 그룹인 HPMP라는 그룹에서 해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해금 컨텐츠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금 앙상블 형태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해금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하게 음악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4: 앞에 가 있는 앞에 흰거
2: 됐죠?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2: 너도 들러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0: 생활.
1: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2: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1: 오, 됐다. 우와, 역시.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2: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3: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4: 오셨죠? 예, 예. 네.
3: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2: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1: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또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2: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농사도 유명한데요.
5: 경사가 많네.
4: 제비가 들어왔다, 제비.
5: 우와. 누나 들어오는데.
4: 제비가 그냥 뭔데 제비가 들어갔네. 오늘 피해님 오고 이게 제비 따라왔는갑다.
2: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1: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5: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숨었다 오란다 그래.
1: 어머니가 귀찮아서 의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5: 나는 앉아서 뭐.
1: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4: 그래, 누나.
1: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5: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원래 날이 안 새는 거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1: 하거든. 나는 아침에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
5: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하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한다.
1: 아이고.
2: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현 씨. 반면
1: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4: 지금 따다 보니 흘렀지 뭐.
1: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5: 그래 못 보라고.
1: 없어요. 맞지요.
4: 이거 너무 못해 보. 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제인데 이거 아 이거 잘 땄네.
1: 그래 나.
4: 하는 거 같네.
5: 입상 이런 것도 따면서.
4: 그거 봤었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2: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4: 누가 진행 힘 안 드나?
1: 힘들어요.
4: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1: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고.
4: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되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확기 할 때가.
1: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4: 그렇지.
1: 응.
6: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이.
4: 아,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5: 얘들이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도 하고 뭐 매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도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2: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0: 오늘 수학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1: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2: 언니 우리 저녁 고르자.
0: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3: 아빠 스티커 찢었어.
4: 어? 뭐?
1: 괜찮다.
5: 아르바이트예요?
6: 저는 안 줘요.
7: 알바비로. 알바비.
1: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0: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현 씨네 블루베리.
1: 물건이 없어 못 가요.
0: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현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1: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8: 네, 이거는 네.
1: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0: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9: 민수가 이거 내놔 둬.
1: 10개요. 나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0: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8: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10: 이 집이거든. 한백이네 집이에요.
1: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10: 어, 맞다.
1: 추워, 더워지다.
11: 할머니, 계시요.
12: 아이고, 이리 오시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미안하네.
10: 블루베리 농사지은 거죠? 매년에 같이 농사지은다고.
12: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10: 예, 예. 우리 저,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죠?
12: 우리 며느리도 이래, 이거 한다 가도만은.
10: 그래, 그래.
12: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10: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12: 안 비추던가.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감합니다, 이장님.
10: 헌감하겠네.
1: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1: 안녕하세요.
13: 이 나이에
14: 나도 벌써 있어. 벌써 있어.
13: 뭘 드려야지.
1: 이거 한번 접어보세요.
14: 네.
1: 저희 블루베리.
13: 감사합니다.
1: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14: 아우, 농사 잘 지내.
1: 세상에.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14: 8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1: 감사합니다.
10: 아, 이장님, 어디, 이, 어디, 이 집은 마이한 것 같다고 하잖아요.
14: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0: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14: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있는데 애를 서이나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15: 아, 근데 두 분 며느님은 잘...
14: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10: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는 이 혼자뿐인데 며느리 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14: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보이소.
10: 칭찬 하나도 가.
15: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10: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 고맙다.
0: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0: 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1: 들어가요? 두렵다.
0: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2: 지금 우리 매들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1: 난 냄새가 싫어. 네.
0: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1: 우와, 장난 아니다.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 같이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0: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1: 냄새.
0: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1: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으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2: 아, 우유가 뜨면 된다. 이리 나가자. 그래. 다 뜨가지고.
0: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 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2: 내가 보통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1: 아니요. 잘하겠다. 아직까지는.
2: 뭐 이거 또 뜸어 되는데 이래가.
1: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0: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1: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갈보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2: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1: 그렇구만.
0: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1: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0: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3: 우리 나한테 손잔잔 보시다. 동화요. 가면 손잔잔 하시네.
0: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1: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0: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2: 앞에 가 있나 앞에. 힘거.
1: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2: 그렇지. 응.
0: 다행히 상황 종료.
1: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빠락수 세졌다.
0: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1: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0: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1: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피하고 갈지.
4: 바로 옆집이세요?
1: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4: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1: 아, 불편한 게 백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불편한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0: 저는 4월이지.
1: 바꾸야지, 또 꿈꾸는 거야지. 이현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2: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3: 먹고.
4: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2: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4: 맛있게 드세요. 내경생이랑 유방함이 좋대요,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5: 고맙소.
4: 드셔. 이것도 등푸른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어머니.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3: 너 가지고 해 먹을게.
4: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2: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연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4: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2: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연 씨가 새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4: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삐나 아빠랑 저랑 그런 거 없이 바로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5: 너가 이제 안 살려주시면 너무 아파.
3: 응. 하나.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4: 네. 에헤이. 니 어쩔래? 딸밖에 딸밖에 없는데.
3: 네, 고맙다.
2: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현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4: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2: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현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6: 여기 좀 여기예요?
7: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는 약하고. 요 당뇨약하고 그렇습니다.
2: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4: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7: 아, 뜨겁다.
5: 방울이 한 개밖에 없으면
2: 늘 시부모님 건강

0: 이 마음에 쓰이는 정연 씨.
1: 이제 좀 웃고 좀 쉬엄쉬엄 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2: 그래, 고맙다.
0: 한편 그 시간 정연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연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3: 해줄게. 야. 나.
4: 아니.
5: 야.
4: 알겠어.
5: 아니 하지 마 너.
4: 너 그냥
5: 장난인데.
4: 아니 한 장.
0: 뚝딱뚝딱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 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6: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니도 좋아하는 3개 3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0: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7: 진짜요?
8: 언니 왜? 다섯 개요.
9: 진짜.
8: 언니 왜 여덟 개 들었나?
7: 야 꼭지 쓰리마 뭐야?
10: 친구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11: 짜증나요.
10: 왜 짜증나요?
12: 너무 많이 먹어요.
0: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13: 여러분들 작물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0: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13: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14: 네.
13: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0: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15: 또 맨손 조심하고요.
16: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이거 감자. 어?
17: 아닌데?
13: 아니에요.
16: 아니,
13: 감자
16: 보인다. 감자 보인다. 어디 쌤 이거 왕감자 아니에요?
13: 너 뜯어서 탈탈탈탈 털어봐요.
16: 와.
13: 와. 엄청 잘 컸다.
16: 이거 시간이.
10: 어디 어디?
13: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누가 더 크나 해보자.
16: 우리가 더 크네.
7: 우리가 더 컸고.
0: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13: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0: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연 씨.
1: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18: 밥메러 갔어. 밥메러.
1: 밥밭 어디지? 어머니 어디 밥밭이에요?
0: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연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연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1: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0: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1: 절로 가.

0: 해도 돼도 되려나?
1: 잠깐만. 아이고. 아이, 큰일 났네.
2: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0: 빠진 것 같은데.
2: 좁디 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0: 어떻게 해야 되지?
2: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0: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2: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0: 온다.
2: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0: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2: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3: 트랙터가 떼기 힘드는데.
0: 트랙터 갖고 와.
3: 아니, 꽤도 없네. 응?
0: 그럼 어떡해? 뒤에 들렸네.
2: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0: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역시.
3: 아, 네, 힘들다.
0: 역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요리? 요리? 밑에 여기.
3: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스러워. 매물된다.
0: 생각보다 풀 많네?
3: 자, 얘 풀로 딱 천기가 안에는 풀로 먼저가 있는데.
2: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0: 아버님, 일 좀 시험시험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는 걱정돼서 그러지.
2: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4: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냐고.
3: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0: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내가.
4: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0: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4: 잘한다고 없다는데. 아이,
0: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3: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게 좀 어색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2: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3: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4: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해.
3: 고생했다. 빨리
0: 갈게요, 아버님.
2: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0: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좀 걱정돼서.
2: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0: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0: 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1: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0: 아니 하면 전화기 주세요.
1: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2: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0: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1: 첫 손님은 꼬마 숙녀.
0: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3: 아니 나 TV 나온다. 머리 높이.
1: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노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0: 맛있지?
3: 얘들아 멈춰.
0: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1: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4: 나중에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5: 아, 맛이 어때요? 이거요?
1: 어, 또 왔네.
4: 잘 계신 거예요?
0: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5: 맛있어요?
4: 네.
5: 얼마나 맛있어요?
4: 많이요. 아.
0: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5: 어제 돈 내려고?
0: 우와, 6,000원이야. 5,000원만 주세요. 이쪽에서 5,000원 서로 깎아드려야겠다.
4: 대박.
0: 우와.
1: 인심 후원 정현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1: 어머!
0: 끝!
1: 정말요?
0: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6: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7: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현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8: 키 맞췄다 이제.
4: 나 근데 이걸로 짜다 키 커졌어.
8: 뭐 이거 키 커졌어. 소리 니 나는데
4: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8: 153밖에 안 돼.
4: 나 136.
1: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현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0: 빛나!
1: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0: 첫 끼다 나 지금. 엄마?
8: 응. 나도 첫 끼야.
0: 뭐라고?
8: 나도 첫 끼라고.
0: 아.
4: 진짜?
8: 그래.
4: 못 믿겠어.
0: 오늘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9: 아, 괜찮다. 나쁘지 않다.
10: 먹을 수 있는데 내 스타일이야.
0: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10: 아빠.
0: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9: 네가 좀 말 좀 너네 좀 챙겨주고.
0: 아,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빗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10: 빗별이.
0: 빗별. 이거 왜 안 돼?
10: 엄마가 같이 하라고 뭐야,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0: 이 게으름뱅이.
9: 카메라가
10: 없다. 언니.
0: 이 게으름뱅이.
10: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11: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0: 난 그러면. 좋은 딸 될래?
0: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10: 우리 동시에 그거죠. 뭐? 방송하고. 아 그거.
11: 하나 둘 셋.
10: 사랑해.
0: 사랑해 엄마 해라.
10: 시작.
0: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10: 왜 그래?
0: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10: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0: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1: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12: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13: 응, 그렇지 않아요.
0: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1: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0: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9: 젊었을 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도 어떻게
0: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1: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0: 네, 안녕하세요.
14: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13: 오셨죠? 예, 예,
0: 예. 네.
14: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13: 전혀
14: 관리 잘 하셨네요.
13: 이제 약을 내는 거겠네.
14: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14: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일 많이 하는 건 그게 못해.
0: 아, 그래요?
14: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13: 그렇지. 네.
0: 아니,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14: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가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4: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0: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그래, 아시겠죠?
13: 일 안 해야지.
0: 그래.
13: 누가 같이 살라고 하면 그 일 안 해야지.
0: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라면 아시겠죠, 어머니? 예,
13: 그래.
1: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0: 길에 시장에 들른 정연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1: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0: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1: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 울어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0: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2: 뭐야, 그게 뭐야, 새끼가.
1: 이거 낙지.
0: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1: 아마 이거 삼합이에요. 삼합 전구제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3: 고추
0: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1: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2: 고맙다. 잘 먹게.
1: 복날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2: 복날 세 번인데 초복, 중복 말고.
3: 복날 기다려보자.
2: 세 번 한다 하는 거 알겠지?
1: 세 번 다 할게요.
3: 복날 기다려보자.
4: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는.
3: 이렇게 맛있거든요.
2: 아, 믿고 집에 해주는가? 안 보여나? 되겠지 뭐. 가운데 그 포즈 갈게.
3: 잡수고 갔어.
0: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5: 우리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2: 예,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0: 복덩이 며느리 정연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연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연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연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6: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1: 네.
6: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1: 진짜요?
6: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6: 했다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1: 네.
6: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1: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6: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도 아무리 크림이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1: 뭐랑
6: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1: 네.
6: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1: 진짜요?
6: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6: 그렇게나 많이 들어와요?
1: 우와.
6: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0: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게 꿈인 정연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 봅니다.
6: 애플민트 향이 다르죠?
1: 네.
6: 향이 진하더라고요.
1: 엄청 진하네.
6: 네.
0: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연 씨.
1: 와,
0: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1: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6: 맛있게 드세요.
1: 또 주문 주세요.
6: 네.
0: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연 씨.
1: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카페 사장.

0: 언니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1: 멋지네.
2: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3: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2: 아직까지 생생하네.
3: 생생하지.
1: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3: 맞죠, 진짜 맛있죠.
1: 우리 기대해서 그러는데 더 맛있는 건데.
2: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0: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2: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이가.
0: 그렇지.
2: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3: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2: 다가이다.
4: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연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5: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4: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6: 깨끗해요.
7: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3: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8: 우리 할머니
9: 못 놀아준 거.
3: 못 놀아준 거?
9: 서운한 거 없었는데?
3: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9: 안 먹고 갔어?
3: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9: 줘봐.
3: 놀아주는 거. 미안. 웅크라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행복 따라가자. 행복 따라가자.
4: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3: 아, 하지 마라. 아프다.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4: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장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 아, 왜?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10: 시내에 있다가 농사들라고 들어왔잖아.
11: 신나야 아침 새벽에 가는 거 지하친 거지. 새 키우지. 농사 짓지.
3: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1: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12: 꼭지 쓰니까 조심해서 먹지.
13: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 좀 바쁘지.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기도 덩쿵 덩다 구 기도 덩쿵 덩다 구 기도 덩쿵 덩다 구 기도

0: 맞죠.
1: 굽니다. 정굽니다.
0: 장구장단 받아들고
1: 굽니다. 정굽니다.
0: 찍어내고 쇠대치고
1: 굽니다. 정굽니다.
0: 숨을 쉬고 하나 둘.

자리에 오셨습니다. 복대감님은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는 만큼, 환호하시는 만큼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샤우라!

0: 준비되셨습니까?
1: 제다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기악, 그 춤이면 춤,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또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2: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1월은
1: 제가 무대가 놀이터였고 어릴 때 그 모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고향 같은.
2: 아유 얼굴이 좀 얇았다.
3: 아빠 없어. 아빠 죽었어. 아파서.
1: 제가 한 모든 연극은 춤과 노래와 연기가 빠진 게 없어요. 제가 배우로서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국악과 연극을 접목하는 선두주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같이 가라고 너 말했잖아.
1: 그저 역할 크고 작은을 떠나서 내가 있은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들 그거를 하면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서 이정표가 되는 게 제 화두입니다.
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기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배우는 실감나는 연기로, 가수는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무용가는 신명나는 춤으로 감동을 주는데요. 노래와 춤, 연기가 마치 한 몸처럼 무대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무대를 보신 분이라면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질 텐데요. 인생 낭독인, 오늘은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 위에서 늘 새롭게 변신하는 천의 얼굴, 배우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노래, 연기,

0: 뭐 추음 같은 걸 제가 오프닝에 언급했는데 2019년 초까지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1: 네.
0: 이제 퇴임 후에는 또 바로 무대로 돌아오시기도 네, 네. 했고요.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퇴임이라는 것이 이제 7년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네. 있으면서 스태프들의 아픔을 이제 많이 겪고 보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배우가 소중한 줄 알았다가요. 아. 스태프들의 소중함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가면 나뿐만 아니라 스태프들하고 함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슬기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연습하다가 이제 제가 난리가 났죠.
0: 여성 파우스트로서는 제가
1: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0: 예.
1: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멋지게 배우로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욕망. 야망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파우스트를 하자고 해서 제가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파우스트 역을 그래서 두 말 하지 않고 덮어놓고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파우스트로 가면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 젊은 연인하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그럼 그 여자 예쁜 여인을 남자로 바꿔야 되며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작가가 어떻게 고치나를 굉장히 얘기했는데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그 야망과 욕망이 어디까지 네네네. 갈 거며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큰 틀로 가서 보면 여자라고 못할 거 없다. 오호. 그리고 여자에 대한 사랑을 그저 그냥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갔더니 정말 멋지게 됐어요. 저 자신도 아 이게 퇴임 후에 진짜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는 네네네. 그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제가 또 부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부상을. 6개월간 자가격리를 정말 잘했죠.
0: 지금 괜찮으십니까?
1: 이제 지금 재활치료 중입니다.
0: 그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
1: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에 국립극단 개관, 그러니까 이제 2021년 개관 네, 네. 공연으로 다시 하겠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니까 올해가 70주년이었어요.
0: 네, 네, 네.
1: 제가 또 70살이었고. 그래서 딱 70, 70 맞았는데, 와우. 이제 내년으로 치면 이제 만으로 70으로 가야 되겠다.
0: 어쨌든 70입니다.
1: 네, 네. 네.
0: 그 국립극장 70주년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사건을 맞이해서 선생님 사진전도 열렸다면서요?
1: 네, 국립극단에서 그동안 국립극단을 거쳐가신 많은 배우들을 이제 작품별로 모아서 네. 그 몇 분을 국립극단의 역사로 사진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파우스트를 했던 그 신구 선생님, 권성덕 선생님, 그리고 저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성 파우스트를 해서 사진만 먼저 전시가 됐죠.
0: 네.
1: 최초의 여자 파우스트라는 그 타이틀이 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타이틀로 사진전을 제가 이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죠.
0: 이게 이제 가수, 배우 또는 무용가 이 모든 게 가능한 미분화된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어느 평론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이제 배우로서 갖춰야 될 걸 모두 다 갖췄다는 뜻이겠죠.
1: 네, 네.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근데 이제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면 다 제사를 옮기는 옛날부터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배우 역할이다. 그래서 하늘에게 신과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몸과 춤으로 예. 대사로 노래로 표현하면서 신과 인간의 소통을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제사장이 바로 배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는 춤과 노래와 연기로 다 이렇게 신과 소통했는데 이게 분화되면서 이제 가수, 음악 하시면 가수로 가고 뭐 무용가로 가고 연극배우로 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 평을 해주신 분은 아직까지 미분화된 진짜 오로지 배우가 춤, 노래, 연기를 다 할 수 있는 배우의 원형이자 전형이자 그다음에 이상형이다라는 정말 거창한 평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평이 저를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게 배우로서

0: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팬들보다 이분의 한마디, 저 한마디가. 격려가 저한테 평생 영양분이 됐고 채찍질이 됐고 네네.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 김성녀 선생님 앞에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네. 마당놀이의 대모, 네. 마당놀이의 여왕. 마당놀이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네. 그 국풍이라는 그 문화운동이 있었어요. 예, 예, 나라에서. 예.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해보자 그래갖고 그 MBC라는 이제 방송사에서 네네. 창립 기념으로 뭘 할까 하는 것을 공모했어요. 그때 저희가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모로 낸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게 마당놀이 시초가 된 거예요.
1: 마당놀이는 말도 없었을 때.
0: 네, 그래서 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자. 그래갖고 연극 배우들이, 극단 예, 예, 배우들이 예. 이제 모여서 그 내서 그 한국의 그 이야기를 현대화 시키면서 춤과 노래와 연기는 우리 한국적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네네.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겠다 했던 그게 공모가 돼서 그때 MBC의 창사 기념일 날 그걸 이제 무료로
1: 그 문화체육관.
0: 예. 거기서 이제 열었어요, 3일간. 근데 뭐 인산인해가 돼갖고 관객이. 예.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좀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공연 형태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놀랬어요,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TV 드라마처럼 한 주에 한 번씩 내라. 근데
1: 공연 한 주에 한 번씩 어떻게 준비가 안 되죠?
0: 안 되죠. 공연 예술은 예.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연례 행사로 그 다음 해 이제 그 창립 기념일 날 또 하고. 근데 관객이 뭐 닷새로 늘었는데 더 표를 묶고 해서 날리고. 그러니까 3회 때부터는 표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더 많이 팔려고요. 그래갖고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해갖고 40년 넘게
1: 40년.
0: 지금 마당놀이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 말이 40년이지 그게 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놀이를 참여했던 연극 배우들은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마당놀이인데 청춘을 바쳤고 또 마당놀이 때문에 그 무명의 연극 배우들이
1: 다 유명해지고.
0: 유명해졌죠.
1: 네. 아니, 그래서 여자는 김성녀 선생님
0: 네.
1: 그리고 남자분은
0: 윤문식 네. 선생님 네.
1: 윤문식 선생님과의 콤비가 진짜 명콤비셨어요. 네. 뭐 좌중을 쥐락펴락하고 당시 그 부부라고 오해하신 분
0: 네
1: 많았죠.
0: 하도 이제 그러니까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들처럼
1: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 아직도 부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0: 저희들도 있어요. 그걸로 내기를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 콤비로서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근데 윤문식 선생은 선천적으로 재담꾼이에요. 또 이제 워낙 솔직하고 입담이 좋으셔 욕을 해도 사람들이 욕으로 안 받아들여요.
1: 그쵸.
0: 그리고 네.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드립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당놀이가 이렇게 딱 정형화된 공연이 아니라
1: 그렇죠. 계속 소통하기도
0: 바리에이션 되고 네.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윤문식 선생 덕분에 즉흥 대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러면서 인기가 굉장히 있어지는 거에 큰 한 몫을 담당하셨죠. 그런데 저는 윤문식 씨보다는 웃기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데 윤문식 선생님이 남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친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 앞에서는 잘 안 웃기는데 저가 이제 그 요소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잘해서 저하고 콤비가 맞았던 것 같아요.
1: 재밌습니다. 저도 두 번쯤 직접 가서 공연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011년 30년간 해오던 마당놀이를 떠나셨어요.
0: 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0: 저희가 이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관객들은 계속 10만 명씩 들어오고 계속 좋아하시는데 배우들이 좀 정체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안주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출자도 연출자대로 고민이 이게 새롭게 신선해져야 되는데 너무 재탕을 하는 것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그 불만이 쌓였고 또 배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보다는 제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 마당놀이의 끝이 저희

0: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 다 끝나고 나서 떠나가면 이게 너무 뒤가 초라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딱 30년 하겠다고 애초에 약속을 우리가 예. 30년을 이거를 성공시키면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30주년 되는 날 해에 저희가 마당놀이 견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당놀이를 정리한 공연을 끝으로 과감하게 10만 관객을 예, 영화나 이런 데선 10만 관객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연 예술에서 10만 관객은 정말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예. 그거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윤문식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걸렸다고.
1: 아, 많이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0: 아, 저는 좀 서운했죠. 근데 서운하도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부활이 됐죠. 나중에.
2: 그렇죠. 예, 예.
1: 연극의 뮤지컬까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로 만나고 계시는데 2019년에 칠순을 맞아서 고희연 대신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0: 네, 제가 2019년도에 예술감독을 3월 달에 그만두고 네. 이제 작품을 좀 제대로 뭔가 배우로서 서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한 달간 격수교정을 공연하자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 12월 한 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소리를 치면 완창 발표를 완창. 하는 예. 건데 한 달씩 모노드라마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2시간 10분짜리 공연을 내 나이에
1: 그럼.
0: 하기도 힘든데 그 두 도전을 거기서는 관객을 이제 한 달 채우는 도전을 했고 저는 70세에 벽서교정이라는 2시간 10분짜리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한 달간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칠순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를 칠순 잔치로 네, 이 네. 공연을 하겠다.
1: 고희연으로
0: 네, 고희연으로 그래서 하게 됐고 네. 감격의 칠순 잔치를 관객들의 축하와 함께 벽서교정 한 달간 공연을 했습니다.
1: 말이 한 달이지. 이 벽속의 요정은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그럴 수 있죠.
0: 네.
1: 근데 2005년도 초연 당시에 대한민국 연극상을 그냥 몽땅 다 쓰르셨어요.
0: 네.
1: 네. 이 선생님의 이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0: 이제 제가 극단 미추라는 극단의 네. 대표가 손진책 씨라는 사람이에요.
1: 아, 알죠. 네.
0: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극단 미추에서 제 이름을 걸고 연극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누구든
1: 오히려.
0: 네, 연극 배우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모노드라마 하면서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저는 그냥 대단원에 그냥 사람들 많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같이 껴서 하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질 기회가 없어요. 이름으로는. 근데 모노드라마를 해야 되는데 극단에서 내 이름을 걸고 할 수는 없었어요. 대표 마누라였고 연출자 마누라였기
1: 네네.
0: 때문에. 근데 송승환 씨라고
1: 네네.
0: 네, 송승환 씨가 강남에 그 소극장을 하나 만들면서 강남을 네. PR 하기 위해서
1: 아.
0: 대표 배우 여배우 시리즈 그래갖고 여섯 명을 1년간 두 달씩 공연을 하는 이제 네네. 프로젝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보고 모노드라마를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작품을 선택을 하고 연출자를 또 제가 손진책 씨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승환 씨가 네. 전부 그 프로듀서로서 아. 다 제작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공연 히트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회심의 역작으로 벽수교정이 저한테 선물로 왔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상은 상대로 탔고 그다음에 이제 고맙게 송승환 씨가 저보고 이 작품 나가서 해라. 내가 제작했지만 선생님 작품이다.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때부터 이 공연을 만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16년을 장기, 그러니까 10년 하겠다 그랬는데 이 공연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1: 놓치기
0: 주위에서 그러고 그럼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랬고 20년까지 가볼까?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75세까지죠.
1: 네.
0: 20년이면
1: 네.
0: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1: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게 1인 32역이라는 게 이게 네.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0: 근데 재주 있는

0: 개그맨들이나 재주 있는 분들이 성대모사나 예.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1: 그렇죠.
0: 그 역할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잠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 연기 변신이 과연 저한테는 숙제였고 근데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평을 써주는데 카텐콜 때 32명이 나오는

0: 제대로 표현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연극하는 후배들한테는 이게 연기의 정석, 교과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추천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벽수기 요정만 하면 매진이 빨리 됩니다. 아직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선생님을 진짜 참 연극인으로 만들어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 속의 요정,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들어볼 수 있을까 요청을 드립니다.
0: 네, 제가 이제 길게 2시간 10분 하면서 그때그때 좋아하는 대목이 틀렸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예, 아버지가 40년간 그 벽 속에 숨어 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몰려갖고 스페인 내란 때 사상범으로 몰려서 벽 속에 40년간 숨어 산 이야기를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딸이 소설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극화한 겁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의 1950년대를 전후한 40년간의 근대사를 다시 녹여서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 속에 40년간 숨어 산 아버지를 요정이라고 알고 큰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엄마와 아버지의 얘기예요.
1: 그러면 여기서 그 특별한 무대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같은 사물이 날과 씨로 얽혀서 한 필 두 필 배가 되듯이 그 날들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 30년, 40년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허식었지만 사실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벽 속에서 세월을 짜고 있었던 게지요. 난 이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 양반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들켜버린 거죠. 아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면은 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찌나 기쁘든지요. 하루는 그 양반이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니 밖으로 나가겠대요. 아이고, 난 하도 기가 차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정신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사면령이 내린 걸 봤대요. 난 믿기지 않아서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사실이요. 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관청에서 정식으로 포고문을 붙이는 것을 보고서야 우린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아침, 우린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까운 시에 있는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요. 아, 사망신고를 하긴 했지만은 사한 사람은 사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사흘 뒤면은 만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27살로는 젊게만 보였던 그 양반이 이젠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는 67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이 양반이 주춤주춤 땅에서 발을 못 대요.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에이, 딱딱해. 튕겨버릴 것만 같아. 나는 그제야 그 양반이 길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기야 이 양반한테 이런 길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아니, 이런 아스팔트 길을 만날 기회가 없었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고 비

더우면 질척질척 신발에 진흙이 묻는 그런 길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예요. 자, 이것도 길이에요. 아, 이게 요즘 길이에요. 걸어봐요. 아, 걸어봐요. 옳지. 옳지. 걸어봐요. 옳지. 그 양반 사위하고 나하고 부축을 해서 아주 어설프고도 불안하게 포장 도로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그 양반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요. 가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

0: 인생 낭독인 오늘은 어느 무대에서든 화려하게 빛나는 천의 얼굴 배우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원래 타고난 끼가 있어야 된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댁은 3대째.
1: 네. 네.
0: 연기와 음악에 대한 재능은 역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네, 거겠죠. 네. 네.
1: 많은 재산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DNA라고 보는데
0: 맞습니다.
1: 남이 뺏어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네. 아버님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줬고 우리 엄마는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악과 연극을 접목하는 선두주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전통의 노래를 연극하고 접목해서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고 그게 대표적인 게 마당놀이고
0: 예.
1: 또 제가 한 모든 연극은 춤과 노래와 연기가 빠진 게 없어요. 제 연기의 인생은 다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를 했던 종합예술적인 형태의 가장 한국적인 연희 형태의 네네. 그 공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물려주신 그 재능을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 그 어머님께서 박옥진 여성 국극단 대표 배우셨고 아버지께서도 연출
1: 김양 씨라고 이제
0: 네네네. 네. 그 외에도 뭐 이모 외숙모들 다 이제
1: 어머니는 이제 진도 출신이신데 네네. 진도가 바로 민속 예술의
0: 그럼요 고향이죠. 네,
1: 고향이고 네. 거기에 많은 친척분들이 뭐 박병천 씨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그리고 대금산조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박종견 선생님. 이 박 씨 집안의 그 피를 저희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국악에 대한 제 재능은 바로 어머니였고 제가 배우로서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건 다른 배우들은 잘 못합니다. 우리 것을.
0: 그렇죠.
1: 타고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데.
0: 근데 그 확실히 유전자의 힘이 네. 대단하네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나이가 70이시라고 그러셨는데 데뷔하신 지가
1: 5살 때부터 제가 무대에 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국극 배우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분의 엄마의 아역으로 5살 때부터 무대에 섰어요.
0: 그러면 이제 5살, 그 당시 그 여자 꼬마 숙녀의 네. 별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엄마 네.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네가 어릴 때 별명이 불려우였다 그랬는데요.
0: 왜 불려우였대요?
1: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5살에 나오면 네. 그 어릴 때 그 춤과 노래를 하면서 악사분들이 계셨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막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장단이 삔다 그래요. 틀린다. 약간 늘어지거나 빠를 때 딱 장단이 틀리면 조그만 게 춤추다가 다 걸어간대요. 이렇게 가서 눈을 막 이렇게 그 악사분들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박자를 치면서 알려준대요. 그 오, 선생님들을.
0: 5살.
1: 네네. 그리고 틀렸다 그러고 딱 가서 또 한대.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들이 불려우 중에서 또 상불려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제가 5살 때부터 무대에 서서 그 저 잠 이제 그때는 공연이 1, 2회가 아니고 6, 7회 하루 종일 공연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조조 때 뭐 이제 조조까지는 아니래도 아침 상영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저녁 되면 자잖아요, 제가. 의상 바구니가 제 요람이었고. 그럼 아이스케키, 옛날 아이스케키를 네. 막 입에 딱 이러면 이제 눈 비비고 나와서 무대에서 춤추고. 제가 무대가 놀이터였고, 또 어릴 때 그 제 모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고향 같은. 무대가 제 고향 같은 곳이.
0: 네. 예, 예, 예. 아.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라오시다가 고등학교 시절. 자, 청천벽력 같은 네. 그런 역경이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생활고도 네.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 뭐 무대에 제가 쭉 섰지만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이제 엄마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무대하고 좀 멀어졌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때 여성국극단이라고 한참 뭐 삼성 네. 임춘행가 그 일행 뭐 무슨 네, 네, 네. 뭐 이런 그 여성국극단에 저희 엄마가 단체를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점점

0: 그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게 공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학비 대고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그래서 늑막염에다 뭐 여러 가지 종합병동 같은 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은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아버님은 또 좀 아프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역할을 했어야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는 못 가고 비둘기자매라고 그 제 동생하고 가수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까투리 까투리 까투리
1: 까투리 선양을 나간다.
0: 그게 제 오리지널 가수입니다. 모르셨죠?
1: 진짜요?
0: 네. 우와.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바니걸스 또 펄시스터즈 이런 분들이 막 그 듀엣이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노래를 잘해서 가수 되고 싶다 그랬는데 난 하기 싫었는데 그때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인가 거기서 둘이 나와야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준다.
1: 빨리 알린다.
0: 아.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같이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서 노래를 하게 된 게 이제 까투리. 아. 그때는 뭐 바니걸스하고 펄시스터나 아주 세련된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저희는 엄마가 그 민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민요를 가지고 듀엣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도 비둘기자매 이렇게 굉장히 촌스럽게.
1: 비둘기자매 까투리 타령.
0: 까투리 타령으로 노래 아시잖아요.
1: 그러니까
0: 많은
1: 알아요.
0: 가수분들이 부르시고.
1: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0: 그다음에 저기 후이여 후이여 허허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전라도라 그런데 우리는 가요 같이 부른다. 네. 후이여. 후요 뭐 이렇게 이제 편집해서 넣었죠. 야. 근데 그게 저희 곡이었고 한 1, 2년 가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냥 정말 못 하겠어요.
1: 1, 2년.
0: 1, 2년 했었습니다.
1: 근데 요즘도 가요 무대 같은 데 보면 많이들 부르고 그러는데.
0: 저희가 원조 가수입니다.
1: 아. 짧은 가수 활동을 이제 뒤로 하고 국악의 길로
0: 그래서 이제
1: 됩니다.
0: 그만두고 가야금 병창 박기 선생님의 문화생이 됩니다. 제가 가야금을 좀 치면서 노래하는 걸로 우리 엄마하고 잘 아시니까 박기 선생님한테 이제 데려갔더니 박기 선생님이 저한테 오디션도 안 보고 예를 들면 쉽게 재능도 안 보고 박옥진이 딸이면 남 10년 할 걸 3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저를 전수자로 만들었어요. 그냥 띵띵띵 가야금도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무한 신뢰를 하신 거죠. 엄마를. 그래서 안숙선 씨 다음에 제가 가야금 병창 전수자, 이수자 2호입니다.
1: 1기가 안숙선 선생님.
0: 네.
1: 2기가 김성현 선생님.
0: 강정숙 선생이라고 지금 인간문화재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셋이 인간문화재 전수자, 이수자로 아주 수제자 박기 선생님. 근데 저는 실력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전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되면서 한 몇 년을 박기 선생님의 그 수제자로 제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생이 또 바뀌죠.
1: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수제자까지 되셨는데 국악의 길로 가시기보다는 연극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0: 제가
1: 이유가
0: 지금,
1: 있었을 것 같은데.
0: 제가 지금 병창만 했으면 지금 병창 인간문화재로 서로 경쟁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 개인적인 취향이 똑같은 음악을 계속 하는 건 제가 조금 저한테 좀 맞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김동해 씨라고 김소희 선생님 제자가 있었는데 민예극단의 한내 승천이란 그 저 연극을 하는데 한내 역을 공모를 한다고. 근데 그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1: 네네네.
0: 그래서 김동해 씨라는 분이 저를 극단 민예극장에 소개를 했어요. 박규 선생님 제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규 선생님 제자니까 그때 그 극단 대표가 허규 선생님이었고.
1: 아, 허규 선생님.
0: 네, 그 국립극단 하든. 그 밑에 바로 수제자로 제자였던 손진책이라는 연출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오디션을 보러 가니까 바로 또 오디션도 안 보고 한내라는 역할에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1: 그 오디션 보시는 분이 DNA 힘을 믿으셨나 보죠.
0: 거기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0: 님의 DNA가 저한테 작용할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이제 한내승천이란 그 김용동 선생님의 사랑하고 헤어짐은 물거품이어라 이 노래가 바로 최초의 우리나라 국악가요의 시조 같은 노래인데 제가 불렀고 연극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이제 국악가요 시초입니다.
1: 시초.
0: 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을 하자마자 아, 내 길은 이거다 국악이.
1: 아니 그래도.
0: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손재책 씨랑 연출자가 저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저는 연극쟁이로, 연극배우로 길을 가서 우리 박기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반한 사람처럼 됐고 그래서 제가 거길로 갔기 때문에 국악과 연극을 접목한 음악극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봐서 그 전통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길로 가서 우리 박기 선생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그 한내승천은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게 해준 작품입니다.
0: 터닝포인트가 됐죠, 제 인생에.
1: 근데 두 분 다 독신주의라고 들었어요. 네. 그전에는. 근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 러브스토리가 아주 대단한 러브스토리일 것 같은데.
0: 손재책 씨는 연극하면 배고프니까 지금도 장남 노릇을 못하는데 처자식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자기 혼자 희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왜 독신이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엄청난 한량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많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걸 보고 맞달러서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엄마처럼 희생하는 삶을 안 살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늘 저한테 이런 남자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마. 아버지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돼.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었습니다. 근데 손진철 씨하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1: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많아서 플러스가 됐다. 이게 명언이네요. 예.
0: 남자로서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손진책 씨는. 저를 굉장히 돌보듯이 했고 저도 또 남자를 돌보듯이 하다가 그냥 저를 배우로 좋은 배우로 키우다는 일념에 그냥 어디를 갔냐면 미술관에 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안목이 넓어야,
1: 안목이 넓어야 된다.
0: 그래서 음악회 드리고 발레 공연 이런 공연장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이트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1: 손재책 연출가께서 한 인터뷰에 있는 말입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아내라고 하셨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손재책 씨는 연극하면서 배고파도 데이트할 때 차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비발디의 사계를 선물하더라고요.
1: LP를.
0: 그걸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사계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생활 전선은 제가 나섰고 그분은 고고하게 연출만 하면서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자기 자존심에 누가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자기를 예술가로서 지켜준 힘이 김성래가 이것저것 하면서 방송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삶을 이끌어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자신의 정신적인 것도 파랄이거니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생활적인 면도 파랄이겠습니다.
2: 그래도 몇 사람이 저기서 보이네. 아이고 반가워요.
0: 내가 처음에 나와서 관객하고 막 놀고 춤출 때도 관객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혼자 하니까 역시 공연은 소통하면서 해야 이게 살아나지 안 그러면 텔레비나 영화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게 공연 예술의 가장 큰 덕목인데 하나 이렇게 가려져서 영상으로 가려져서 만나는 거는 그러면 공연 예술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2: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기뻐.

0: 찌진우야. 무서워, 찌진우야. 엄마 불렀니? 엄마 살려줘. 엄마 불렀니? 엄마 불렀니?
1: 자식을 억지로 이르는 사람들의 엄마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데 그게 그냥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0: 영국 배우로 이렇게 단번에 주목을 받으셨는데,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국립 창극단에 들어가십니다.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당놀이를 하면서 네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 근데 왜 좋은가? 그러니까는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뒤늦게.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엄마가 쓰러지면서 대학 진학을 못했잖아요. 네. 그게 늘 가슴에 맺힌 것도 있고 그래서 마당놀이하면서 열심히.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지금 수능이지만 예. 그걸 봐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만학으로 대학원까지 10년 동안을 공부하니까
0: 그 해가 몇 년도?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2005년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 대학교 대학원까지 10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라는 게 와졌고 예. 거기서 공부하면서 아. 예, 이제 우리 것 창극, 연극, 음악극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제 자신이 이제 조금
0: 다져가는 거죠. 예.
1: 배우로서보다는 국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됐고 하다 보니까 예. 저한테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직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게 교수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창극단 감독 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알아야 되겠다고 공부에 대한 이런 이 점을 이제 연기는 아니까. 국악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들이 저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0: 그럼요.
1: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예술감독직까지 가게 된 겁니다.
0: 네네.
1: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창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음악극은 마당놀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음악극이 앞으로 어떤 양식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걸 화두처럼
0: 늘 고민하시고
1: 고민했었기 예. 때문에 창극단 감독을 갔을 때 누가 뭐래도 제 신념에 의해서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이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떠나서 7년간을 하게 됐습니다.
0: 그 예술 감독이 됐고 나서 이제 세우신 목표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이제 제가 연극 배우로서 이름 알리다가 감독으로 네. 가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기자 이렇게 뭐 인터뷰를 예, 예. 하는데. 다들 창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0: 아, 기자분들이.
1: 그러니까 연극계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리고 뭐 창극을 전담으로 쓰는 기자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아, 창극을 아직도 이렇게 볼모지같이 본 사람이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창극은 그럼 누구든지 보게 만들어야 됐다는 게 내 첫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창극을 알게 하고 올 수 있게 하는 창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째 목표로 가지면서 그동안 춘향전, 심청전, 뭐 청보가 이게 오바탕을 계속 했으니까 이런 오바탕은 해외의 명장들 연출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다시 재해석하게 하고
0: 외국 사람한테
1: 네 그리고 해외의 명작들을 또 갖고 와서 우리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레퍼토리 확장을 하고 또 이 창극에 갖고 있는 소리는 살리되 무대 미술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요즘 관객들이 볼 때 아 옛날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현대화됐는데 우리 소리가 너무나 좋구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0: 네네네.
1: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판소리 12마당 중에 유실된 7마당을 무대에 창작을 해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세 가지 큰 것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젊은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0: 그럼요.
1: 또 발레, 뭐 현대 무용, 그리고 오페라 이런 보든 관객들이 왔고 또 뮤지컬 관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회전문 관객이 생기고 그 팬클럽이 생기고 그게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됐죠. 창극의 대중화를 제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극이

0: 이게 창극이냐 아니냐를 논의도 많이 했고 뭐 하면서
1: 대중화하려면 그런 작업이 필요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됐고 그래서 트로이 여인들 네. 같은 것들, 그리스의 그 신화 같은 것들을 해외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환호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병강쇠 점집고 옥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매년 정기 공연 할 정도로 병강쇠 얘기를 옥녀의 시각으로 만든 일곱 바탕을 살린 작품도 네네네. 뭐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게 실년간의 사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뜻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뤘던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장화홍련전도 하셨고
0: 네네. 그다음에 장화홍련도 스릴러 창극 그래가지고 이 현대극 같은 창극으로 만들어서 장단을 없애고 이 발림 있어요. 소리할 때 이렇게 이런 거 없애고 그냥 현대화된 몸짓과 대사 속에 소리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배우들도 힘들었고 이게 무슨 창극이냐 김성녀가 창극 버린다 뭐 온갖 얘기를 했는데
1: 결국에는
0: 관객은 전부 초대 없이 전부 유료 관객으로 90몇 프로가 그때부터 이제 매진 행렬이 아. 그래서 제 실험이 왜 가능했냐면 관객이 와서 극장을 메꿔줬기 때문에 제 실험이 가능했지 네. 아마 관객이 떠났으면 저는 1, 2년 안에 옛날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 아니 선생님 덕분인지 몰라도 이렇게 대중화가 네네. 많이 되면서 스타들도 많이 생겼어요.
0: 네. 그래서 뭐 유태평양은 워낙 어릴 때부터 스타였지만 네. 창극 배우로서 다시 스타로 조명받고 또 김준수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이름이 시아준수랑 비슷해가지고 걔가 저 준수가 팬클럽이 엄청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준수가 하는 거는 표가 아까 뭐 회전문 네네. 그렇게 나오고 준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새롭게 그 스타가 되는 네. 이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팬클럽 있을 정도로 예. 이름을 한두 사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준수만 표를 줬지만
1: 그리고 폐왕별인가요?
0: 정복원이라고 정복원. 있습니다. 예. 정복원 아직 창극단원은 아니지만 폐왕별이 네. 항우 역할로 아. 제가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그것도 스타가
1: 그
0: 됐습니다.
1: 대단하더라고요.
0: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 석자를 알리지 않은 정말 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제가 끌어가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그렇다면 이제 그런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배우를 꿈꾸는 특히 이제 창극이라는 배우 무대에서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0: 단거리 주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마라톤 주자가 돼야 예술계는 가지.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상대평가 하지 말고 절대평가해라. 그래야 여기서 견딘다. 그래서 늘 학생들하고 그게 저 자신한테도 얘기해 주는 말이고 그래서 숨을 길게 쉬면서 절대평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을 한눈 팔지 말고 쭉 마라톤처럼 끌어봐라. 그러면 꼬린 할 때쯤이면 네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연극 무대 뭐 데뷔도 그리고 공부도 교수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0: 뭐든지 늦습니다.
1: 어떤 무대에서는 최고의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로서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0: 지금 이제 내 나이의 배우들은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그 이제 행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해라.
0: 네네. 예. 그래서 그저 역할 크고 자극을 떠나서 내가 있은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들 그거를 하면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서 젊은이들에게 아 저렇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라는 이정표가 되는 게 제 화두입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1: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0: 네. 네.
1: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뜨개질을 하듯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쉼 없이 나아가는 무대 위의 예인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짜 영광이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진정한 예술가는 언제나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질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성녀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과의 뜨거운 열정과 삶을 만나보는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제가 김성녀 선생님을 처음 뵌 건 2019년도 초인데요. 선생님께서 예술 감독을 맡으신 작은 창극 공연에서 제가 이몽룡 역을 맡으면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의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창극단의 창극 태양별이에서 주인공 항우 역을 맡게 된 것도 김성녀 선생님 덕분인데요.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고 또 큰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저를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태양별이를 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소리꾼 정복원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제 창극 인생의 큰 스승이신 김성녀 선생님께 들려드릴 곡은 단가 초한가입니다. 제가 창극 태양별이에서 초패왕 항우 역을 맡았었는데요. 초한가 역시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진 항우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라서 더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선생님과 함께 좋은 창극, 많은 작품 했으면 좋겠고요. 김성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백대 영웅 호걸 입네 초한승 부를 들어보소 무지한 초패왕은 당시 세력힘만 믿고 인우장자한 폐공을 무고히 살해 코죠 홍문에다 서려놓을 혼들 하느님이 대신 영웅 천분 어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용력으로 행행 천하무산 일고 허음 같은 위력으로 불 천멸할제 가련한계 창생기요 무지연계 사주다 행행

가족 광장님 안고 폐장이 대단 말가 천하를 눈지봐야 멸조하기를 기약한단 만 악령을 살

0: 들어 안 매일 삼치 않고 위력으로 전쟁은 이 400년
1: 어째
0: 창업주가 한 구주가 아니 신근아 늦지 마자 맹세를 하였던 이 홍안지 백수가 텐들 부정 세워준 간다더라
1: 제
0: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끄나 거드렁거리고 놀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국악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국악의 역사를 함께하고 맥을 이어오면서 명인, 명창으로 자리 잡은 분들의 음악을 통해서 국악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고 있죠.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오늘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해 주실 국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경인명창 최고의 순간이 그야말로 최고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의 그 음악을 감상을 하면서 그 최고의 순간이 만들어낸 기쁨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질문으로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여쭤더니 거의 다 십중팔구 지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 지금이죠.
2: 저도 그 답을 준비해왔어요.
0: 모두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서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진짜로 내가 음악 인생에서 이 순간을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2: 저는 한복 입고 산에 가서 공연했을 때가
0: 몇 살이었어요?
2: 최근이었어요. 네, 멀지
0: 한복을 입고?
2: 네.
3: 최고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4: 최악의 순간 지금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2: 둘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라가는 초입길에는 최악의 순간 같았는데 올라가서 많은 등산객, 일반 관객들을 만나고 나서는 최고의 순간이었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 민요를 일상의 공간에 회귀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일상복을 입고 가면 그냥 누구나 산에 올라가서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비춰질 것 같은데 이렇게 무대에서 한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즐겼다라는 의미로.
0: 야, 와. 무슨 산이었어요?
2: 청계산이요.
4: 아니 청계산도 한복 입고 올려가려면 진짜 힘들죠.
2: 네.
0: 우리 신승태 씨, 물론 명인명창에 나온 게 최고의 순간일 텐데 그쵸. 그거 말고.
4: 근데 뭐 저는 사실 시작한 게 최고의 순간 아닐까요? 아. 이 음악을 국악을 음악을 시작한 게.
0: 몇 살이었어요?
4: 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0: 10살.
4: 네, 학교에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이.
0: 왜 벌써 웃기죠?
4: 갑자기?
0: 급식실에. 급식실에 왜 벌써 웃기지?
4: 급식실에 영양사 선생님이 동아리 출신이셨나 봐요.
0: 동아리.
4: 네, 근데 이제 학교에는 그런 게 저는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영양사 선생님 방에 장부가 있는 거예요.
5: 갑자기?
0: 네. 갑자기.
4: 그래서 제가 그냥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꺼내다가 쳤어요. 마음대로.
0: 소세지 야채볶음 만들다가 장구 치시는 분이시네요. 그분이.
4: 제가 그냥 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쉬게 됐습니다. 장구를.
0: 멋있다. 우리 김영과 씨는?
6: 아, 저는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거든요. 저는 어릴 때 한참 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분

0: 계셨는데.
1: 누구?
0: 이문세 선생님. 아. 그 선생님.
1: 실물 영접.
0: 오프닝에 저희가 오프닝을 했었어요.
1: 아, 이거는 정말
0: 아, 너무 뜻깊게.
1: 그 요즘 말로 두 글자로 성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덕후다.
0: 노래가 따로 부르면서 이렇게 어떤 그런
2: 붉은 노을.
0: 네. 아,
1: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또 최고의 순간을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경기민요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분이십니다. 서정적이면서도 그 짜릿한 매력을 가진 경기민요의 대가 바로 이춘희 명창입니다.

0: 가서 발병 난다.
1: 지금의 경기 민요를 통해서 네. 많은 민요들을 거의 이춘희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르신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있었는데 네.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쫙 공연을 하셔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흔들었던 예, 그런 역할도 하셨고 또 2014년에는 음반을 독특하게도 라디오 프랑스에서 발매를 하셨습니다. 아리랑과 미뇨라는 음반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음반을 유럽의 유명한 평론가들이 먼저 듣고 독일 음반 비평가상을 수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직도 건강하게 무대 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관객분들과 만나신다는 거죠.
2: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 올해
2: 76. 네. 아, 엄청나시네요.
1: 그러네요.
2: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력의 소유자십니다. 우리 이춘희 명인. 그리고 지금도 무대에 오르신다는 거는 후배 소리꾼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연 씨는 자주 뵙나요?
4: 네, 저는 선생님과 아직도 자주 공연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년 기획행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문화생인 전수자, 이수자들이 함께하는 무대예요. 근데 이번에 더욱더 새로웠던 것이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대 위에서 건재하신 것이 정말 선생님 대단하시다라고 다시 한번 감탄하는 시간이었어요.
2: 예, 어떻게 보면 좀 후배 음악인으로서는 부러울 것 같기도 해요.
3: 네, 부럽고
2: 내가 저 연세에
4: 맞아요.
2: 저 정도의 네. 소리를 네, 저렇게 맞아요. 건재하게 후배들 네. 앞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1: 사실은 명인 명창 분들 뵈면은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술 인생보다는 건강 비법이에요.
5: 특히 이춘희 선생님은
1: 그러니까.
5: 정말로
1: 네.
2: 진짜요? 네.
6: 제자분들이랑 같이 공연하는 거 봤는데
2: 예.
6: 그 젊은 제자분들이시잖아요.
2: 네.
6: 근데 제일 돋보이시는 분이 정말 에너지가 그 영상에 딱 가득하고 그리고 젊은 제자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약해 보이는 정도의
1: 나이 들어 보이는
2: 일부러 살려놨나요?
6: 약간 늙어 보이는 그런 느낌
2: 그거 아니죠?
4: 아니에요. 근데 네. 저 말씀이 맞는 것이 네. 어떤 때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가 훨씬 더 목이 젊잖아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성대가 네, 그러니까 힘도 좋고 그런데도 그 발성을 잘 쓰시다 보니까 저희에게 전혀 기죽지 않으시고 뭔가 뒤지지 않으세요. 그 성량적인 면에 있어서도
6: 되게 여유 있어 보이시고
2: 와

0: 이춘희 명창께서 평생을 경기 민요에 힘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판소리와 경기 민요의 차이는 또 알고 계실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재미있게 풍성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요란 이런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1: 교과서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서 불리던 민요,
0: 수도권?
1: 예, 민요였던 거죠. 네. 근데 또 음악적인 특색으로 본다면은 맑고 투명한 소리라고 해요.
2: 그렇죠.
1: 예. 그리고 다른 민요들을 들어보면은 와, 저 노래를 좀 어떻게 부를까라고

0: 싶을 정도로 이 노래 선율이 상당히 좀 복잡다단한데
1: 장식은 많고요.
0: 그렇죠. 네. 근데 경기민요는 조금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좀 따라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유창하게 흐르는 사실 우리가 듣고 즐기는 민요들의 대부분이 경기민요죠.
2: 네,
0: 네,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인 그런 뭐 기법이라든지 분위기도 많이 녹아 있고요.
3: 네. 그래서 이제 아리랑을 예로 들자면은 같은 아리랑인데 소리꾼은 굉장히 어렵게 부르는데 근데 또 일반인은 그걸 듣고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 이것도 아리랑이고 이것도 아리랑인데
1: 그치, 그치.
4: 쉬운 버전의 아리랑.
3: 예예예. 예. 그러니까 근데 들었을 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민요가 굉장히 유행가고 옛날에 그래서 더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고 또 대중들에게서 퍼지고 예. 그래서 경기민요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보면은 저기 판소리 같은 거는 슬픔과 기쁨의 정도가 한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경기민요는 제가 보기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굉장히 비유적인 가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부르니까 느낌이 약간 팝 같은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더 팝적이다.
4: 네, 네, 팝적인, 오히려 팝적인 느낌이에요.
1: 오, 진짜 그렇게 해서
4: 뭐 생활 속에도 좀 더 흥얼거리고 좀 더 쉽고
1: 조금 더 친숙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좀 담백하고
3: 유행가죠,
1: 유행가다.
3: 예, 예.
1: 아, 뭐 오늘 명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0: 유행가죠.
1: 경기민요는 유행가다.
5: 유행가입니다.
1: 경기민요는 유행가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이충희 명창의 최고의 순간 바로 이충희 명창을 대중에게 또 알린 바로 그 곡인데요. 이별가라고 합니다. 이충희 명창의 대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곡 중에서 이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 영화 취화선에서
1: 취화선
3: 예, 취화선에서 이렇게 길 떠나는 장면에서 이별 하면서 하시는데 따라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0: 그렇게 큐티하진 않은데
3: 아니 그래요. 느낌은 이별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한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추석 무슨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음악 없이 선생님이 그 정주 소리 하나 이렇게 돌리는데 거기다가 이별 하시면서 나오시는데 진짜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춘생님의 이별과는 네,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1: 우리가 이별 이래도 선생님 기분 안 나쁘시겠죠?
3: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1: 선생님 보고 계시는 거죠? 네.
0: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1: 제작 맞으시죠?
3: 제가 선생님 앞에서 하죠.
5: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3: 네.
5: 승태 씨가 저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1: 다행이네요. 이별 그 화가 천재 화가 장승업의 일생을 기린 영화인데 그 뭐 마지막 장면이던가요?
5: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장승업이 멀리 떠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1: 네.
5: 거기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보이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의 이별가가 애잔하게 흘러나옵니다.
1: 예.
5: 그 영화 분위기와 장면 그리고 소리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장면인 것 같아요.
1: 네. 제목부터 이별가입니다. 그야말로 이별을 하는 그 슬픔을 표현해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충희 명창의 대표곡이 이별가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맑은 목소리가
1: 리와.
0: 예, 저는 이 이별가가 사실은 그 이렇게 긴 호흡으로 조절하면서 나아가는 음악인데 어떤 가사 전달의 기능보다는 그 어떤 음색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춘희 명창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색을 쫙 펼쳐내어 보이는
1: 귀에 딱 맞다.
0: 예. 사실 가사도 몇 개 없잖아요.
5: 맞아요.
3: 맞아요.
5: 짧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선생님이 이별가를 부르시는 걸 이제 자주 뵀었을 때 참 그 경기 소리가 되게 담백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조금 더 감정을 표현하려면 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별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곡조 자체가 좀 슬프니까. 근데 저희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많은 굴곡들을 선생님은 무대 위에서는 그거를 최대한 절제하세요. 그러니까 왜
0: 풀어내야 되는데.
5: 네. 근데 왜 저희가 연극을 보다가 연기자가 막 울면 조금 저희가 오히려 감소하고 그거를 참아내고 눈물을 꾹 참고 연기를 계속 이어가면 눈물이 저희가 왜 나는 것처럼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 절제하시는데 그 유려하게 뽑아내시는 그 소리가 거기에 어떤 한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슬프더라고요.
1: 경기민요의 그 이별가를 이충희 명창께서 너무나 애절하게 잘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충희 명창이 함께

0: 야, 이게 호흡이 엄청나시네요.
1: 네.
0: 어떻게 진짜 언제 이별 그랬어요? 선생님 언제 이별 그랬어요?
2: 아, 제가 똑같이 못하니까 그냥. 와, 근데 에너지를 흉내내는 거죠.
1: 나도 항의하고 싶었어, 사실 들으면서.
2: 에너지를.
0: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쫙 뽑아내시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가는 느낌? 저 멀리로 떠나시는 느낌?
1: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춘희 명창의 이별가는 민요에 대한 고정관념을 딱 깨는 음악인데 우리가 보통 민요라고 한다면 아직도 뭐 흔히 이런 비유로 하잖아요. 씨름판에서
2: 풍겨랑짱대.
1: 풍겹고 뭐
0: 잔칫날 느낌. 네,
1: 그런 느낌인데 정확처럼
0: 풍미 있게 네, 이런
1: 쭉 나아가.
3: 맞아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사실 자주 하세요. 예전에 씨름판에서도 했고 어디 잔치집에서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게 예술이 되었잖아요.
0: 예술이죠.
3: 근데 이 경기민요가 자칫 잘못하면 가벼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무대 위에서 격 있게 소리하시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0: 그렇군요.
4: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네. 아직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발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0: 그래요?
4: 또 계속 연습, 예, 계속 연습하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가감없이 알려도 주시지만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하시고 또 본인 배우시고 아직도 그러세요.
0: 실제로 두 분은 가르침도 받고 뵙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도 뭐 발성에 대해서 연구하신다는 얘기가 참 와닿았는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3: 저는 고3 입시를 앞두고 이제 선생님께 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높으시고 어렵고 막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그냥 호랑이 선생님 같았어요.
0: 그때는
3: 선생님이 어떤 걸 하지 않으셨고
0: 선생님.
3: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배우면서 이제 선생님이 또 그 이면에 되게 따뜻한 면이 있으신 거를 알고 이제 선생님에게 많이 다가가게도 되었고 지금도 같이 이제 공부를 차 안에서도 저한테 레슨을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그 소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제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분이세요.
0: 네.
4: 누나는 이제 완전
0: 찐제자.
4: 찐제자고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래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제자라기보다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1: 공연하시는
4: 예, 공연하고 같이 다니고 하면서 그냥 차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0: 차에서요?
4: 네,
0: 어떻게?
4: 짬내서.
3: 그러니까 짬짬이도 네. 어떻게든 소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4: 운전하시다가 불러봐라 얘 그거 좀. 음성 이렇게
0: 너무 재밌다.
4: 그럼 조금 부르면 그래 너 잘 알아듣는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정말 그냥 좋은 선생님의 큰 선생님의 모습만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막 선생님이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으신대

0: 알려주고 싶어요. 네. 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급하니까 얘 거기 거기 네. 이러시면서 이제 천장을
1: 이렇게. 네. 여기다가 소리를 해주시고. 여기로 보내 일로 쳐 어. 이러면서
0: 네. 즉각적으로 느낌이 바로 오죠.
2: 너무 자상하시다. 네. 사실 네. 그거는 그냥 네 일이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완벽히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다는.
3: 실제로 이춘희 명창 레슨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3: 예전에 저는 판소리 명창 취재하러 갔다가 밖에서 이렇게 듣고
2: 들었어요.
3: 있는데 무슨 군사훈련 하는 줄 알았어요.
2: 그래요? 어.
3: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또 좋은 스승한테 배우셨잖아요. 안비취 명창. 네.
0: 비취.
3: 네, 이름이 참
0: 예쁘시네요.
3: 예쁘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인데요. 이분이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에 계셨을 때 이춘희 명창이 그 안명창의 제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안비치 명창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늘 이렇게 붙어 다니셨나 봐요.
0: 네.
3: 그래서 어디 같이 가면은 딸이냐고.
2: 아, 모녀 지간이냐?
3: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앞서 우리가 들었던 이별가를 이춘희 명창이 이것을 구세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별굿이라는 네, 그런 공연을 했는데 2009년 공연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헌정했었냐면 당시에 돌아가셨던 그 안비치 명창 네,
2: 스승님께
3: 바쳤던 그런 일화도 있죠.
2: 뭐 좋은 스승 아래에도 이렇게 좋은 스승님이 계속 태어나고 또 우리 두 분도 이춘희 명창의 제자시니까 또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춘희 명창을 경기민요의 아이콘으로 만든 최고의 순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요 하면은 우리 대중들에게도 특별히 친숙한 곡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곡들이 많은데 오늘 나오신 분들의 최애곡이랄까? 경기민요 속 최애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저는 태평가.
2: 아,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4: 짜증을 내서.
0: 아, 시고.
2: 저도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1: 그렇네요.
2: 예, 우리 승태님은?
5: 저는 지금 떠오른 건데 제가 노들강변이라는 노래를 처음 배웠어요.
2: 좀 불러주세요.
5: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보통 경기민요를 이제 배울 때 잡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건 안 하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난 노들강변이 좋으니까 노들강변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배웠던 노래가 노들강변이라는
2: 최애곡이다. 예, 수현 씨.
6: 저는 아무래도 창부타령인 것 같아요. 경기민요의 백미라고 꼽히는 노래인데요. 근데 이 창부타령이 가사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감정에 따라서 선택해서 마음껏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곡조도 위에 음정을 쓰거나 아래 음정을 쓰거나 제가 정말 답답할 때, 속이 탈 때는 한숨 쉬면서 저음으로 쭉 깔았다가 또 어떤 때 조금 기쁘고 아니면 혹은 또 화가 날 때 정말 그거를 고음으로 탁 터뜨리면서 예, 예. 돼요, 그게.
2: 그럼 오늘 한번 뭘로 할지 저희가 그럼 맞춰볼게요. 이게 무슨 기분일지 맞춰보자.
1: 예, 예,
2: 자,
1: 예.
2: 수현 씨 오늘 기분은?

0: 어제 헤어졌네.
1: 제가 봐도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화가 여기까지 샀어요. 네.
0: 그리고 중간에 젊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원수라 그런 거 같아요.
1: 원수로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춘희 명창께서는 과연 어떤 곡을 최애곡으로 뽑으셨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기 민요를 배우는 학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들만이 하는 거였었고, 그런 것만 알았고, 또 우리 엄마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옛날엔 유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음반집 가게. 그래, 집에서 나오면 유성기 집에 앞을 지나가면 그 민요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무슨 민요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다. 좀 저런 소리가 있을까, 저런 노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노래가 들리면 거길 지나가지를 못하고 멈춰서서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그 여운을 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었던 소리가 사발가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사발가고 네 그렇더라고요.

0: 해요.
1: 최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부른 소리가 이제 저는 아리랑을 주로 했거든요. 아리랑은 참 멜로디 자체는 굉장히 단조롭죠. 근데 그 아리랑에 내포되어 있는 테크닉이랄까 또 아리랑의 그 멜로디랄까 단조로움 속에서도 많은 표현을 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아리랑이. 그래서 옛날 말에 뭐 노래를 한번 해봐라. 아 못해요. 그럼 허다못해 아리랑도 못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못해 아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랑이 얼마나 그 까다롭고 아주 그 엄묘함에서 아리랑을 그렇게 가슴에 전달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말하느냐 할 정도로 까다롭다는 거죠. 아리랑 잘 부르기가. 그래서 아리랑 멜로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문가만의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와 그렇구나. 아까 우리 신승태 씨가 처음 배웠던 노래를 기억했던 것처럼 예, 예, 예. 명창께서는 처음 들었던 경기민요가 사발가. 예.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추억이 애틋하게 담겨 있어서 더욱더 애정한다 하셨어요.
3: 그 이춘희 명창이 처음 음악을 접한 게 16살. 예. 예, 1965년.
2: 근데 16살이면 사실 조금 늦으신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해요.
3: 근데 사춘기 소녀였잖아 또.
2: 오 그러니까요. 왜 일찍 소리를 더 안 하셨을까?
4: 사실 일찍 소리는 계속 하고 싶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안 시켜주셨다고 해요. 근데 워낙 소리를 좋아하셨고 그 석탄백탄 사발가를 듣게 된 것도 너무 노래를 좋아하니까 엄마 노래 좀 불러봐. 아니 노래 아는 거 없어. 아 엄마 노래 한 곡도 없어? 이러셨대요 선생님이.
5: 맞아요.
4: 그렇게 해서 불러주신 게 석탄백탄 타는데 이러면서 그때 부르셨던 게 사발가였던 거예요.
2: 아~ 네. 자 그리고 이춘희 명창께서 두 번째로 꼽아주셨던 최애곡 바로 본조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에도 본조 뭐 이렇게 이름이 붙네요.
5: 엄청 많죠 아리랑은. 네. 사실.
2: 어떤 아리랑인가요?
4: 그러니까 아리랑은 아무래도 우리 민족 대표의 민요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변형된 아주 수많은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네. 이 아리랑은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에서 주제가로 쓰인 노래인데요. 네. 이것을 지금의 아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릅니다.
2: 아, 그렇죠. 뭐 아리랑 하면 누구나 다 뭐 에피소드도 하나씩 있을 것 같고 추억이 있을 것 같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보 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리랑.
6: 아무래도 아리랑 하면 2002년 월드컵 아닙니까?
4: 맞죠.
6: 원래 4분의 3박자 곡을 갖다가 네. 4박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4: 맞아요, 맞아요.
6: 아, 아리랑.
2: 윤도현 밴드.
6: 네. 아.
3: 20년 전에
6: 바꾼 거죠.
7: 그렇게 됐어요?
3: 네. 2002년.
7: 우와, 그러네.
4: 저희 나이가 대충 가늠이 되는 뭐.
2: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그런 쪽 밴드 일을 하시니까 네. 아리랑이지만 아주 힘이 있었던 그 아리랑.
6: 그 아리랑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2: 짝짝짝짝짝 맞네.
3: 저는 아리랑을 한국에서 들을 때보다 외국에서
4: 맞아요.
3: 들을 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교향악단이 해외 공연을 갔을 때 앵콜곡으로 이 곡을 많이 연주를 해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음악을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이 아리랑이 처음에 잔잔하게 늘 나오거든요. 그때 뭔가 다
2: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네.
3: 또 특히 해외에서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 공연 취재가 끝나고 숙소까지 가는 길에 계속 그 음악이 저한테 맴돌아요.
8: 네. 그리고 또 전 이제 알려줘도 봤거든요 외국 분들한테.
2: 그래요?
3: 근데 잘 따라 부르죠.
8: 예, 네, 되게 잘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갔는데.
2: 프랑스?
8: 네, 프랑스 분들이 되게 잘하세요. 아, we want. 진짜 이렇게 아, we want.
2: 왕,
3: 아흐앙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이야. 근데 아리랑을 되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잘 따라하시고
2: 정말 세계 속의 아리랑입니다. 네. 그런데 이춘희 명창에게도 본조 아리랑이 남다른 의미를 가진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여부 네.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회의장에서의 이야기 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1: 네 맞아요. 와 선생님이 저희 가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일까 근데 보면서 저도 느끼지만 선생님도 분명 거기서 막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꾹꾹 참으면서 아리랑을 부르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물 날 것
2: 그러니까.
1: 같아요.
2: 그러니까.
3: 네. 그리고 그때의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약간 좀 투사의 정신으로 프랑스를 가셨어요.
2: 그래요.
3: 왜냐하면 아리랑을 놓고 중국하고도 약간의 좀 마찰에 있었는데 한국이 먼저 등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 투사의 심정으로 가셨던 거죠.
2: 이거는 국익이고 쾌거네요. 네.
3: 그렇죠.
2: 거기서 이루어낸 상황은 예.
4: 연세가 조금 있으신 상태였고 예. 근데 이제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아.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 뭐 타이밍 딱 보고 들어가자마자 딱 하고 나와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아요.
3: 주어진 시간이 2분이었는데
2: 왜 2분이 주어진 거예요?
3: 이게 뭐 이렇게 정식 공연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은 좀 이 아리랑을 등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그 시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게 끌어낸 거죠. 아.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은 딱 2분밖에 없었고 이춘희 명창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했다고 해요. 한복을 입고 한 9시간 정도 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2: 9시간이요?
3: 예, 들어가는데 뭔가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 딱딱한 회의를 하다가 영어로 회의를 하다가 예. 뭔가 동양의 여성이
2: 한복을 입고
3: 예, 싹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에
2: 뭐 이미
3: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신비한 노래를 부르면서 야. 나오는 그 풍경을 스님은 머릿속에 딱 갖고 계셨던 거죠.
4: 예. 그때 이제 원래 본래는 후렴을 부르고 이제 가사를 부르기 마련인데
1: 아리랑부터
4: 네, 원래 선생님께서 그날은 이제 빨리 이제 전략을 짜셔서

0: 이렇게 이야. 그 딱딱한 회의장을
1: 근데 들어보니까 예. 이게 약간 협박성이네. 너네 우리 아리랑 등재 안 하면
2: 나를 뭘 발병한다.
1: 그러니까 아리랑이고 뭐가 없다. 일단 우리 선택 안 하면 너네 발병난다.
3: 야, 뭐 이렇게 이야기로 전에만 들어도 감동의 물결이 있는데 이 무대에서 직접 부르시고 정말 그 아리랑을 부르셨던 우리 이충희 명창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희가 이충희 명창이 부르는 그 본조 아리랑이 어떤 느낌일지 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0: 네, 이게 바로 본조 아리랑이죠.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네. 그 친숙한 아리랑을 명창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확실히 더 구슬프고 절제되어 있지만 너무나 슬픈 건 사실인 우리 민족의 한이 느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1: 저는 뭔가 이렇게 잘 요리된 한정식을 먹은 듯한
0: 예. 정갈하고
1: 예, 되게 이렇게 정갈한 소리인데 저 사실은 이춘희 명창 공연을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은 늘 받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최근에 올리는 공연들을 볼 때마다 제목들이 참 재밌는데 그 2017년에 제가 봤던 공연 중에 춘희 춘희 이춘희 그리고 아리랑. 아. 예. 사실은 이거 공연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어디 명창이 이름을 춘희 춘희 이춘희라고 그렇게 함부로 부르느냐.

0: 그때 그 선생님 하얀 조명 아래 네, 그 하얀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들은 본조아리랑은 아니지만 기나리랑 네,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도 놀랐던 게 일종의 싱싱한 회를 먹는다는 느낌이랄까? 왜냐하면 반주 악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를 오로지 선생님의 목소리로만 채웠는데 와, 그것과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목소리를 따라서 어떤 새벽에 그 한국의 명산의 능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듯한 굉장히 회화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아리랑 하면 어떤 놓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아리랑을 알리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2: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젊은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전통만 이렇게 고수하시다 보니까 전통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희문 씨가 예. 이제 워낙 파격적인 비주얼의 소유자잖아요. 이제 가발을 쓰고 막 힐도 신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선생님께 예. 선생님 저랑 공연 좀 하시죠. 근데 가발 쓰시고 드레스 입고 힐을 신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머 얘 너무 재밌겠다. 선생님께서 어머 얘 난 그거 못해가 아니라 어머 얘 너무 재밌겠다 하고 실제로 하셨어.
3: 안은미 선생님 공연에 이렇게 합작 공연을 얘가 이제 뭐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저를 보고 와서 봐달라고 그러고 와서 보는데 굉장히 얘가 다양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하더니 점점 얘가 그냥 완전히 재즈니 뭐 이렇게 그냥 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그냥 다양한 탈바꿈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도 같이 그 공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 좋다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만하면 가발 쓰고 같이 드레스를 입고 해봤죠. 그래서 아 이제 세 번째 또 하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 몸만 가져 그래서 제가 못 안 하고 이제 지금은 얼마든지 김문희 하는 데는 제가 응원을 하죠.
2: 그렇게 해서 드레스 입고 가발 쓰셨는데 또 하필 저희 선생님께서 머리숱이 조금 없으신 편이세요. 근데 그 가발을 쓰니까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모습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공연을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콜라보를 하셨던
1: 적이 있어요. 그럼 부른 노래는 어떻게 돼요? 그 공연에서.
2: 미녀를
4: 그냥
2: 불렀어요.
4: 미녀를 같이 이제 그 밴드하고 같이 부르세요. 그 공연을 싱싱 공연 해가지고
2: 네.
4: 진짜 높은 무드 신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파마
1: 옷은
4: 파마 원피스 예 원피스 이렇게 어머. 처음에는 그 가죽을 입으신다고 선생님 막 미니스커트를 갖고 오셨는데 아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그냥 원피스 선생님 오늘 입고 오신 거 입으시죠 이래가지고 원피스에다가
2: 힐
4: 12cm?

0: 야, 그 정도
1: 됐어.
2: 야, 그거는
3: 생애 처음으로 마돈나가 돼봤던 순간이
2: 맞아,
3: 진짜.
2: 맞아. 요즘 말로는 킬힐이에요. 맞아. 그 정도면 킬힐.
4: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이제 무대까지 올라갈 때는 저희가 같이 선생님 올라가 같이 올라가고 무대에서 선생님 나가서 혼자 노래 부르시고 그랬어요.
2: 민요.
4: 예, 그때 건드렁 타령이랑.
0: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래는 그대로 하시고 이 복장과 음악이
4: 이제 밴드와 함께 네.
2: 반주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네.
3: 예전에 그 국립극장에서 설립자들이라는 네. 공연이 그 이춘희 선생님의 스승이죠. 박춘재 뭐 그런 명창들을 네. 기리는 공연이었는데 대명창이 스승을 기리는 공연이면은 엄숙하거나 예, 예. 뭐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때 그 공연보다 깜짝 놀랐어요. 맹꽁이 타령을 부르는데
4: 단체로
0: 그때 한 맹꽁이
3: 맹꽁이 타령을 부르는데 진짜 한 50명의 소리꾼들이 젊은 소리꾼들이 맹꽁이 복장을 하고 나와서 맹꽁이처럼 뛰면서
2: 진짜요?
3: 맹꽁이 타령을
0: 불렀어요. 발림 안 하고
4: 그냥 막 뛰면서 그,
0: 개구리같이
3: 개구리처럼 막, 예, 예. 아니 맹꽁이 타령의 가사에만 나오던 맹꽁이를 직접 이 눈앞에서 보니까 사실은 좀 이게 과하다 싶으면 명창으로서는 아 이건 좀 맞아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전폭적으로
0: 너무 좋아하셨어.
3: 예, 지지해 네, 주셨다고 하더라고.
2: 뭐 본조 아리랑이라는 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같으니까 확실히 명창의 음악의 세계는 넓고 깊은 듯합니다. 자 그럼 이춘희 명창을 최고의 경기민요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준 또 다른 최고의 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은 바로 소춘향가예요. 이 곡은 이춘희 명창이 경기 잡가를 알리기 위해서 무대에 오를 때면 꼭 부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 소춘향가는 딱 제목에서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2: 춘향이.
3: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오묘한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예, 부르시면서도 본인이 재미있게 이 기법들을 즐기시면서 부르신다고
2: 그렇군요.
3: 하더라고요.
2: 근데 춘향가와 소춘향가 뭐가 다른 건가요?
3: 예.
2: 짧게 축약을 한 건가요?
0: 춘향가의 작은 버전?
3: 작은 버전이죠. 짧은 버전이기도
0: 하고 네, 조금 축약된
3: 하고.
0: 네. 네, 내용이
2: 그러면은 뭐 명대사, 명장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네, 오늘 들어볼 이 소춘향가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된 사설이자 도입 부분으로 듣는 사람이 가장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2: 그래요?
0: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증폭되는 아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소춘향가를 부를 때 가장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불러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2: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들을 거잖아요.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쓰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4: 선생님이 이제 소리가 선생님 호가 단성이시거든요. 단성, 아침의 소리라는 뜻인데 우와. 딱 듣다 보면은 아침이 딱 밝아오는 이런 새벽에 고요한 시간이 딱 들릴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네, 그런 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탁성이나 이런 소리보다는 이제 좀 맑고 청아한 소리가 특징적이신데요. 그게 이 소춘향가에 또 유난히 잘 묻는 노래이기도 해요.
2: 이 소춘향가를 부르는 명창의 목소리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춘희 명창이 부르신 소춘향가 함께 들어보시죠.

0: 예. 아, 역시 목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하시는데. 네,
1: 맞아요. 좀 이렇게 소춘향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그 선생님 젊은 시절의 음원이어서 그런지.
2: 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1: 뭔가 진취적인 분위기인가?
2: 네, 아무래도 그 판소리보다는 경기 잡가가 형식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 부르는 곡조도 조금 이렇게 쭉 평이하게 진행이 되다 네. 보니까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지 않고 조금 담담하게 불러요.
1: 네. 이쯤에서 잡가 민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잡가는 뭐고 민요는 네. 뭐다?
2: 잡가는 전문 예능인들의 소리라면 민요는 우리 민중의 노래다. 아주 크게는 예,
3: 노래. 잡가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2: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3: 아, 남도 잡가도 있는 거예요?
4: 있어요. 그렇죠. 남도 잡가도 있어요.
2: 서도 잡가도 있어요. 예, 예, 예. 지역마다 각자 이제 잡가가 있는데 이 잡가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만큼 조금 더 테크닉적인 어렵지. 부분을 네, 요하고 네, 소리를 많이 훈련된
0: 한 단계 위에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 잡가 중에서 당시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곡들을 모아서 경기 12잡가라고 아, 12곡을 네. 네, 꼽는데 이 노래 하나하나들을 보면은 아, 당대에 그 유행했던 그 전문 소리꾼들이 어떠한 기법들을 현란하게 구사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0: 우리 신승태 씨는 직접 들으신 적 있죠?
5: 선생님은 유독 굉장히 이쁘고 다소곳하게 부르세요.
0: 어떻게 하는 게 소춘향가를. 이쁘고 다소곳한 거예요?
1: 또 어떻게 부르려고?
5: 약간 아 제가
1: 이별 이것처럼
5: 이별을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요거는 약간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예 뭐 입을 약간 입을 약간 이렇게 춘향 이렇게
0: 저기요 빅 타이트 좀 들어와 주세요. 빅 타이트.
5: 이렇게 약간 이렇게
1: 이 모양이 동그란데?
5: 네 그럼요 동그랗게 이렇게 딱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이쁘게 더 내시는 것 같아요.
0: 오 네, 맞아요. 진짜 이런
5: 이쁘게 불러야죠 사실은 소춘향가인데 네,
1: 실제로 그 이춘희 선생님의 노래론이라고 해야 될까?
0: 노래론?
1: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좋은 입 모양에서 나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어떤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2: 그거를 그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고
0: 아, 여기가 저도, 그릇이다.
2: 네, 그래서 저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넘치면 음식이 다 이제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추냐 이 정도면 되는데 추냐 이렇게 버리면 너무 퍼진 소리가 나잖아요. 너무 웃긴.
0: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치윤 선생님 나오셨어요. 오, 너무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5: 아니 진짜 비슷해요. 비슷해요. 왜 그릇도 비슷하게 생겼죠?
0: 그릇이 비슷해요. 아유 선생님이 그렇게 소춘향가를 아끼신다면서요?
2: 선생님께서 소춘향가를 주로 잘 부르시게 되는 것이 이제 문화재청 행사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재 종목을 알려라라는 취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면 이 잡가를 알리고 싶으셔서 아, 더 유독 부르세요.
0: 역시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고 네. 알리고 싶으신 그 마음. 이춘희 명창에게도 저희가 이 소춘향가에 대한 마음을 여쭤봤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들어보시죠.
6: 이 그 저기 소춘향가를 갖고 제가 대회를 처음 나갔을 적에 소춘향가를 택했어요. 소춘향가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배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소춘향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또 그 추억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소춘향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소춘향가도 잡가 중에 가장 그 테크닉이 아주 많이 필요한 소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테크닉 중에서도 그냥 누르고 꿋꿋하게 누르는 거 쫄라 쪼르는 거 이렇게 그런 목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참 12잡가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중이거든요. 이제 근데 여지껏은 멀었어요. 그 주로 저 자신도 공연을 하면 주로 민요를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시청자분들 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랄 뿐입니다.
0: 네, 역시 선생님의 그 12잡가에 대한 남다른 애정, 네. 열정 대단하십니다. 뭐 제자분들은 뭐 익히 느끼시고 알고 계신 상황이죠?
2: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춘향가뿐만 아니라 12잡가 전체의 곡을 다 부른다라는 게 참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소리꾼으로서 그 길을 또 닦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판소리 완창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경기 잡가 완창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판소리는 안일이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노래만 계속 이제 12곡을 3시간가량을 불러야 되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그렇네요. 네,
2: 그래서 조금 힘든데 한번 선생님의 말씀처럼 네. 진짜 이 12작가를 알리기 위해서 또 저와의 도전을 위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저희의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정해졌어요.
0: 네, 정해졌어요?
3: 잡가입니다.
2: 그 잡가라는 걸로 진짜 경기뿐만이 아니라 네. 네, 여러 가지 넘나들면서 맞아요. 지역적으로 네. 하시면 네.
1: 빨리 최수연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3: 알지?
2: 아, 저희는 이미 함께한 사이여서 네, 네. 얼마든지.
0: 네, 경기민요를 이끌어오시고 발전시키시고 지켜오고 계신 우리 이춘희 명창의 국악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준 곡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분 어떠셨는지 제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신승태님.
4: 네, 오늘 이춘희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계속 건강하셔가지고 많은 제자들 또 많은 후배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
0: 예쁨 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2: 남은 시간 선생님의 더 또 멋진 최고의 순간이 되기 위해서 제자로서 옆에서 잘 보필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0: 네. 네, 우리.
3: 네. 그 전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국악의 그 본래의 모습을 또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아이템을 얻어서.
0: 오늘 일석이조의 방송을 네. 하고.
1: 최고의 순간이셨겠네요.
0: 최고의 순간. 네.
1: 저는 오늘 이춘희 명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 최수연 씨랑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춘희 명창은 수많은 이춘희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되게 훌륭한 제자를 네.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목격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그런 제자의 발언을 통해서 명창의 또 다른 모습을 네. 보았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노력과 결실이 어떻게 보면 다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네. 우리 최수연 수제자께서 나와주셔서 네.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 경기 민요를 향한 그 뚝심과 사랑, 애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날의 이춘희 명창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해봤습니다. 명창 최고의 순간. 마지막으로 이춘희 명창의 긴 소리 인생을 함께한 대표 경기 민요 중에 하나죠. 이별가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발을 쓰게 되면 평소에 못했던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들을 발을 쓰게 되면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은 일탈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한번 이제 다른 나로서 놀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칼로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2: 동편제 국악거리 축제 수분장 문의에 문의합쇼!

0: 신명의 톤, 신명의 피치, 신명의 높이 산 좋고 가야 됩니다. 경치도 보시면서 산 좋고 물 좋고 갑니다. 시! 하!
1: 산 좋고 물 좋고
0: 화이팅!
2: 아마 탈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탈춤이 가지고 있는 신명의 매력과 그리고 그 그때그때의 소통 그리고 관객과의 만남.
3: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탈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탈을 안 썼을 때는 좀 잘 안 되던 동작들이 좀 소극적인 춤사위들이 탈을 쓰면 그 뭔가 모를 해방감, 뭔가 모를 자유로움에 훨씬 더 큰 춤사위가 나오고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오죠. 손이 안 돼서 이 발을 이용해서 발이라도 이용을 해서 끝끝내 북채를 잡아내고 그 북 또한 잡아내서 승화시키죠. 슬픔을 한을 신명으로서 그 흥으로 풀어내는 그 구조가 제한테 감동이 되지 않았나.
4: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아 중도 분해하고 춤추고 너는 세사인데 나도 춤이나 한번.
5: 탈춤 광대들은 사실은 그렇게 탈을 쓰고 한번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으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춤이 가지고 있는 매력, 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이고 그걸 넘어서 이제 관객들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한 저희가 하는 메시지에 동조하고 그런 것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0: 정선으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1: 나비야 나비야
0: 안심아
1: 나비야 너 도망자.
0: 아이고 좋다 둘.
2: 네, 신기하고 재밌고 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막 전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슷하시는 콘텐츠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어서 좋은 걸 몰랐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생길 때 내가 하고 있는 탈춤이 참 가치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더 좋게 전승이 되고 발전될 수 있겠구나. 예.

후련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업고 논이 난디.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나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 뒤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4: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갔다.
5: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6: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3: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7: 서라 어디요?
5: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8: 죄송합니다. 아까 못하겠어.
3: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빛도 가르지 못한 그늘. 시커먼 어둠은 바위처럼 단단한 진정성을 지녔는데요. 변치 않는 검은색으로 금강석에 칼을 새기듯 붓질을 하는 화가. 자연과 우주가 담긴 그림과 글씨의 세계.

0: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신령한 기운 가득한 소나무 숲 속에 봉분 세 개가 예쁘게 솟은 곳, 경주 삼릉입니다.
1: 아, 이 신선한 공기 느껴지시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경주 남산의 오래된 숲, 삼릉숲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주에 살면서 경주를 그리는 화가 박대성 화백인데요.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 이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 골짜기 곳곳 신라 유적이 있는 경주 남산의 서쪽 자락. 천년이 넘은 왕릉과 숲 바로 옆에 박대성 화백이 살고 있습니다.

0: 오랜만에.
1: 아이고 웬일이세요.
0: 잘 지내셨어요?
1: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1: 예, 예. 아유, 오늘 참. 예.
0: 경주에 왔습니다.
1: 예, 아유. 네. 환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예. 저를 좀 드시죠.
0: 아,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이고, 그래. 자, 누차전도 드세요.
0: 와.
2: 서재 겸 침실로 쓰는 화가의 방.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가 한가득 걸려있네요. 마치 그림 같은 글자들. 자, 이제 그림을 보러 작업실로 가볼까요?
1: 네, 저 작업실로 갑시다.
0: 바로 옆에 덕님 작업실.
1: 자, 듭시다.
0: 오, 네, 감사합니다. 네,
1: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0: 와, 이 공간이 진짜.
1: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0: 와.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가의 작업실에 초대를 받다니요. 와, 좀.
2: 직접 수집한 고미술품을 그린 고미 시리즈를 작업 중인 방. 이제 화가의 작업실 같네요.
0: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도자기라고. 와, 진짜.
2: 물감 냄새와 묵향이 기분 좋게 풍기는데요. 와, 붓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낱낱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1: 뭐, 아는 데까지 해줘요.
0: 감사합니다. 자, 1945년입니다. 바로 이곳 경주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거기에서 미술

0: 뉴스를 처음으로 아, 참 재밌다라고 접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1: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전통 마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전통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0: 네.
1: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모신다고. 새벽에 이제 내가 일어나 보면, 그 머리맡에 이제 그런 지필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엉금엉금히 올라와서 이렇게 병풍을 보고 흉내를 내서, 그거 그리는 게 최초에 내가 붓을 잡은 건데,
0: 그때 몇살 때?
1: 그럴 때 내가 4살인지 5살인지 몰라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그럴 때 이제 집안 어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예, 그단 한마디요.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0: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갖고 놀면 혼낼 수도 있단 말이죠.
1: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항상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어린이는 미완성의 미완성이니까 절대 혼내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0: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게 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셨지만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또 닥쳐옵니다.

0: 내가 국민학교까지는 아주 제대로 학교를 다녔어.
1: 네.
0: 다녔는데 이제 중학 진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9km 떨어진 데라. 9km 떨어진 데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1: 네.
0: 통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또래의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가 나를 놀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는 치명적이다.
1: 그렇죠.
0: 그 어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1: 아.
0: 네. 이제 그런 이제 독학이 된 건데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 운명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돌이켜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0: 네, 운명이죠. 네.
1: 네. 그런 삶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바깥 세상 첫 나들이를 하신 때가
0: 중학교 졸업을 하고
1: 예.
0: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서 뭐 좀 있으니까
1: 네.
0: 어른들이 이래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런 선생님을 마련해서 그 길에 그래 가게 됐어요. 한 18살쯤 됐는 것 같아요.
1: 18살.

0: 그러시다가 이제 한 1960년대 후반쯤 돼서 서울에서 그때 활동을 하시던 그 당대 이제 한국화의 거장들을 또 만나시더라고요.
1: 그럴 때 맞은 저 집안 아저씨의 부인이 그 상당히 명문가에서 시집을 오셨어. 예,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셨더니 우리 형부가 그 상당히 그 서울에 유명한 조각가니까 거기를 한번 같이 갑시다 하더라고. 나는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뭘 내가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갈 만한 이목도 안 되고 그래도 빠지 못해 갔어. 그게 이제 뭔가 뭐 과거에 서울미술대학이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영 조각가를 만났어. 그 어린이 서울미대 그 학장이다. 그림을 몇 점 이렇게 말아서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 김종영 화백 각백이 뭘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이제 깔아서 냅장을 피워놓으니까 아 이건 동양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동양화 교수가 누가 나오셨느냐. 그럴 때 이제 뭐 월전, 서세옥, 뭐 박노수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래 박노수 화백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좀 오시라 해라. 그래서 이제 첫 만납니다. 그게 운명이 결정된 날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니 좋은 스승 될 만한 분이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영찬 화백입니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정통체

0: 최고 코스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행운이죠.
1: 그러니까요.
0: 한 1년쯤인가 왔다 갔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아마 그 다음에쯤 내가 국정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 1년 배우시고 바로 다음에 또
0: 그래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1: 네.
0: 그래서 연속 8년을 입사했습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연속 8년을 쭉 입사했는데.

0: 선생님께서 아까 국전에 8번이나 입상을 하셨다는 얘기 직접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커다랗고 대단한 일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1973년에 대만에 고궁 박물관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1: 그러니까 대만을 내가 간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이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 동양화의 원조인데 그 원조라 하는 게 항상 이 마음에 부담을 줬어. 그런데 중국이라 하는 그 당시에는 주계 장막에 처져서 가볼 수도 없고
0: 없죠.
1: 장계식 총통께서 그 중국의 서화 보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대만의 고궁 박물관이라 하는데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딱 보고 나서 어떠셨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1: 아니 나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가 그럴 때 한 숙소에 가서 한 3일을 내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일생 해온 게 내 나름대로
0: 네.
1: 이게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0: 왜요?
1: 내 행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내인데 이 충격을 준 그림은 송나라 때. 송 4대가 뭐 어마어마한 송원 기라성 같은 네. 그런 거장들이 네. 크기도 엄청실이 크고 수백 곳짜리가 이제 떨어져 있고 한데 네. 축으로 걸렸는데 이야 나는 그 산속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그림을 포기하자 내가 살 길이 없고 말이야. 내가 살 길이 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갑자기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백지로 돌리고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0: 진짜 선생님은 머물지 않으세요. 계속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큰 충격과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고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큰 전기가 생긴 게 1979년이더라고요. 당시 중앙일보사가 야심차게 시작한 그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1: 이제 그게 이제 왜 됐냐면 제가 이제 대만을 갔다 와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낙선을 시키더라고. 낙선을 했어. 그 다음에 또 낙선을 했어요. 아.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연, 학연 뭐 이런 게 그 당시도 심해고 지금도 맞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사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민전을 하나 만들자. 네.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첫 해에는 대상 없는 장려상을 네. 1회에 네. 네 사람이 공동 수상했어.
0: 아이고, 하고 대상은 없고.
1: 다음 해 그 가을 풍경을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이제 네. 만든 신문이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이 삼성가의 전속화가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1: 이제 그런 행운이 왔어요.
0: 네.
1: 예, 이제 그런 행운이 왔는데 제가 한 4

0: 4년쯤 했습니다. 한 4년 하니까 없는 사람이 좀 돈이 있게 되면 호화를 부리기도 하고 나도 그래 했습니다.
1: 아, 그때 좀 뭐 월급이나 이런 게 풍족하게 주어졌나 봐요.
0: 그렇죠. 엄청나게 풍부해졌지. 풍부했는데 여러 개의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집사람이 보니 좀 시원찮게 보였겠지. 그리고 어느 날 아빠 돈 좀 고마버리면 안 돼요. 그 왜 그래 하니까 돈이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

0: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가 1988년.
1: 네, 88년.
0: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43.
1: 네, 43.
0: 43세
1: 그래서 이제
0: 나이에.
1: 그렇게 큰 계기가 되긴 돼.
0: 맞아요. 1988년에 전시할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었는데.
1: 네, 그 부회장님이시죠.
0: 그렇죠. 근데 전시가 끝나고 나서 화백님을 보자고 하셨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존경합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저를 존경하시냐고 내가 강도라도 1, 2풀이 하는 데 가면 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회장님 내가 원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 원이 뭐냐. 중국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비자를 받아주셨어.
0: 아, 진짜요? 네,
1: 그래서 중국을 석 달 열흘 다녀왔어.
0: 석 달 열흘?
1: 네, 석 달 열흘.

0: 근데 그 되게 중요한 화가 한 분을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1: 디크라이라고 이가염.
0: 이가염. 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1: 그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내일 좀 뵙게 될 수 있나 하긴 했노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와병 중이라서 외래계 방문을 원한다 하더라고. 이념도 다르고 네. 굉장히 오기 어려운 나라에 왔는데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병환 중이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내가 몇 시에 오라 하면 몇 시에 창문을 열어주면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다. 그래 전해라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적중했어. 네. 15분면 내로 해주겠다. 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느라. 그래서 그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어른이 참 인자하더라고. 네, 아주 인자하시더라고. 또 우리 저희 보시들이 또 이렇게 보시고 그랬더니 참 기초를 잘 닦았다. 아주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그럼 내가 질문을 했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통역을 하고 하는데 글씨를 중요시해라. 그럼 뭐건 어떻게 쓰니까? 뭐건 어떻게 쓰느냐 이거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를 중요시해라. 네. 배운 게 큰 두 가지라. 그게 내인데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
2: 글씨를 중요시하라. 먹이 가장 중요하다. 화가 박대성은 매일 아침 붓글씨로 하루를 열며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처음부터 열기를 띠는 이 화가와의 대화. 잠시 바람 쐬러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1: 아이고.
3: 와.
1: 여기.
3: 와, 여기 진짜 경치가.
1: 여기 좋죠.
3: 좋네요가 아니라 정말 네. 뛰어나고 아름답네요. 네. 집 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야,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와, 이 정원이
1: 이 조각들.
3: 네. 너무 근사해요. 와,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20년이 넘었고.
3: 20년이 넘었다?
1: 네, 24년 됐어요.
3: 와.
1: 네, 됐는데.
3: 그러면 90년대 말쯤에 오셨네요.
1: 그렇지. 99년도.
3: 99년에. 네.

0: 저도 이왕 남산까지 왔으니까 선생님 여기 남산의 유적들 좀 보고 싶은데.
1: 아,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0: 아, 예, 예. 그럼 가볼까요?
1: 예, 가봅시다. 예.
0: 네, 좋습니다. 예.
2: 경주 남산 동쪽 자락 탑골의 불무사. 경주 사람들에게 옥룡암으로 익숙한 절이 늦가을에 물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가 요양하기도 했던 절에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다며 화가가 안내합니다.
3: 가을이 아주 무르인 것 같아요.
0: 완전하게 내려앉았어요.
1: 기가 막히네요.
0: 그러니까 오늘은 또 햇살도 좋고 이 낙엽들이 양탄자.
1: 양탄자, 그렇네.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이 여도 편해.
0: 그러네요.
2: 비밀의 화원 같은 탑골에 과연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1: 저기가 이제 부처바위라.
0: 오.
1: 저게 그 부처마을이라 하는데.
0: 네.
1: 저기 보면
0: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바위.
1: 네, 저거.
2: 옥룡암 뒤에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바위. 계단을 오르자 경주 남산 탑골 마예불상궁, 일명 부처바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0: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처패밀리?
1: 네, 부처패밀리. 여러 그 군상들이 있는데 본존불 밑에 뭐 없는 게 없어.
0: 어머.
1: 많이 있어요.
0: 아니 근데 좀 예쁘고 매끈한 바위에다가 조각을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좀 두덕두덕 붙어있는 바위 같은 느낌도 있고.
1: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날 이 자연 바위가 이런 정도로 매끈한 것도 쉽지 않지. 연꽃이 하나 쏴악 올라오는 거예요.
0: 연꽃이?
1: 연꽃이죠. 이 연봉우리야 이거. 막 피기 직전 연봉우리가 잎을 터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0: 와. 와, 가까이 왔어요.
1: 그러면 기자.
2: 사방에 신라때 조각으로 가득한 부처바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북쪽면. 연꽃에 앉아 천계를 쓴 불상의 양옆에 신라때 목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9층으로 된 동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일까요?
0: 우와, 이쪽은 또 다르네요.
1: 이거 올라오세요.
0: 와, 느낌이 확 달라. 와.
2: 바위의 동편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폭 13m에 달하는 수직 안반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캔버스인데요.
1: 거울로도 또.
2: 신라인들은 마치 그림 그리듯 극락세계를 묘사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천들이 압권입니다.
1: 여기도
0: 멋있어.
2: 자, 이제 부처바위의 정면이라 할 남쪽으로 올라봅니다. 동서남북 내면에 각기 다른 공간미를 보이는 부처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이라 할 수 있죠.
0: 아니 근데 저 진짜 이런 광경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근데
0: 아니, 어떻게 이런 조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 부처바위 남면은 부조로 된 삼중불 옆에 환조의 열애상이 세워져 있어 입체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입니다. 불꽃이란 본존불과 풍만한 열애상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데요.
0: 이야, 아니 저는 진짜 지금껏 경주에 와서 뭘 보고 갔나 싶을 만큼
1: 열을 오는 사람들 지극히 드물어.
0: 너무너무 네, 귀한 그래.
1: 경주가 아직 속속들이 안 알려져서 그래요.
0: 놀랍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신라의 모더니즘이다.
1: 나는 이게 모더니즘이다. 거기에서 보면 이 바위의 선을 활용해서 또 직선적인 탑을 넣고 그런 거 보면 모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걸 내가. 그래서 내가 미국 뉴욕에서도 깨친 거예요. 그게.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모더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의 자취를 보면 1988년에 호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성공적으로 여신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가기 어려웠던 중국 본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착같이 진짜 열심히 보고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0: 1990년대에 미국입니다. 뉴욕을 가셨어요.
1: 이런 참 천수백 년전 유물에서 내가 뭘 느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생각하면 가장 첨단 사회가 어디냐? 이게 뉴욕입니다. 그래서 내 뉴욕을 가서 이제 그 맨하탄 가는 그 특수한 거리는 이 산처럼 이 산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0: 건물들 때문에, 예, 빌딩
1: 빌딩
0: 때문에.
1: 숲을 지나가다 보면
0: 그렇죠.
1: 그게 달도 걸리고 별도 볼수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하는 건 뭔가 하면 과거의 이 예술, 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 복잡한 데서 자꾸 탈피해서 탈피해서 단순화시킨다고 보는데,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아, 모더니즘이 여기에서 벌써 실행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조형을 하면서 여기 딱이 탑을 보세요. 직선과 곡선을 가장 현대적인 걸 벌써 천수백 년 전에 저런 조형물이 딱 들어서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0: 그러네요.
1: 예. 모든 일이 천년 전에 극치를 이뤘다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요새 가는 이제 우리가 설치하지만 이거 이상 설치가 어디 있나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1년 만에 경주에 와서 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0: 보니까 이제 서양화가 당시에 추구했던 게 사진 같은 사실적인 그림들을 추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들에
1: 근데
0: 대해서
1: 추상화칸이 따로 또 만들었지.
0: 그렇죠. 그런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거고.
1: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을 찾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수목화는 처음부터 추상, 구상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표현하게 돼 있어. 왜 여백의 미라클이라는 것도 있고, 네.
0: 그렇죠.
1: 선 위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0: 그렇죠.
1: 자체가 추상이라. 그러나 그리는 물체 자체는 구상 쪽으로 그걸 담게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경주로 바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이 아주 발 빠른 행동이 뉴욕에서 돌아오신 지 하루 만에 짐을 싸고 경주로 내려오셨다면서요?
1: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도 젊지만은 아주 뭔가 이제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뭘 참고 이런 걸 못하는데.
0: 네.
1: 그 하룻밤을 자고 짐을 꾸린 지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불구사 좀 가야 되겠다니까. 좀 쉬가 가지 뭘 그렇게
0: 그러니까
1: 바쁘냐고.
0: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 텐데.
1: 시차하고 뭐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

0: 그래서 제가 짐을 꾸리가 불국사 그 여관 앞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되더라고. 그 불국사 입구에 들어간 게 문을 크로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 5분만 내가 여기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1: 네.
0: 날 좀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불국사 건물 앞에 딱 서니까 이 아랫두리가 흔들려서 흥분이 됐어. 도저히 5분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되돌아와서 숙소로 와서 잤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그 뭐 엄청실이 다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왔어.
1: 그때 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셨을까요?
0: 이 너무 흥분하면 그런가 봐.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냥 거기서 뭐 발견하신 게 있는 거예요.
0: 이제 그 가람을 뉴욕에 있을 때 생각을 했어. 이 장축으로 긴 동서로 이렇게
1: 네.
0: 긴 회랑이고 이 위에 이제 이 둘러친 회랑 같은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입체가 나와. 예, 그래서 그 가보니까 그게 너무 현장에 오니까 내가 그냥 흥분했던 것 같아.
1: 와, 그것이 참 한 예술가에게는 얼마나 운명적인 일이겠어요.
0: 참 귀한 그런 시간을 기억을
1: 맞아요.
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참 뭔 대물 하나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0: 1년 방을 얻었어. 불호사.
1: 네.
0: 마침 저 불호사에서 허락을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했어. 내가 방을 하나 부담받았어.
1: 아, 불국사 안에
0: 안에.
1: 방을.
0: 안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선정실 가는 데가 있어. 방이 세개 있더라고.
1: 네.
0: 그 선정실 외에 그 제일 가쪽에 있어. 여기가 조용할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달라 해서 있었어.
1: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대표작인 불국설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래도 됐어요. 예.
1: 그렇죠. 이게 길이만 13m가 넘는 대작이고, 이게 1995년이고, 선생님 연세가 50살이셨을 때세요.
0: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걸 대관람을 그리는데 한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1: 그렇죠.
0: 시점이. 예.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 수를 재가지고 3단계를 끄었어.
1: 네.
0: 여기서 그리고
1: 여기서 그리고.
0: 두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 시켜 보니까 그냥 참 흥분될 만큼 뭐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
1: 근데 선생님, 이게 참 한순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방황을 하신
0: 그러니까
1: 인생이시기도 하잖아요.
0: 오랜 방황했죠.
1: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모험도 하시고, 진짜.
0: 그런 방황이기에 그런 찰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찰나라는
0: 예,
1: 것이.
0: 그걸 기다리고
1: 네.
0: 그동안 연습을 했는 거 아니냐, 살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1: 그러게
0: 생각해요.
1: 말이에요.
0: 그때 이제 절에 보면 그 보살들이 있어요. 밥 먹고 지나가다 뭐 누가 앉아 웅크리고 그림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회자가 돼서 김대성이가 짓고 박대성이 그리더라는 이야기가 그 절에서 나왔어.
1: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0: 우연일처럼
1: 이름이
0: 그 이름이 비슷해.
1: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의 인연이 있지 않을까.
0: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그때 경주 이전까지는 작품을 그리실 때 재료도 좀 여러 가지 쓰셨는데, 먹 외에 아크릴도 좀 즐겨 쓰시고, 불국설경 이후에는 또 완전히.
0: 불경설경 시작부터 먹 외에 안 썼어, 잘안 썼어.
1: 그렇죠.
0: 예.
1: 아예 그냥 먹으로
0: 아예
1: 돌아서신.
0: 먹으러 돌아섰어. 이게 본질이다.
2: 1000년이 넘는 세월이 깃든 적막한 폐허. 자연과 하나 된 고요한 아름다움이 예술가의 영감을 일깨웠을까요? 화가는 갑자기 노트를 펼치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는 평소에도 야외 스케치를 즐겨 하는데요. 경주를 누비며 느낌이 올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창조의 순간, 저는 침묵하며 멀리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바위의 삼존불이 한순간에 뚝딱 그림으로 탄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됐죠.
0: 공룡암 삼불이라. 아직은
1: 거품 안
0: 덜
1: 난것
0: 말랐을 게
1: 같아요.
0: 덜
1: 맞아요.
0: 말랐네.
1: 자랑해야지. 나랑 우셨을 때 그러셨다고.
0: 이게 이제 원시 맛이 나는 게 원시 맛을 내야 돼. 천년 된 붓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맞아.
0: 그래서 붓이 위대한 거예요.
2: 부처바위에 감동을 안고 옹룡암으로 내려온 길. 대웅전 옆 전각에서 뜻밖의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1: 와, 선생님. 이 글씨가 추사의 글씨라고요?
2: 일로향각. 추사 김정희가 영천 은혜사에 남긴 현판을 모각한 건데요. 중국 한나라 때의 예서체로 된 웅장한 서체의 현판 뒤로 감각적인 흘림체의 현판이 또 하나 있어 더욱 놀라게 되죠. 역시 추사의 글씨를 모각한 게 포함됐다는 조유 육죽 세식일화입니다.
1: 저게 이제 추사 말년의 글씨체라면서요.
0: 정확한 연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한참 무리 익을 때.
1: 아.
0: 예, 추사의 특히 추사생의 장기는 예서입니다.
1: 예서.
0: 예서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그뭐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어떤 조형언어 가이냐.
1: 진짜 구조적이면서도 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참 갖고 있는 그 예술적 감각도.
0: 아니 조형 미술의 극치라고 봅니다.
1: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뒤로 보이는 현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게 조유육죽세식일화라는 현판입니다.
0: 저도 자주 왔고 네. 오래됐지만 저걸 보니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아하게 일어서는데 이걸 아주 웨이브를 줬어.
1: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0: 예. 네.
1: 저게 되게 꿈틀거리네.
0: 아니, 그렇죠. 어떤 용이 꿈틀거리는 네. 것처럼.
1: 그리고 사실 저건 글씨인데 그림 같기도 해요. 무슨 추상화 같기도 하고.
0: 서란 게 그림에서 출발한 거예요. 상형이니까.
1: 맞아요.
0: 상형에서 출발해서 이게 하나하나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 약속 문자로 된 거예요. 그 뒤돌리면 저 그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화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0: 이번에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문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1: 송나라 때이 그림이 극도로 발달했어.
0: 네.
1: 특히 산수화가
0: 네.
1: 했을 때, 그때 이제 걸출한 소식이라 하는, 걸출한 참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멋쟁이 선비가
0: 네.
1: 소동파인데,
0: 네.
1: 그년에 그 소위 말하는 문인학하는 걸 재창하신 분이라. 그래서 문인 정신을 그림 속에 넣지 않으면 안
0: 그렇죠.
1: 된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지.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대로만 담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문인의 정신이 들어간 그림.
1: 그렇지. 그게 소위 말하는 좀 글을 연구하여야 하면 알아야 된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문화. 화와 문이 둘이야, 이거는 또. 거기서부터 오늘날 문인학은 격조 높은 자원의 그림을 요구했던 거예요.

0: 화가의 스케치를 보고 나니 전시장의 작품들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경주 엑스포 대공원 안에 있는 경주 솔거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솔거 미술관은 지난 2015년 박대성 화백이 작품 830점을 기증해 만들어진 미술관이죠.
1: 와, 저 선생님의 와. 여긴 되게 큰 호수의 그림들이
2: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 네. 와, 청우.
2: 청우.
1: 푸른 소.
2: 그래. 푸른색이라 하는 게 다 좋아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번 기획전은 원흉무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붓에 힘찬 필선이 살아있는 소그림이 먼저 반겨줍니다.
1: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이게 금강산에 있는 폭포들 그렇죠. 그리신 거예요.
0: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연상되는 금강산 폭포 그림은 제가 정말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선도 문인화가로서 300년 전 조선의 모더니즘을 이뤘는데요.
1: 와. 와. 여기는 서예의 방이네요.
2: 그 글씨. 네. 주로 글씨. 네.
1: 선생님, 와, 이거는 대단한 또 하나의 대작인데.
0: 서화 동체의 문인화를 지향하는 박대성 화백에게 서예는 그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아, 붓은 어떻게 온필에 용단을 내야 된다. 그런 테크닉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위해서 많은

0: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수없이 썼거든.
1: 네. 네,
0: 그 중에 하나입니다.
2: 마지막 방에는 폭 11m가 넘는 거대한 그림, 몽유 신라도원도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융합한다는 원융무예를 구현하고 있죠.
1: 와, 정말 이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와, 진짜 여기 서니까 경주 곳곳을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0: 신라를 이제 통째로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뭐 그러면 이게 그 산을 연꽃이 막 피어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탑이 아까 황룡사 구층탑인데 이게 꽃술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꽃잎마다 이렇게 중요한 불적을 투영시킨 거예요. 상당히 도판적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이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냐면 고구려 고분벽화. 고분벽화는 뭔가 굉장히 거칠다고.
1: 그렇죠.
0: 그래 그 거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1: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벽화, 네, 벽화. 같은 질감이에요.
0: 근데 이 디자인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1: 저기는 해가 있고 이 끝엔 달이 있어.
0: 1월이라.
1: 네, 1월이라.
0: 1월이라 하는 날에 그 어떤 우리가 우주적인 네. 큰 걸 나름대로 생각했고
1: 네.
0: 특히 양옆에 불구, 화음, 원융무예 네. 일체가 하나로 다 통한다. 여기에 그런 사상이라.
2: 과 백으로만 이뤄진 거대한 세계 몽유 신라도원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는데요.
0: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 이건 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 세세한 그런 칼날을 빼고 순수 먹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볼수록 신기한 게요. 되게 다면적이어 보이는데 색채가 딱 흙과 백 밖에 없어요.
0: 먹이라 하는 것만 지금 무게가 있고 세계 왕도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초에 그 어두움이 있었다.
1: 네.
0: 그런 데서 나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해가 질 때 이제 보면 이 먹색이 전체를 깔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깔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먹은 어떠냐 하면 금을현 현색이라 하는데 일목다색 또 어떤 일목칠색 예,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전통은 네. 쓰는데 먹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얻어진 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손 밑에 있는 그 거름
1: 네.
0: 그게 먹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하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12색을 얻어내는데
1: 네.
0: 그러나 그 태양이 12색을 다 환원해가 가요. 빛에 발해버린다 이 말이야.
1: 네.
0: 그러나 단 먹색은 그렇지 못해.
1: 아, 그 먹색은 빛에 바래지 않아요?
0: 아무리 태양빛에 내놔도 바래질 않아. 그럼 그게 무엇냐 하면
1: 네.
0: 동양정신의 태동이라. 왜 그러냐, 그게 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쓸 수 있고 역사를 기술하고 그런 한 해 큰
1: 그렇죠.
0: 의미를 가졌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문방사복 하는 거를 지금도 바꿀 수가 없어.
1: 그렇죠. 네,
0: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이거를 보면서 좀 반성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먹색도 되게 단조로운 먹색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색이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0: 그래,
1: 거.
0: 그렇지. 예.
1: 그런데다가 바래지도 않는 이 먹의 성질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울긋고 강인한 측면이 있다는 거.
2: 전시를 보고 나오자 해가 진 세상은 검게 먹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먹색의 변화무쌍한 색상은 변치 않는 진정성의 문제와 관련 깊다고 하죠. 근원적인 본성을 지킴으로써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건데요. 다음 날 아침, 궁금한 마음에 화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양

0: 생각하면 산수가 제일로 치거든. 네. 산수화거를. 네. 산수화거를 제일 치기 때문에 제가 주력한 거는 이제 금강산을 그리고 싶었어.
1: 그러니까.
0: 네, 했는데 마침 그때 이 금강산을 한 열몇 번을 갔어.
1: 와, 많이 가셨네요. 네,
0: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의문을 붙은 게 중국의 그 많은 산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산들이 금강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처음이거든 이게.
1: 금강이라는 게 어떤?
0: 근데 금강강이 이제 불교의 핵심을 금강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불경의 그 핵심은 네.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본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수억 년 전에 이 융계될 때 수압에 토압에 뭐 풍압에 눌리다 보니까 그렇죠.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게 금강석이 된 거야.
1: 금강석.
0: 예, 금강석이 나무가.
1: 네.
0: 그런데 아, 들어간 나무가. 참 재미난 게 태양빛을 받아서 다 검은 보석이 빛이 나는데.
1: 네.
0: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발표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1: 그렇죠. 못해요. 스스로 발색이 되진 않죠.
0: 발색이 안 된다 네. 이 말이 안 되는데. 금강석은 깜깜한 밤에도 자기 발색을 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역시 그 보석 중의 왕이라.
1: 어.
0: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 간이 뭐냐.
1: 네.
0: 이 이제 거기에 핵심은 금강석이 불에 넣으면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1: 아.
0: 그 쇠를 잘라내는 그 야문 쇠가
1: 쇠를 자르는 그 금강석이라는 그 석이, 강한
0: 돌이.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1: 아, 본질은 네. 나무였으니까.
0: 네, 나무였으니까.
1: 그러니까 본질 잃지 않았네요.
0: 그렇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그 있더라 이 말이에요.
2: 먹과 금강석 모두 나무가 변형된 건데요. 불에 타는 본성을 지켜서 만물을 품게 된 거죠. 하나에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화가는 먹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며 경주시 남쪽에 원성왕릉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의 유해를 연못 위에 걸어 안장했다고 해서 괴릉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 또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될까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흐린 하늘이 순식간에 비바람으로 뒤덮입니다. 사방에 비가 들이치며 온통 먹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런 날씨에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3: 아이고.
1: 와, 아이고, 비 오는 날 또 선생님과.
3: 모처럼 비가 오네.
1: 예. 아, 그 양옆에 이 석상들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3: 석상이 아주 좋잖아요. 특히 예. 이 석상이 좋죠. 내가 예. 이걸 좀 그리고 싶어서 오늘 오지 않고요.
2: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괴릉은 통일신라 능묘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특히 사실적이며 힘에 넘치는 조각이 압권이죠.
1: 와, 이
3: 십이지상.
1: 네. 와, 엄청 정교해요, 조각들이.
3: 그렇죠.
1: 네. 네.
3: 특히 이게 화강이 조각하기 어렵거든.
1: 그러게. 네. 단단할 텐데.
3: 네, 그런데 상당히.
1: 와, 이거는. 와, 진짜. 엄청 디테일이.
3: 말인가.
1: 예, 말 같아요, 말. 얼굴이 긴 거 보니까.
3: 말 같아요. 말상, 말상 같아요.
1: 말상.
3: 말상.
1: 맞아요.
2: 괴릉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무인상과 석사자입니다.
1: 와. 이 석상들, 오, 대단한데요?
3: 지금 정말 생각하고.
1: 완전, 나 준비됐어! 우악! 하고 덤빌 것만 같아요.
2: 화가는 특히 사자상을 사랑합니다.
1: 어쩜 저렇게 이 앞다리가.
3: 그러게 저 염은 돌을 말해 저렇게 살아있는 사자를 만드니까 얼마나 조각 좀 좋아.
1: 와, 진짜 네. 완전.
3: 그러게.
1: 막 근육이 느껴져요.
3: 그러게.
2: 하지만 빛발은 더욱 거세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모두가 말렸지만 화가는 기어

0: 의 화구를 펼칩니다. 저는 우산을 받치며 바로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됐죠. 천수백 년 된 석사자의 형태가 빛속에 몽환적으로 빛나는데요. 화가는 오직 먹색 하나만으로 사자의 형상을 그려나갑니다. 단지 추상적인 검은 선만으로 무심한 듯 쓱쓱 붓질하는 화가. 스케치북에 빗방울이 떨어져 어지럽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마법처럼 사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1: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는 거야.
0: 빗속에서 순식간에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 평면 위에 어떻게 검은색 하나로 저렇게 힘에 넘치며 살아있는 듯한 사자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흰색 바탕에 그어진 거친 목선들이 기를 뿜어내듯 요동치는 카오스를 이루는데요. 암흑 속에 감춰졌던 형체가 드러나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의 문이 열린 듯 합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삼릉숲에서 마지막으로 화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변치 않는 먹과 금강석은 결국 자연에 속한 건데요. 자연은 화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참,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참 많은 스승들을 만나셨지만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2: 그게 이제 내 삶의 환경이라. 내가 어릴 때 발을 잃고 또 모임에 이런 데 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나 자연은 그런 걸 탓하지 않고 그렇죠. 언제라도 가면 받아주고 또 그거 가면 편하고 그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1: 그런데 선생님은 겨울을 가장 좋아하신다면서요.
2: 자, 그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는 대상물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네. 소위 말하자면 뼈대를 내가 중요시해서 그리거든. 그래, 그런 연주입니다.
1: 근데 또 겨울이라는 계절이 또 강함, 그러니까 이 강함이 어떤 시인이 또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2: 근데 겨울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1: 선생님의 그림도 금강석처럼 굉장히 단단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셨어요.
2: 내 경우는 좀 강함 쪽으로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1: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선생님이 그리는 그 그림의 재료들은 정작 다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종이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2: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틀을 쓰잖아요.
1: 맞아요.
2: 이게 먹으로 인해서 뚝 떨어지게 되면 종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강하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종이를 염증을 해버려요.
1: 네.
2: 표면을 파고들어서 그건 헤매 때 아무리 내놔도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강함이라 하지요. 근데 가장 연한 게 가장 강한 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
1: 그렇죠. 네. 그게 딱 염지게 되는 순간 햇볕에 내놔도 변치 않는. 그러니까는 정말 변치 않게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2: 우리는 그 붓을 금강석 칼로 인지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꿔서 엄청난 힘으로 강한 화강암에다가 종이를 화강암으로 또 바꾼다고 인지를. 화강암에다가 각을 하듯이 무철련 갈 수 있는 각을 하듯이 필력을 내서 와. 하는 그런
1: 정말 백년 천년 갈 수 있는 네, 각을 그렇죠. 하듯이 필력으로
2: 그런 심정으로
1: 붓을 그으시는데 그럼 되게 엄숙한 작업이네요.
2: 엄숙하고 또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네. 그 작업을 한다 이랬네요.
1: 그래서 이 말도 와닿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사물이나 현상을 고요히 관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2: 그게 이제 정관자득인데 네. 자연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내 감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려주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자연의 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붓 끝으로 흘러나가는 것.

0: 그러니까 이거 이상 스승이 없지.
1: 그러네요.
2: 삼라만상이 담긴 듯한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들. 그림이나 글자의 획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수한 필선의 한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를 찾아 경주 곳곳을 둘러본 여행.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화, 특히 문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며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그림. 현대에도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문인화라는 장르에 감탄하게 되죠. 그림과 자연을 관조하며 얻게 되는 깨달음, 자유, 그리고 여유. 여러분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0: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1: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갔다.
0: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2: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어떡해요, 옥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아,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3: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0: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1: 분노

0: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고몬 찾아왔던 만원.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2: 시.
0: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김하우거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벗어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3: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3: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1: 개나리 보지 뭘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덥소.

0: 많이 맞고서
1: 아이치
0: 배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에헤야 에헤야 벙거쿠. 웃음이 장터를 물들이네.
3: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혓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2: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 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3: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3: 옳지.
0: 어찌 보면 고깎아와 어찌 보면 고깎아와 해야 돔도 점점 산

0: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맥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 호주령을 거쳐버리고 후친 앞으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첫 밝아진 연령삼을 첫날이라 안희장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0: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1: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0: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뼈땡현사나
1: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루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루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놓은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을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숲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투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럭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럭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임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트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팔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첫째 주,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퓨전 국악 미발표 창작곡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강릉 우주컨 야간 상설 공연, 강릉의 살얼이랏다입니다. 오죽헌 야경과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죽헌에서 계속됩니다. 수원문화재단 새빛문화예술클럽 화홍풍류입니다. 수원 화성 용연의 고즈넉한 야경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원 화성 용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흥입니다.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흥과 신명을 한 무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물놀이와 창작춤, 사자탈춤, 풍물판곳 등 총 5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가무악기 그린 국악입니다. 천의 얼굴을 그리다를 주제로 매주 다른 구성의 가무악기 무대를 매주 토요일 남도 소리울림터에서 선보입니다. 무더위는 잠시 잊고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여름의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래기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4: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 나갔다.
3: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5: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3: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거.
6: 사랑 어디요?
3: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6: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3: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니요. 슬...

전개도 건기 전머리 당 박물결은 아그르르르르

0: 제주나던데 때는 여름 삼복 서면이라.
1: 삼방산 저 앞바다는 망망하고
0: 산짚고 저 돗배 위에 갈매기만 노는구나.

0: 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의 감각으로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이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4: 울려 울려 어헛가 두 사냥 나갔다.
5: 야 울려 울려 어헛가 둘이 사냥을 나간다.
6: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태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3: 어떡해요? 억스의 세태령이 너무 좋은 거.
5: 왜 웃고 있는 거야 왜?
7: 죄송합니다. 나 못하겠어.
3: 누가 마취 좀 사주세요.
8: 펑다 펑다 펑다 펑다 자랑다.
9: 예결 밴드 부각놀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통 무대예요. 아셨죠?

0: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 좀 설렙니다.
1: 봄 해려온다. 봄이 해려온다.
2: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맘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4: 아, 저는 XX를 진짜 좋아해서
0: 이 노래
1: 들어볼래?
5: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